0: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1: 아유,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0: 나오세요.
2: 나 너무 무서워.
0: 아유, 빨리 나오세요.
1: 불길이 거세지기 전에 어서 피해야 합니다.
0: 어, 여기 보세요. 화재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2: 뭐, 어, 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1: 잠깐!
2: 또 왜요?
1: 먼저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아. 자, 수건,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물이 어디 있지, 물이?
2: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1: 물에 푹 담그세요.
2: 담고, 담고.
1: 푹 담가서. 자, 이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2: 하지 마.
1: 이쪽입니다.
2: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2: 어, 얼른 탑시다.
1: 멈추세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0: 아, 그럼요.
1: 우리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0: 오, 어디로 가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3: 에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야지.
1: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 가야 합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서요.
0: 아유, 아유, 같이 가요.
2: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1: 꼬맹맹 탐정과 일행들은 검은 연기와 뜨거운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어.
3: 꼬맹맹 탐정, 이제 어떡합니까?
1: 이제 모두 함께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4: 사람 살려! 옥상에 사람이 있어요!
1: 다행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0: 소방차가 왔어요! 마시에 살았다!
1: 소방차가 도착해서 무사할 수 있었대.
5: 모두 괜찮은 거야?
1: 그럼 코맹맹 탐정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
5: 다행이다. 근데 나, 불이 났을 때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연기가 왜 위로 올라가는 거냐고. 왜?
1: 어떻게 하면 답을 할 수 있는지 인누나는 알고 있지.
5: 어떻게 하면 되는지.
1: 그건 바로 호신딱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5: 좋은 방법이다. 어서 불러.
1: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화재 연기 딱지. 화재 연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코맹맹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 어, 안녕. 여러분이 그 유명한 호빵 거성입니까?
6: 탐정님이 더 유명하세요.
1: 그래요? 어, 내가 좀 유명하지요.
5: 근데 탐정님,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1: 어, 사람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탈출했던 그날이 생각나는군요. 무서운 화재 현장에는 항상 검은 연기가 함께 있습니다.
7: 연기
8: 난 나무 가구를 활활 채우는 불꽃에서 나왔지.
9: 난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 불에 타면서 만들어졌어.
8: 플라스틱 장난감이 탈 때도 연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안은
9: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8: 독한 가스가 아주 많다고.
1: 그런데 연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8: 멀리 퍼져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자.
9: 좋아.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타고 올라가는 거지?
8: 아유, 뭐긴 뭐야. 이건 공기라고.
1: 불이 나면 뜨거운 기운이 공기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연기는 독한 가스와 함께 가벼워진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1: 같이 가.
2: 아, 그렇구나.
0: 아참, 근데 아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3: 어우, 그건 말이죠. 물에 푹 담그세요.
4: 담고.
3: 푹 담가서 코와 입을 가리고. 이쪽입니다.
2: 왜 이렇게 꽉 막힌 거야?
3: 아, 이게 뭐야? 꽉 막혔다고!
0: 물에 젖은 수건은 연기 속에 독한 가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젖은 수건의 물 성분은 독한 가스를 조금이나마 녹여줘서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3: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불이 나면 엄청 뜨겁겠죠?
5: 네!
0: 이런 열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피부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에 젖은 수건은 뜨거운 열기를 막아준답니다.
2: 우와, 불이 나면 꼭 해야겠다.
0: 맞아. 아참, 그런데 아까 문을 열려다가 왜 멈춘 거예요? 아, 잠깐! 아직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문고리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반대편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때 문을 열면 아우! 대란! 뜨거운 불꽃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3: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내려가지 않고 왜 위로 올라간 거예요?
0: 왜냐하면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는 뜻이죠.
2: 아, 그래서 위로 올라갔구나.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위험해요?
0: 불이 나면 전기가 끊어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3: 도망갈 수 없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따라서 불이 나면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알았죠?
5: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119에도 전화를 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면 더 좋답니다.
2: 난 완전 큰 소리로 외칠 거야.
0: 난 재빨리 119에 전화해야지. 어우,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 돌아가도록 하지요.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았거든요. 그럼 안녕.
5: 안녕히 가세요.
0: 불이 나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2: 몸을 낮춰 연기를 피해 이동하자.
0: 꼭 기억하기.
2: 약속.
3: 약속.
2: 근데 누나, 어? 코맹맹 탐정님은 뭘 더 조사한다는 거야?
0: 그게 뭐냐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3: 찾았다! 이건!
6: 어? 화재의 원인을 발견했습니까?
3: 그렇습니다.
6: 어?
7: 뭔가요?
3: 바로 이겁니다.
0: 불이 난 원인은 바로 전원 코드가 너무 많이 꽂혀 있었던 오래된 멀티탭이었어.
6: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시장인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1: 아유, 시장님 같이 가요. 아우, 조심하세요. 아우, 시장님.
3: 오늘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것인가.
0: 역시 난 세계 최고의 명탐정 코맹맹 탐정. 코맹맹 탐정이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마을은 더 안전해졌대.
2: 범인도 잡고 사건도 해결하고.
0: 코맹맹 탐정 정말 바쁘겠지?
2: 맞아. 근데 누나, 나 이제 화재 연기 딱 뒤지면 건들까요?
3: 좋아, 노래 잘하면 질게.
2: 우와,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잘하는 애.
1: 쩐쩐쩐.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6: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귀걸이 구해줘.
1: 뭐지?
2: 왜? 뭐 볼일 있어?
1: 아니, 여기 우리 집 화장실인데.
2: 그렇구나.
1: 너 꿀벌 맞지?
2: 아, 내가 꿀벌이구나.
1: 안 되겠다.

0: 뚜두새 나온다. 짠.
1: 오. 어. 저기.
0: 응? 꿀벌이네.
1: 근데 좀 이상해.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0: 어? 어디다?
1: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0: 어디다? 아이, 이상한 꿀벌. 너 여기서 뭐해? 너네 집 어디야?
2: 나도 그게 궁금해. 혹시 우리 집 좀 찾아줄 수 있어?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0: 자자, 뭐 때문에 기억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마 꿀벌. 우리랑 같이 집을 찾아보자.
3: 그래.
2: 오. 와.
0: 꿀벌, 변기 뚜껑 좀 열어줘.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2: 아, 알았어.
0: 자.

0: 데리러 온 거 보면 이 근처에 꿀벌이네 집이 있을 거더더.
1: 여기 오니까 좀 생각이 나?
2: 아니, 전혀.
3: 요즘 저런 꿀벌이 참 많아. 기억을 잃어서 집을 못 찾는 꿀벌.
1: 이런 꿀벌이 많아?
3: 많아.
0: 그렇다면 꿀벌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확인해봐야겠어. 자, 분석 시작.
4: 꿀벌의 몸에서 살충제, 살충제 성분 발견.
0: 살충제?
4: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 그 살충제를 맞은 꿀벌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방향감각을 잃어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된.
0: 오도도, 꿀벌이 기억을 잃은 게 살충제 때문이었어.
1: 미안해, 꿀벌아. 전부 다 사람들 때문에.
2: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우리 집은 어떻게 찾지?
3: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농부들이 벌을 키우는 벌통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로 가봐.
2: 우와, 수박아 고마워.
0: 고맙다죠.
1: 안녕, 수박아. 안녕. 고마워.
3: 안녕.
0: 벌통이다.
1: 우와, 여기가 니네 집 맞아?
2: 글쎄, 맞나?
0: 벌통을 열어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른다더.
2: 그런가? 어디 보자. 으쌰.
1: 왜?
2: 벌들이 하나도 없어.
0: 그럼 옆에는?
2: 어디 보자. 자.
1: 여기도 없네.
2: 이상하다. 다들 어디 간 거지?
0: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5: 내가 알아. 놀란 뒤 미안.
0: 아니, 도도. 근데 벌통아, 벌들이 다 어디 간 거야?
5: 그게 지난 겨울의 일이었어.
6: 겨울이 되면 꿀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벌통 안에서 쉬지. 벌들은 추운 걸 못 견디거든.
7: 여왕님, 혹시 추우십니까?
8: 아니다. 난 너희들 덕분에 괜찮다.
9: 자, 다들 얼른 몸을 따라서 체온을 높여드리자고. 하나, 둘,
6: 그런데 그날 오후
10: 찬 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7: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
2: 그러게, 아까는 그렇게 춥더니.
8: 그렇다면 봄이 왔나 보구나. 따뜻한 봄이. 그렇다면 난 알을 낳아야겠다.
0: 여왕님.
5: 그렇게 여왕벌은 알을 낳았어.
0: 그러니까 여왕벌은 원래 따뜻한 봄, 여름에 알을 낳는데 겨울에 알을 낳았다는 거잖아.
5: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지.

0: 저희는 아기들 먹일 꿀 따러 다녀오겠습니다.
1: 아우, 니들이 수고가 많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왕님, 혹시 드시고 싶은 꿀이라도? 아우, 난 그냥 마누카 꿀이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0: 마누카 꿀 그거 뉴질랜드에...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2: 날씨 속보입니다. 영상 10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오늘 저녁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추위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3: 아, 꿀을 따야 하는데 꽃이 하나도 안 보이네.
0: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아직 봄이 아닌가 봐.
3: 우리 그냥 돌아갈까?
0: 안 돼! 여왕님과 아기들을 위한 꿀을 따가야 하는데.
3: 친구야!
4: 아니, 일벌들은 왜 이리 안 오는 것이냐?
5: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추위에 지쳐 쓰러진 게 아닐까요?
4: 큰일이구나. 우리는 뭉쳐야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구나.
6: 그렇게 벌통 안의 벌들도 일벌들을 기다리다 죽고 말았소.
7: 어떡해.
8: 죽으라.
0: 그러니까 벌들이 사라진 건 다 날씨 때문이로군.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에 여왕벌은 봄인 줄 알고 알을 낳고 꿀을 따러 밖으로 나간 일벌들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두 죽게 된 거도도.
9: 응, 지난 겨울 100억 마리의 벌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
0: 와, 100억 마리?
9: 응.
7: 어떡해, 이러다 꿀벌들 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못 먹잖아.
10: 꿀이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꿀벌은 꿀을 따느라 있고 적고 돌아다니면서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 머리로 옮겨주거든. 덕분에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면 나 같은 열매는 생겨날 수가 없어.
0: 어쩌자. 지구의 과일과 채소 중 반 이상이 꿀벌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니 과일 채소가 줄어들면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도 줄어들 거고 사람들은 과일 채소 고기를 먹지 못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거야.
11: 그래서 내가 말했죠.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5: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 친구들아, 왜 가버렸니?
9: 친구야. 잠깐만. 근데 너 여기 살던 꿀벌 맞니? 난 너 처음 보는데.
5: 그래? 사실 나도 너 처음 봐.
0: 친구야, 너 여기서 뭐해?
5: 나?
0: 응.
5: 기억난다. 친구야.
0: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5: 갈까?
0: 가자.
5: 얘들아, 고마워. 나 갈게.
0: 안녕.
12: 안녕.

0: 아참 그린죽기 구조대 우리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게 잘 좀 부탁해.
1: 그래 부탁해.
2: 응 알았어. 꿀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그린죽기 구조대가 노력할게.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이야.
1: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0: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1: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0: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미음, 어, 기역, 목, 지긋,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3: 대왕별님!
4: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5: 어서 출동하자.
4: 좋아.
3: 좋아.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6: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7: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5: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7: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8: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7: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8: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5: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7: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9: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7: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3: 좋아.
10: 자음, 모음, 변신!

0: 움직이기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0: 아, 뜨거워.
1: 여기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이거 이거. 고장 난 건가? 아, 부인.
0: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1: 장마.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아, 계곡?
3: 오늘은 절대

0: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1: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2: 좀 괜찮아진 것 같아.
3: 여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았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1: 더위를 어떻게 팔아?
3: 더위도 팔거든.
4: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1: 정말요?
4: 응. 설날이 지나고.
3: 우와.
5: 어?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6: 개벽아!
5: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3: 왜?
5: 친구가 대답하면
6: 네, 더위 살아.
5: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3: 자음아!
6: 내 더위 살아!
5: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1: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2: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1: 나도.
3: 나도.
7: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1: 어떻게요?
7: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3: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8: 자음아, 모모, 마법진을 부탁해.
6: 네.
2: 자음 마법진,
1: 모음 마법진.
8: 비읍, 오, 보.
9: 밀, 으, 미음, 름.
4: 디귿, 아, 밀, 달.
10: 보름달.
8: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 몸이 살아!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야,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더위 먹어서 어떻게 됐었나 봐.

0: 버는 내가 쓸게. 헛! 촛! 흉망치로,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대륙봉!
1: 합치!
0: 우와, 이가 맞나? 우리!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할아버지!
4: 오, 그래, 자음이 몸이.
3: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4: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5: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3: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끝도 없어.
4: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3: 그런 게 있어요.
4: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3: 더위.
4: 더위.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4: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5: 아, 벌써?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4: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4: 아니, 아니, 아니! 더, 더, 더, 더, 더 시원하게!
2: 어?
4: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4: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4: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6: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4: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0: 어?
4: 에이치!
0: 으이!
4: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4: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치! 어?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4: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이러지? 감기인가?
1: 해롱,
2: 해롱.
1: 아, 쓰러진다.
3: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채운 장군님 막사다.
3: 어? 채운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야, 열?
3: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4: 아, 뜨거. 띵글이글 쨍쨍. 아, 뜨거. 띵글이글 쨍쨍.
0: 열입니다. 아, 뜨거워.
5: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가.
6: 혈장
7: 착혈구.
6: 혈장
7: 착혈구.
5: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6: 헐, 알겠소이다.
7: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요.
4: 같이 가요.
0: 같이 가요.
4: 같이 가요.
5: 어, 열들이 혈장님과 척혈부님을 따라왔어. 설마.
2: 좋아.
6: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장벽에
7: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6: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8: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아,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3: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1: 거. 체온을 너... 올려라. 올려라. 올려.
3: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8: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3: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8: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0: 추워.
8: 아,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3: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아,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아, 저... 저리 가.
1: 아이고.
3: 아이고.
0: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 열?
3: 아,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0: 어, 찬바람이 쌩쌩쌩. 어, 혹시... 아,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1: 아이고.
0: 아,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9: 쌩쌩쌩!
8: 쌩쌩쌩쌩! 저리 가. 저리 가라고.
3: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8: 그만.
3: 정신 차리세요.
8: 차렸다고. 어, 체온 장군의 명이다. 귓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저리 가. 추워.
6: 혈장
7: 착혈구.
6: 혈장
7: 착혈구.
6: 빗줄이 좁아졌다.
7: 아니,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6: 최훈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0: 열, 왜 이러세요?
7: 혈장
6: 착혈구.
7: 혈장
6: 착혈구.
7: 혈장
6: 착혈구.
7: 혈장.
8: 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 네, 최훈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때라!

0: 뛰죠! 체온을 올리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만.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레이야!
2: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1: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난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3: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4: 아 춥다고.
2: 덥다고.
4: 아, 추워.
2: 더워.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5: 쎄쎄쎄.
2: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6: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2: 넌 누구?
6: 아,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2: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6: 빙고!
2: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6: 난 폐렴을 일으키고
2: 가자!
6: 가자!
3: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2: 아! 여기가?
6: 호떡이의 코 속인가?
7: 너희들은 누구냐?
2: 아! 네!
7: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2: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5: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나올 줄 알았지!
8: 샤! 샤! 샤!
6: 예사!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2: 가자!
3: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2: 아!
6: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2: 그럼.
9: 네,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2: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택기를 발사하겠지만.
6: 에이치!
2: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6: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2: 아,
6: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4: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3: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1: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2: 야이.
3: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1: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3: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1: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0: 아, 에어컨 좀 켜라.
1: 예.
0: 덥다.

0: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랜만에 공원에 왔더니 상쾌하군요. 철수님도 오늘은 공원에 나가서 일일 핫초코 가게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 공원에서 핫초코를?

0: 좋아, 그럼 얼른. 야, 깜짝이야.
1: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아, 곰통령님이 저한테도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공원에서 안전을 지켜야 할 수도 있으니까.
2: 됐다, 가요 철수님.
0: 이런.
1: 야호, 신난다.
2: 최수님, 안전벨트 맸죠?
0: 맸다.
2: 최수님, 창문 열고 이렇게 손 내밀면 안 되는 거 알죠?
0: 안다.
2: 최수님, 창문 열고 이렇게 머리 내밀면 안 되는 거 알죠?
0: 알아, 알아. 좀 조용히 갈 수 없겠나?
2: 네, 알겠습니다.
3: 출발합니다.
1: 어, 예, 출발.
0: 야, 혼자 가고 싶다.

0: 초이 만났어요.
1: 내가 초이구나.
0: 안녕하십니까?
1: 그래. 자, 음료수 마시면서 놀아.
0: 감사합니다.
2: 벌써 5분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아,
3: 진짜요?
2: 나도...
3: 초코다. 이거 사갑시다.
4: 아, 그러자. 사장님, 저희 핫초코 주문할게요.
5: 팻말 보셨나요?
4: 팻말이요? 어?
5: 휴식조. 핫초코가 꼭 필요한 분만 주문하세요.
4: 아, 사장님, 저희 핫초코 꼭 필요하거든요.
5: 이런. 몇 잔 드릴까요?
4: 20잔 주세요. 20잔이요.
5: 야! 20잔?
6: 우리 숨바꼭질 하자.
0: 그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 아, 예. 내가 또 술래야. 술래가 간다. 잡는다. 아, 가비는 차야 진짜.
7: 어이, 부장님. 아, 저희 지금 핫초코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아우, 그러게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아유,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사장님?
5: 응?
7: 빨리 좀.
5: 곰초이, 바빠?
0: 숨바꼭질 하느라 좀 바쁜데요, 왜요?
5: 이리 와서 핫초코 만드는 것 좀.
0: 온다! 끊어요!
5: 뭐라고? 곰초이! 곰초이!
0: 아, 곰초이 어디 숨은 거야? 얘들 진짜 못 찾겠다.

0: 어머, 차 문이 열려 있었네.
1: 핫초코 20잔 나왔습니다.
2: 와, 감사합니다.
3: 오, 맛있겠다.
4: 진짜 맛있겠다.
5: 어? 왜 여기 핫초코 파네? 저기요, 이거 맛있어요?
1: 맛없습니다.
2: 아. 제가 한 입 먹어봤는데 끝내줘요.
5: 어, 그래요? 우리 이거나 사갈까?
1: 아니요.
6: 오케이, 준. 사장님, 저희 핫초코 30잔 주세요.
1: 30잔?

0: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1: 곰초이, 아직 바쁜가?
2: 바쁜 건 아니고.
1: 그럼 나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당장. 서둘러 해. 빨리 서둘러.
2: 잠시만요.
1: 곰초이 누구 있나? 곰초이 출발했어? 곰초이.
2: 어?
1: 곰초이.
2: 어?
1: 곰초이. 아이 됐어 됐어. 그냥 놀아. 니. 채. 싫으면 싫다고 하든가. 에이. 아.
0: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1: 채 필요 없다 곰초이.
0: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2: 조승우 연락을 안 받아. 도와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 더워. 아 정말 도와주세요.
3: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제 바초코 가게 소문을 쫙.
1: 아니요. 절대로 소문 내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2: 도와주세요.
1: 아니. 야, 곰초이가 차에 갇혔다. 위험해. 이 중 어떤 차에 곰초이가 있는 거지?

0: 하초코 30잔 나왔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저쪽에 그 현수막 보이시죠? 저쪽으로 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준,
1: 왜?
2: 우리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1: 헤이 캉! 천재인데.

선생님, 여기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요.

0: 좋잖아. 간다, 곰초이.
1: 곰초이가 차 안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2: 나도.
3: 차 안에 누가 있나 잘 보고 닫았어야 되는데 초이야 미안해.
1: 아닙니다. 차 안에 몰래 숨어있던 게 잘못이죠.
0: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1: 저도 갈게요.
4: 안녕.
1: 교수님 감사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요.
0: 잘했다 조수.
1: 뭘요?
0: 클렉슨 누른 거. 차 안에 갇혔을 때 클렉슨을 눌러 도움을 청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지.
1: 아, 진짜 잘했죠? 역시 교수님과 전 최고의 안전소등입니다. 그쵸? 교수님, 아 그렇다고 해줘요. 네? 교수님. 아 철수님, 그렇다고 해줘요.
0: 아 시끄러. 네? 뒤에서 카트 나며.
1: 아, 교수님, 그렇다고 해줘. 네? 아 철수님.
5: 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뭔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숫자로 설명하면 아무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1: 그게 다 수학 시간처럼 딱딱한 숫자들만 늘어나서 그래요.
0: 진실이 숫자에 가려진 상황. 170년 전 영국 군병원이 딱 그랬습니다.
2: 그 고민 나이팅게일도 했어. 결국 그녀가 풀어냈지. 수학의 힘으로.
0: 맞아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1854년 크림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1854년 스쿠타리 야전병원. 총탄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그 겨울, 한 영국 여성이 38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녀는 주사기 대신 노트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사망 원인을 치밀하게 기록했죠. 어느 날 아침, 나이팅게일은 대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대령님, 감염 사망자가 부상 사망자의 7배입니다. 위생 개선이 시급합니다.
4: 전쟁터 병원에서 병사가 죽는 건 당연한 일이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나이팅게일은 보고서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서류 뭉치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나이팅게일은 깨달았습니다. 숫자를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데이터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칸을 나눴어요. 각 조각은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쐐기 모양인데 사망자가 많을수록 그 면적을 더 넓게 펼쳤습니다. 파란색은 전염병, 빨간색은 전투 부상, 검은색은 기타 원인을 의미했죠.
1: 근데 왜 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대 그래프 쓰면 안 돼요?
2: 막대 그래프는 길이로 비교하지만 장미 도표는 면적으로 보여줘. 같은 숫자도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
0: 수천 개의 숫자를 끈질기게 도표 위로 옮겨 심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도표 위로 진실이 드러났죠. 파란 쐐기가 빨간 쐐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나이팅게일은 커다란

0: 우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 파란 조각은 전염병, 빨간 조각은 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0: 오랜 침묵이 흐르고 위원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2: 위생 개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지요.
0: 장미 도표 하나가 거대한 영국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수학 탐정단 보셨어요? 숫자는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인키 설명해 줄래?
3: 좋아. 일반 막대 그래프는 길이로 비교하지만 장미 도표는 데이터의 크기를 면적으로 표현해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극좌표를 이용해 데이터의 비중을 한눈에 보여준 거지.
4: 와, 데이터를 정확히 배치했을 뿐인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된 거구나.
0: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세상을 설득한 수학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 어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5: 안녕.

0: 조선 최고의 유학자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던 때의 일입니다. 1549년 그는 백운동 서원에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편지를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황을 총애하던 명종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얼마 후 명종은 백운동 서원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토지와 노비는 물론이고 소수 서원이란 현판까지 보내게 됩니다. 소수는 내적 수양을 통해 유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사액이라 합니다. 조선 성리학의 중심,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소수서원.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은 이야기로 한국사를 더욱 재밌게 풀어봅니다. 더 역사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주세봉이 만들고 퇴계 이황이 발전시킨 소수서원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소수서원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세워진 서원으로 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는데요. 유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오래된 책, 엄격한 예절, 혹은 조금은 고리타분한 옛날 사상 같은 것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학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온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정신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유학이라는 강물이 한국과 일본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갔고 각 나라의 토양 위에서 얼마나 다른 빛깔의 꽃을 피워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학이 추구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유학하면 대표적인 인물, 바로 공자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인과 예입니다.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람다움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사회 속에서 질서 있게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범이죠. 결국 유학의 목표는 개개인의 끊임없는 공부와 수양을 통해 인과 예를 갖춘 군자가 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 국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정신을 기억하며 이제 유학의 탄생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 태어난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전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끝없이 전쟁을 벌이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혼란은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위대한 사상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제자는 모두제의 사람 자자를 써서 모든 사상가를 뜻하고 백가는 일백백의 집 가자를 써서 많은 학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공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자 이후 나타난 유학자 중 또 유명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며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해야 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과 같은 선한 마음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죠. 그는 이러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군주가 인과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군주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길, 즉 왕도 정치입니다. 더 나아가 맹자는 하늘의 뜻인 천명이 백성의 마음인 민심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군주가 복정을 일삼아 백성의 마음을 이루면 이는 곧 하늘의 뜻을 이룬 것과 같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백성들은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나라 시대에 이르면 유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당시 널리 퍼져있던 불교와 도교의 철학에 맞서 유학 역시 우주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론체계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남송시대의 주희라는 인물입니다. 주희, 곧 주자는 북송시대 여러 학자들의 사상을 모아 이기론이라는 정교한 철학체계로 종합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를 리,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기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즉리를 주장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도덕 교과서나 착한 본성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 성리학은 후대 왕조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유학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가 372년 국립대학격인 태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신라에서는 두 화랑이 유교경전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발견되어 당시 엘리트 청년층이 유학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성종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유학이 국가통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불교와

함께 고려 사회를 이끄는 두 개의 축 역할을 했습니다. 성리학이 처음 소개된 13세기 후반 고려는 권력을 쥔 권문 세족의 부정부패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정치에까지 개입하던 불교의 폐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은 이 새로운 사상이 나라를 구할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장학재단인 서막전을 만드는 등 성리학 보급에 힘썼고 그의 노력은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진사대부에게 성리학은 불교를 대체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무기였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같은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상에 따라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이며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는 철학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정점에는 퇴계이황과 율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볼 인물은 퇴계이황 선생님입니다. 이황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바치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간 학자로 유명합니다. 유학이 널리 퍼지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학문에 더 집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이황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리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원리를 리,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기라고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이황은 이 둘 중에서 리를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인 리가 실제 건축자재인 기보다 먼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황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착한 본성인 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은 순수한 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일반적인 감정은 몸을 구성하는 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순수한 도덕적 원리, 즉 리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이번에는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또 다른 큰 산맥을 이룬 율곡이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여러 관직을 맡아 나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적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의 사상은 이황과 조금 다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리와 기는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리라는 원리는 오직 기라는 현실적인 물질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는 보편적이지만 기 때문에 국한된다라는 그의 말처럼 세상 모든 사물에 동일한 원리인 리가 내재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운인 기 때문에 모습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는 이황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이든 일반적인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결국 기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기의 움직임에

리라는 순수한 원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착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두 학자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황이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 수양을 깊이 파고들었다면 이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 개혁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이 마주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하거나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학이 전래된 것은 주로 백제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학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던 불교의 그늘 아래서 제한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세워진 에도 막부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에 주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아주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분입니다. 그는 본래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의 뛰어난 성리학자 강항이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포로 신분이었던 강항의 학문이 매우 깊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강항은 3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의 정수를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일본 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본어로 해설한 책인 사서오경 외훈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강항을 만난 후 세이카는 불교를 완전히 버리고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성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랜 전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만들 새로운 통치 이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왕에 대한 충성과 신분에 따른 역할, 즉 위계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회의 조화와 계급적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이야말로 조군이 다스리는 봉건 사회를 단단하게 유지해줄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막부의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후지와라 세이카와 그 제자 하야시 라잔 같은 학자들로 인해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거의 유일무이한 진리이자 종교처럼 여겨졌던과는 달리 일본에서 성리학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지적 도구 상자 중 하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막부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까지나 전쟁 후의 안정이었고 성리학의 복잡한 철학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윤리적 측면과 위계적인 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성리학은 지배계급인 사무라이의 윤리규범 무사도와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충은 본래 왕이 어질고 바른 정치를 할 때 바치는 조건적인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봉건적인 사회 속에서 충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목숨을 바쳐 주군을 지키는 무사도의 핵심 가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다음으로 성리학은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토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야시 라잔과 같은 학자들은
중국

성인의 길과 일본 신의 길, 즉 유교와 신토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신유일치를 주장하며 외래사상인 유교의 일본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마자케 안사이 같은 사람은 성리학과 신토를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수가신토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학과 성리학이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각기 다른 토양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성리학이 관료를 위한 통치 철학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선비들의 정치 이념으로 발전하며 뜨거운 철학 논쟁을 낳았고 일본에서는 무사들을 위한 질서의 윤리로 기능했습니다. 이처럼 유학과 성리학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았다. 문을 열기 위해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는 투부정사, 우리 명사적 쓰임과 형용사적 쓰임은 배웠는데요. 오늘은 부사적 쓰임 알아볼 거예요. I went out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좀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을 부사적 쓰임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은 뭐뭐 하기 위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 부사. 부사의 역할이 뭐더라? 문장 전체나 아니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 전체나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 목적, 이유, 결과 등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의미 확실하게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에요.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까지만 해도 사실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네요. 부사적 쓰임입니다. To pass the exam.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to pass, 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감정의 원인으로도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이때 to meet,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고요. I'm happy to see you. 나는 행복해. 그런데 왜 행복한지 감정의 원인이 투부정사로 나와 있습니다. 너를 보게 되어서 행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라는 뜻도 있어요. She's foolish. 그녀는 어리석다, 뭐하다니. 그녀가 어리석다고 판단한 근거가 투부정사구에 있어요. To trust him again. 그를 또 다시 믿다니, 그녀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 뭐뭐하여 결국 뭐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he grew up. 그녀는 자랐다. To be a doctor.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뭐뭐하기에 라고 해주면 돼요. This book is hard. 이 책은 어렵다 라고만 해도 사실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뭐하기에 어려운지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hard,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읽기에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하여 결국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퀴즈 1번. 나는 첫 번째 기차를 잡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래요. 잡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죠? Catch, 잡다에 앞에 to를 붙여줄게요. I woke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They were surprised.

그들은 놀랐다까지만 해도 문장 완성되는데 뒤에 의미를 덧붙여주니까 부사적 쓰임이고요. 놀란 이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To hear the new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3번, 지갑을 길에 놓고 오다니 너는 어리석었다. 너는 어리석었다. You were foolish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지갑을 길에 놓고 온 것입니다. to 부정사를 써서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라는 뜻 나타낼 수 있죠. leave 앞에 to를 붙여줄게요. to leave your wallet on the street. 너의 지갑을 길에 놓고 오다니. 너는 어리석었다. 이런 뜻이에요. 4번. 그는 자라서 조종사가 되었다. 그는 자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결과의 쓰임으로 우리 부사적 쓰임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He grew up to become a pilot. to 부정사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퍼즐은 풀기에 쉽다. This puzzle is easy. 이 퍼즐은 쉽다. 자, 그런데 뭐 하기에 쉽다? 풀기에 쉽다. 앞에 있는 형용사 easy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 부사적 쓰임에 to 부정사를 더해서 to solve라고 채워주면 돼요. This puzzle is easy to solve. 자, 이렇게 우리 부사적 쓰임 다섯 가지 의미 한번 연습도 해봤는데요. 관용 표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용 표현 배워볼 거예요. enough to 그리고 to입니다.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enough to를 쓰면요. 뭐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한 혹은 부사하게 이런 뜻을 나타내요. to 형용사 부사 to라고 하면 to이야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한, 부사하게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o이야 할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to 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She is old enough to drive. 자, 여기 old 형용사 쓰였고 enough to 부정사가 나왔죠. 어떻게 해석해요? to이야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는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The box was light enough for me to carry.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 for me가 to 부정사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형용사 enough 다음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순서로 적어줬죠. 이 상자는 내가 운반하기에 충분히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운반할 만큼 충분히 가볍다. 다음 세 번째, The soup is too hot to eat. 이번에는 to 형용사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그 수프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같은 의미지만 그 수프는 먹기에 너무 뜨거워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The problem was too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solve. 자,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네요. to 부정사 앞에 for the students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그 문제는 학생들이 풀기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의미는 같아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세요. 1번, She is enough old to vote. vote는 투표하다라는 뜻인데, to vote, to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enough old, 순서가 뭔가 이상하죠? old enough,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의 앞에 오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She is old enough to vote 이렇게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투표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2번, She is smart enough solving the puzzle. 자, 이번에는 smart enough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to 부정사 자리에 ing가 왔네요. to 부정사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uzzle. 그는 퍼즐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3번,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ing. 자, 이번에는 too boring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를 썼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죠.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서 볼 수가 없었다. 4번, we arrived too late to catch the opening ceremony.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 형태가 들렸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세요. We arrived too late to catch the opening ceremony.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개업식을 볼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았다. 뭐 하기 위해 목적이니까 to open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I look for the key to open the door.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시제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하면서 현재 완료 파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이 세 개의 문장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괄호 안에서 어떤 말을 골라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현재 완료 시제는요, 어떤 표현이랑 쓸 수 없냐면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yesterday, 어제, last week, 지난주에, 2 weeks ago 하면 2주 전에, 그리고 in 2010, 2010년에 이런 표현들은 현재 완료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뭐였어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라고 했죠. 이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만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lost my umbrella yesterday.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어법성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 현재 완료가 쓰여 있는데 뒤에 보니까 yesterday라는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그럼 이건 어법상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특정 시점 나타내는 표현은 현재 완료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냐면 과거 시제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I lost my umbrella yesterday 하면 나는 어제 내 우산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보면요. She has visited Seoul last year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도 last year 작년에 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와는 함께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고쳐줘야 돼요. 과거 시제로 She visited Seoul last year 해야 그녀는 작년에 서울에 방문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since라는 표현 있죠. 이 since는요, 언제 이래로, 언제부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함께 쓰는 표현입니다. since와 함께 과거 시점이 왔다고 해도요. 자, 예문 통해서 보면요. I have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last year만 보고 이거 현재 완료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last year 앞에 since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작년 이래로란 뜻이잖아요. 나는 작년부터 서울에 쭉 살아왔다라는 건 오히려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랑은 쓸 수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since가 함께 오게 되면 그때는 현재 완료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ave been to와 have gone to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의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have been to 같은 경우에는요. 비동사의 PP 형태 been이 사용된 건데 이건 해석을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어디에 있어 본 적 있다, 가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건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I have been to New York 이 문장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한편 have gone to라는 표현은요. 일단은 go의 PP 형태 gone이 쓰인 표현인데 자, 이건 어디 어디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go라는 동사가요. 현재 완료 시제로 쓰이면 그건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이라고 했죠.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랑 어디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니까 이 둘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문 보면요. He has gone to New York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그가 뉴욕에 가버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결과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둘 점은요. 이 have gone to 표현과는 주로 3인칭 주어가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상 3인칭 주어가 쓰여야 돼요. 예를 들면, I have gone to New York. 나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어색하겠죠. have gone to는 1인칭 주어랑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ou have gone to New York. 너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버리고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순 없으니까, 아, have gone to라는 이 표현은 1인칭, 2인칭 말고 3인칭 주어랑 함께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자,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인데요. 이건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 시제를 더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시제예요. 우리 그림으로 본다면 원래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때 또는 계속될 때 사용하는 시제라고 했죠. 거기에 이렇게 진행을 추가하게 되면 이건 그래서 그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진행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마치 수학에서 더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는 have PP 형태이죠. 진행 시제 기본 형태도 우리 배웠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어떤 동사의 ing 형태 오는 건데 이걸 더하기를 해서 자, have는 그대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be의 PP 형태는 been입니다. 그다음에 동사 ing 내려서 have been ing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been watching TV for 2 hours.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들은 2시간 동안, 자, 여기 보니까 have been watching. 이렇게 have been ing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2시간 동안 TV를 봐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night.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도 현재 완료 진행이 쓰였으니까, 지금 지난밤부터 비가 오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가 오고 있다. 진행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텐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자, 1번 보면, My brother broke 또는 has broken the window yesterday.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 시제 쓸 것이냐, 아니면 현재 완료 쓸 것이냐인데, 여기 보니까 yesterday, 어제라는 특정 과거 시점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쓸수 없는 거죠. 과거 시제로 써서 나의 남동생은 어제 창문을 깼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다음 2번입니다. I have gone to Japan twice. 이렇게 왔는데, 자, 이둘 중에요. 어떤 형태 써야 되죠? I라는 주어는 1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have gone to라는 형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엔 have been to 골라야 되겠는데, I have been to Japan twice 하면 이건 나는 일본에 두번 가본 적이 있다. 경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since 4.

4클럭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have playing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형태이고요. 아, have been playing을 골라야 되겠다. 이건 have been ing, 우리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배웠던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은 4시부터 축구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축구를 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다음 중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수 있는 표현 하나를 골라보는 겁니다. 현재 완료랑 쓸수 있는 표현은 이 중에서 딱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조동사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털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프리카의 기후와 그와 관련된 주민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 들어보죠.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기후 분포를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차이에 따라 주민생활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후에 따른 주민생활까지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의 기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프리카는 적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대칭적인 기후가 나타납니다.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 그리고 그거보다 고위도의 건조기후, 거기보다 더 고위도의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부의 고산지역에선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도 하죠. 자, 먼저 열대기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가 지나가는 요 일대는요, 1년 내내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온으로 인해 계속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1년 내내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왜냐면 1년 내내 공기가 상승하고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저기압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굉장히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우리는 열대 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굉장히 작아요. 1년 동안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높거든요. 연교차가 작고,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열대 우림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도 주변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높이의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 열대 우림이 분포하게 되죠. 그래서 기후의 이름이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두 번째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열대 우림 기후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열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고 저기압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고위도 쪽에서 고기압이 사바나 기후 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여름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만 겨울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적도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기온이 굉장히 높은 기후예요. 자, 그럼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그럼 사바나 기후에서는 어떠한 식생이 자라나느냐? 여름철에는 기온도 높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기온은 높지만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여러분들 기린 아시죠? 기린. 기린은 앉아서 밥을 먹나요? 서서 밥을 먹나요? 예, 서서 밥을 먹습니다. 키가 작은 나무의 잎을 따먹죠. 엄청나게 키가 큰 나무에 막 잎을 막 이렇게 따먹진 않잖아요. 키가 작은 나무의 잎을 서서 고고하게 따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는 기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게 아니라 키가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식동물이 많이 사는 곳은 초식동물을 노리는 육식동물, 사자 같은 애들도 많이 살겠죠. 사자가 사냥을 하려면 숨어 있다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 기린 뭐하고 있지?

온대기후예요. 자, 아프리카는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별로 없는데 북쪽 끄트머리 그리고 남쪽 끄트머리에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북부에 지중해안 안에 모로코, 알제리 이런 나라들에서 온대기후 나타나고요. 당연히 이쪽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후는 주민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열대 우림 기후부터 볼게요. 열대 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기후입니다.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많은 비가 내리면 영양분들이 많이 씻겨 내려가 버리고 높은 기온 때문에 미생물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서 토양 속에 영양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강제로 잘라내요. 그리고 불 지릅니다. 파이어! 나무가 불타면서 재가 생겨나게 되고 이 재가 토양에 영양분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온도 높고 비도 많이 내려 단지 영양분이 좀 토양에 부족해서 농사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에 영양분이 확보되면은 농업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구멍을 뽕뽕 뚫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실 큰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요. 딱 덮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많은 비 덕분에 나무들이 또는 농작물들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된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 농작물들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토양의 영양분이 부족해지겠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나무 자르고 불 지르고 구멍 뚫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농업 방식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림을 태워 작물 재배하고 토지가 다시 황폐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창문이 큰 개방적인 가옥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바라 기후입니다. 얘기했듯이 여기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그리고 긴 풀들이 자라납니다. 이 넓은 초원에 굉장히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게 돼요. 코끼리나 얼룩말, 기린, 사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동물원에서 기린만 봐도 와, 기린이다 막 이러는데 곳곳에 막 기린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차를 타고 구경을 하는 거죠. 와, 사자다. 와, 기린 봐. 혓바닥이 까만색이야. 와, 코끼리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동물들 구경하는 거를 사파리 관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파리 관광의 논리 이루어지죠. 또 열대 우림 기후든 사바나 기후든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얘기하죠. 이렇게 넓은 지역 말이죠. 자, 대표적인 농작물은 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거 커피입니다. 요 커피 열매의 씨앗을 뽑아내요. 요게 생두예요, 생두. 얘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보는 원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농작물은 커피.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반을 딱 자르면은 요렇게 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초콜릿 만듭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게 됩니다. 다음, 건조기후 지역은 우리입니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사막기후에서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으며 지붕이 평평한 흙벽돌 집에 거주합니다. 왜냐면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적게 내리니까 지붕은 평평.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맞기 위해서 창문은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나 하천 주변에서는 밀이나 또뭐 재배한다고 얘기했었죠? 예, 대추야자 같은 것들을 재배합니다. 이게 바로 대추야자의 열매입니다. 야자수 같은 나무에 대추보다 좀 커다란 열매들이 막 열리게 되거든요. 사막에 아주 유용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유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유목 돌아다니면서 목축하니까 이동식 천막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기후와 주민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3번째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일제의 무단 통치와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다고 해. 일본인에게 독살당하였다는 소문도 있어.
2: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오늘 우리는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을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
3: 대한 독립 만세!
0: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면 일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였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일제가 이제 통치했던 방식은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1910년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단 통치 시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무단 통치 시기고요. 뭐 1920년대는 흔히 이른바 문화정치, 문화통치 시기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뒤에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1930년대는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기별로 일제가 어떻게 지배를 하였는지,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 일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였는지, 이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후 조선으로 부르게 하였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전 강의에서 우리 대한제국 다뤘었잖아요. 대한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후 조선으로 부르게 하였다. 왜 조선으로 부르게 했을까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 대한제국 안 돼. 조선으로 부르게 하였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줘도 됩니다. 이어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라는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총독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선총독부가 무엇이냐?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입법, 사법, 뭐 행정, 이런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고 군 통수권을 이제 장악한 그런 기구인데요. 말이 어렵죠? 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을 만들거나 뭐 법으로 심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 통수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조선총독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조선총독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일 때 이 조선총독부를 폭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부분만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조선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 일제는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주 무섭고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 무단통치라고 한다. 다시 한번 더,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910년대는 어떤 특징? 무단통치 시기라고 해서 아주 무섭고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찍어 누른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다. 무섭고 강압적인 방법을 썼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힘으로 찍어 눌렀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어서 일제는 군사 경찰의 역할을 하는 헌병에게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헌병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헌병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헌병이 뭐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또 이제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이건 또 개인적인 경험인데, 흔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병을 보면 무서워해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헌병을 보면, 무서운 감정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 헌병 자체가 뭐냐면은, 군인들은 여러분들, 일반 민간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규제, 통제를 받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엄격한 통제를 받겠죠. 헌병이 뭐냐? 그 군인들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잘못한 건 없는데,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왠지 헌병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군인의 경찰인 헌병. 군인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역할을 했는데 조선을 지배할 때 어떻겠습니까? 민간인들을 군인처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기겠죠. 다시 한 번 더. 일제는 이 헌병을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헌병에게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 말은 뭐다?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한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엄청 굳어있고 엄격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줄 수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병들이 일반 경찰의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재판을 하지 않고도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 엄청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벌칙인 태형을 한국인에게만 적용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밑에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제 태형을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상처가 남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치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태형을 이렇게 맞고 난 뒤에는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엄청 속상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태형을 한국인에게만 적용하였다.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다. 여러분, 칼을 차고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분위기가 엄청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선생님이 칼을 찼다라는 것은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즉, 저항의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말이겠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지금 우리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내용 보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려주면 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헌병이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았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엄격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다. 이어서 태형 한국인에게만 태형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다 이야기했었죠.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위협적인 분위기겠구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저항의 움직임을 차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헌병 경찰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헌병 경찰들이 보이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태형,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죠? 태형,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요 내용도 여러분들 진짜 일제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땅의 주인을 정확히 알아내겠다는 구실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식민통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문장만 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 어떻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었냐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파악하기가 약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조사 사업이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토지조사 사업 땅의 주인을 정확히 알아내겠다는 구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일단은 정확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일단은 일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토지조사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일제가 이 땅 주인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신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토지조사 사업, 우리 친구들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고 정해진 기간이 짧아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신고를 못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바빠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땅?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뺏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은 땅을 일제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일단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그거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리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 원래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집안 땅인데 갑자기 일제 너네가 뭐라고 내가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반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어떻게? 토지를 빼앗아 갔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땅 주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식민통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신고를 했으면은 어떻게? 신고해서 끝이 아니라 그래 네 땅이구나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한 세금 우리에게 내 이렇게 되는 거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땅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민 통치를 위한 그런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은 땅 등은 조선총독부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땅도 어떻게 조선총독부가 가지고 갔다. 그런 내용이고요. 조선총독부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땅으로 오는 일본 사람들에게 싼값으로 땅을 팔았다라는 거. 그렇게 몰수했던 땅을 어떻게 우리 땅으로 오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싼값으로 땅을 팔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다 통틀어서 일제강점기 때 이 일제가 행했던 이런 횡포들 있잖아요. 이런 횡포들을 보면 엄청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입문자용 강의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사를 더 심화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진짜 일제의 그런 악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엄청 화가 날 텐데 일단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래도 기본기를 일단 차곡차곡 다져야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1910년대 하면 뭘 떠올리자? 무단 통치 시기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떠올리자. 헌병. 헌병이 일반 경찰의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인에게만 태형. 태형이 뭐였죠? 몽둥이. 몽둥이 같은 걸로 어떻게? 때리는 거. 태형이다.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었다 이야기했었죠. 뭐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땅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우리 땅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이제 만주 등 국외로 떠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힘들다 보니 어떻게?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 만든 기구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무단 통치. 강압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단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헌병. 헌병에게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다. 한국인에게만 태형 적용했다. 학교 선생님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포스러웠던 당시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토지조사 사업, 경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 알맞게 고쳐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 괄호 1번입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후 고려라고 부르겠다. 고려 아니죠. 조선이라고 부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일제는 땅의 주인을 명확히 밝힌다는 구실로 화폐 정리 사업을 하였다가 아니라 뭐 토지조사 사업을 하였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 괄호 1번.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되고요. 무단 통치 시기에 헌병에게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다. 헌병. 군인들의 경찰. 군대의 경찰인데. 그런 헌병에게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을 맡겼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정답 동그라미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태형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실시한 무엇을 나타낸 것이에요? 무엇은? 기억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태형이다. 정답은 태형. 태형.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다?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라는 것들. 태형.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3.1 운동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3.1 운동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1919년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 3월 1일 3.1 운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들이 있을 텐데, 뭐, 유관순, 이런 인물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었잖아요. 그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살펴볼 겁니다. 3.1 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교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 미국 대통령 윌슨은 각 민족은 자기 스스로 민족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다소 약간 딱딱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문장이 딱딱해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윌슨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사를 좀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넘어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국가의 간섭은 필요 없다. 다른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고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 여기 스스로 나와 있죠?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 민족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간섭 필요 없다.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다고들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해요. 보세요. 각 민족은 자기 스스로 민족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 일을 결정할 수 있어. 민족 자결주의 그 내용을 듣고, 희망의 불이 살아나는 거죠. 희망의 불씨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라는 거.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 확인해 보았고요. 이어서 국내

책에서는 이제 1919년 1월에 고종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종 맞습니다. 고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함께 퍼집니다. 이제 고종이 죽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사회 전반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은,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 일제가 고종을 죽였다, 이런 소문들이 함께 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종 독살설과 함께,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죽게 되었다, 이런 고종 독살설과 함께, 어떤, 그렇죠, 가혹하니 1910년대 무단 통치 있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종 독살설,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점점 커지겠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그런 공포스러움, 불만과 함께 이런 고종 독살설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종 독살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아오던 사람들에게 분노가 더해졌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고종의 장례일에 즉하여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계 지도자들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미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고종의 장례일쯤에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 종교계 지도자들, 여러 종교계 지도자들, 여러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미리 이 독립선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3.1 독립선언서 내용입니다. 뭐 3.1 독립선언서 내용은 여러분들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뭐한 가지만 소개해 주자면 어떤 내용이 있냐? 우리 오늘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다라는 걸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다라고 선언하고요.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왔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고종의 장례일을 이틀 앞둔 1919년 3월 1일, 드디어 1919년 3월 1일의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이라는 실내 장소에 모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시간에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도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아갔다. 이 3월 1일의 상황을 우리 교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3.1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3.1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이 만세 시위는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해외에까지도,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 만세 시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멀리 만주나 미국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이제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제의 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 운동에 대해서 일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는 어떻게 이 총칼을 사용해서 만세 시위를 잔인하게 막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일제가 어떻게 무력으로 총칼을 사용해서 만세 시위를 잔인하게 막았다라는 거.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음에도 만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총으로 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의 이런 잔인한 횡포,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안에서는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유관순 등이 잡혀가기도 하였다라는 거. 천안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하셨던 유관순과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잡혀가기도 하였다, 그런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3.1 운동의 이런 의미나 이런 뭐 3.1 운동의 결과,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1 운동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라는 거.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0: 정말 대규모의 이런 3.1 운동, 해외에서까지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엄청 진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는 역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 3.1 운동은 엄청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3.1 운동은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뒤에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리 말을 해주자면, 그럼 이 3.1 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요?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미리 말을 해주자면, 일단 여러분들 3.1 운동 전 국민의 이런 독립을 향한 염원과 의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쵸? 전국적으로 확대되고요, 퍼져나가고, 심지어 해외에서까지도 만세 운동을 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진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립에 대한 염원이 엄청 강하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다들. 그리고, 어떻게? 아, 뭔가, 우리도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 구심점이 필요하겠구나.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할이 중심이 필요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3.1 운동은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제는 구심점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해보자. 3.1 운동을 보니까, 이런 중심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강의에서, 뒤에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만화가 등장합니다. 만화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 어떤가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다고 해. 일본인에게 독살당하였다는 소문도 있어. 이런 고종 독살설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이런 내용들 함께 만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3.1 운동과 관련된 그런 만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키워드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해외에서까지도 주목하였다. 이야기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독립운동, 여러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역사적 사건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장례에 즉하여 일어났다. 그렇죠. 고종의 장례에 즉하여 일어났습니다.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안중근이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 에이, 안중근이 아니라 아까 그렇죠. 천안에서 만세 시위 주도했던 유관순과 같은 인물들이 잡혀갔다 이야기를 했었죠. 가위 표시입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외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나는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언서. 다는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먼저 뭐가 나오나요? 민족 대표 33인이 어떻게 독립선언서 작성했다. 먼저 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외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정답, 나다가. 나다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이름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했던 그 문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죠? 이거 뭡니까? 그렇죠. 독립선언서다. 3.1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내용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영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23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번까지는요, 분수의 덧셈을 배워온 만큼 이번엔 무슨 차례겠어요? 네, 바로 분수의 뺄셈 차례입니다. 네, 선생님이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마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할 때요, 마지막에 어떻게 뛰나요? 네, 결승선이 보이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내도록 라스트 스퍼트의 마술 걸어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술 갈게요. 뾰로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술과 함께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진분수의 뺄셈 익히기,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 익히기, 이렇게 두 가지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우리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리 깨치기 먼저 함께 볼까요? 네, 원리 깨치기입니다. 진분수의 뺄셈인데요. 아래 식을 보니까 6분의 5 빼기 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통분해서 계산하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본능이 맞습니다. 우리 진분수의 뺄셈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통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었죠?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짠!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6분의 5에는 네, 상대편의 분모 2를 분모 문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2분의 1에는요, 상대편의 분모 6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요, 6분의 5 빼기 2분의 1을요, 이렇게 12분의 10 빼기 12분의 6,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분모가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뭘 하면 되나요? 분자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 빼기 6은요, 12분의 4. 그렇다면요, 정답은요, 네,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니까 12 나누기 4는 3, 4 나누기 4는 1 해서 정답 3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진분수의 뺄셈이지만요, 우리가 배웠던 진분수의 덧셈이랑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방법입니다. 우리 통분하는 방법 하나 더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네, 바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6분의 5랑 2분의 1 분모 몇으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5, 이 6은 그대로 내두면 되겠고요. 2분의 1만 네, 숫자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6분의 5는 그대로 두고요. 2분의 1에 분모 분자에다가 3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 그대로 해볼까요? 통분하면요, 6분의 5 빼기 6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냅두고요. 5 빼기 3을 하면요, 6분의 2. 마지막에 뭐예요? 네, 약분 남았죠? 6은요, 6 나누기 2는 3, 2 나누기 1은 1.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네 앞에서 대분수의 덧셈, 분수의 덧셈에서 통분하는 방법 충분히 익혀왔으니까 이렇게 진분수의 뺄셈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짠! 네, 이번에는요,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보면요, 2와 6분의 5 빼기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대분수가 보이면 뭘 하고 싶어요? 네, 아, 선생님 이거 다 배웠잖아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이렇게 저는 빼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의 본능이 맞았습니다. 바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2와 6분의 5 빼기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분모 6으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2와 6분의 5는 그대로 두고요. 1과 2분의 1에서는요, 네, 분모 분자에 3씩 곱해서 1과 6분의 3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분모가 같아졌어요. 남은 건 뭐예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연수는 2 빼기 1, 분수 부분요, 짜잔, 6분의 5 빼기 6분의 3,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수가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분수는요, 6분의 2가 됩니다. 마지막 합쳐주면요, 1과 6분의 2, 약분해서 1과 3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번엔 뭐가 있어요? 네,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처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네,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줍니다. 곱해주고 더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2와 6분의 5는요. 네, 6분의 2, 6, 12, 12 더하기 5는 17, 6분의 17이 됩니다. 그렇다면 1과 2분의 1은요? 네, 분모 2는 그대로 두고요. 1, 2는 2, 2 더하기 1은 3 해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7 빼기 2분의 3이 됐는데요. 분모가 다르죠?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 됩니다. 6과 2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6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분해 볼게요. 6분의 17은 그대로 갑니다. 2분의 3은요? 이렇게 6분의 9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남은 건 분자끼리 빼주면 된다는 거. 분자끼리 뺄게요. 17에서 9를 빼면요, 요렇게 6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네, 바로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면 가분수잖아요. 볼게요. 그렇다면은 1과 6분의 2가 되고요. 마지막에 약분까지. 6 나누기 2는 3, 2 나누기 2는 1 해서 정답, 요렇게 1과 3분의 1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요, 지금 다양한 분수의 뺄셈들 배워보았는데요. 앞에 분수의 덧셈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요, 약간 데자뷰처럼, 이거 이미 배웠던 방법들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배웠던 원리 바탕으로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이번 1일차에서는요, 진분수의 뺄셈 진행해 볼 건데요. 앞에 있는 문제 절반은요, 네,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 절반은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네,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 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은요, 네, 상대편의 분모 3을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서 통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네, 상대편의 분모 몇이에요? 네, 2를 각각 곱해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2분의 1은요, 네, 바로 6분의 3이 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6분의 2가 됩니다. 네, 그럼 계산을 하면요, 분모는 그대로 냅두고요. 6 그대로 냅두고 분자끼리만 봅니다. 3 빼기 2는요, 1.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 되네요. 여러분, 여기서 약분 되나요? 약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정답이네요. 이어서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7분의 3 빼기 9분의 2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통분해 준다고 했어요? 네,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 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7분의 3은요, 상대편 분모인 9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9분의 2는요, 몇을 곱해 주면 되겠어요? 상대편 분모 7을 각각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7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분을 하니까 7분의 3은 63분의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2는요, 63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63분의 13 됩니다. 그 다음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할게요.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정답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네요. 보니까 3분의 1 빼기 15분의 2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통분을 해야겠죠? 어떻게 통분한다고요?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볼게요. 3분의 1이 있는데요. 몇을 곱해요? 15를 분모랑 분자에 그대로 요렇게 곱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5분의 2는요. 몇을 곱해 준다고요? 네, 상대편 3을 분모 분자에다가 그대로 곱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통분을 하니까 3 곱하기 15는 45, 분자는 1 곱하기 15는 15, 45분의 15 빼기 15분의 2는 그대로 45분의 2, 3은 6, 45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45분의 15 빼기 6은 네, 15 빼기 6은 9 됩니다. 이거 약분 되나요? 네, 약분 됩니다. 그렇다면요. 네, 45랑 9는 둘다 9단이니까 9로 나눌 수 있겠죠? 9로 나눠 볼게요. 45 나누기 9는 5, 9 나누기 9는 1. 정답은 뭐라고요? 5분의 1.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약분하는 것만

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5분의 1. 좀 길어졌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7번 문제. 8분의 5 빼기 14분의 3인데요. 마찬가지로요. 네, 두 분모의 곱으로 구해볼게요. 8분의 5는요. 그대로 써주고요. 통분을, 네, 상대편의 분모를 14를 각각 곱해서 통분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14분의 3은요.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다가 몇을 곱한다고요? 8을 곱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8분의 5는요, 네, 숫자가 좀 큽니다. 선생님이 얼른 해볼게요. 112분의 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분의 3은요, 네, 바로 112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네, 아래로 내려갈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112분의 네, 70 빼기 24는요, 바로 46이 나옵니다. 46. 네, 보니 딱 보니까 어때요? 분모 문자가 둘다 짝수니까 약분 될것 같죠? 약분 2로 해보겠습니다. 112 나누기 2는 56, 46 나누기 2는 23.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6분의 23 나왔습니다. 혹시 약분 또 되나요? 약분 되지 않습니다. 56분의 23 그대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어때요? 네, 우리 분모의 곱으로 구하는 방식, 확실히 숫자가 커지니까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렇다면요, 우리 마지막 문제만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렇다면요, 6분의 5 빼기 10분의 7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6분의 5입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상대편의 분모인 10을 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10분의 7은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네, 상대편의 분모 6을 각각 곱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통분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6분의 5는요, 바로 60분의 50이 되고요. 10분의 7은요, 바로 60분의 42가 됩니다. 그래도 숫자는 커도 계산은 편하네요, 이건요. 분모 60은 그대로 두고요. 50에서 42를 빼면 바로 8 나오죠, 8. 네, 그렇다면요, 이거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하면요,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누겠습니다. 60 나누기 2는 30. 8 나누기 2는 4. 약분 또 되나요? 약분 또 됩니다. 30 나누기 2는 15. 4 나누기 2는 2. 그렇다면 정답은 네, 15분의 2 그대로 적어주면 정답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요,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하는 방법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짠! 네,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도 하고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 한번 해볼게요. 네, 3이랑 5.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요. 3과 5의 최소공배수는요? 네, 15겠죠? 15로 통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네, 3분의 1에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각각 곱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의 1은요, 네,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주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3분의 1은요, 네, 3분의 1은 15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 5분의 1은요, 15분의 3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보겠습니다. 5 빼기 3은 2. 정답은 15분의 2.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보니까 6분의 1 빼기 15분의 2입니다. 6과 15의 최소공배수 구하면 되는데요. 최소공배수 몇이에요? 네, 30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공배수 30. 그러니까 6분의 1은요, 몇이 됩니까? 분모 분자에 5씩 곱하니까 5씩 차례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2는요, 분모 분자에 차례로 네, 2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2, 분자에도 2.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6분의 1은 뭐가 돼요? 5씩 곱해서 30분의 5. 그 다음에요, 15분의 2는요, 네, 30분의 4. 분자에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빼주면 되겠죠? 5에서 4를 빼니까 뭐예요? 네, 정답은 아래다 쓸게요. 정답은 30분의 1이 된다. 뭐, 약분 될 것도 없겠죠? 그냥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7번. 17번. 9분의 7 빼기 15분의 4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최소공배수 몇이에요? 네, 45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최소공배수 45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면 9분의 7은요,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15분의 4는요? 네, 15분의 4는 분모 분자에 각각 3씩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요, 통분을 하자면 9분의 7은
45분의 35 빼기 45분의 12입니다. 우리 이거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확인해 볼게요. 35 빼기 12는 네, 바로 23 확인할 수 있겠죠? 35분의 23 그대로 정답입니다. 네, 약분은 안 되죠? 네.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6분의 5 빼기 9분의 4인데요. 이번엔 최소공배수가 조금 작습니다. 최소공배수 18로 통분해 볼게요. 그렇다면 6분의 5는요. 네, 분모 분자에다 각각 3씩 곱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9분의 4는요. 분모 분자에 각각 2씩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5는 18분의 15가 됩니다. 9분의 4는요. 18분의 8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네, 15 빼기 8. 분자끼리 빼면 되니까 정답은 분모는 18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보면 15 빼기 8은 7 그대로 18분의 7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은 네, 약분은 안 되죠. 그대로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일차 마지막 문제. 8분의 7 빼기 10분의 7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네,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네, 8과 10의 최소공배수는 40 확인할 수 있겠네요. 40입니다.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몇씩 곱해줘야 되는지 볼까요? 8분의 7은요. 분모에 5를 곱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하고요. 10분의 7은요. 네, 여기다 보면은 분모에다가 4를 곱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8분의 7은요. 어떻게 돼요? 40분의 35가 되고요. 10분의 7은요. 40분의 28이 됩니다. 분모는 똑같죠? 어떻게 해요? 분자끼리 뺄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 35 빼기 28을 하자면요. 바로 7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분은 안 되니까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다 풀어줬지만, 여러분들은요. 네, 제일 먼저 통분. 여기서 요렇게 바로 한 번에 가고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한 번에, 네, 갈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건요. 네, 여러분들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서 문제 1일차 다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2일차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이번엔 뭐예요?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절반, 절반 푸는 방법을 달리해서 풀 건데요. 앞에 있는 절반은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그렇게 한번 풀어줄 거고요. 뒤에 있는 절반은 네,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4와 3분의 1 빼기 1과 7분의 1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요? 네, 통분은 똑같죠. 통분. 3과 7의 최소공배수는 21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분을 해준다고요? 네, 4와 21분의 7로 바꿔주고요. 1과 7분의 1은요. 네, 1과 21분의 3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 빼기 2는 3. 그 다음에 3 더하기 21분의 7 빼기 21분의 3은 21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둘을 딱 합쳐서 3과 21분의 4. 요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진 않죠? 네, 다음 문제 풀게요. 다음엔 3번입니다. 3과 6분의 5 빼기 2와 9분의 4인데요. 뭘로 통분한다고요? 네, 바로 6과 9의 최소공배수 10. 8로 통분한다고요. 어떻게 풀면 돼요? 3과 6분의 5는요. 네, 분모 분자에 30 곱해서 3과 18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9분의 4는요. 2와 분모 분자에 20 곱해서요. 18분의 8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요렇게 네, 뺄셈 해주면 되겠죠. 볼까요? 자연수 부분은요. 3 빼기 2는 1 쓰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은요. 18분의 15 빼기 18분의 8은 18분의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서 우리가 따로 약분할 부분 있나요? 약분할 부분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줄게요. 다음 문제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2와 5분의 3 빼기 1과 6분의 1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네, 통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몇으로 통분?
5랑 6의 공배수 30으로 통분, 30 통분할게요.

그렇다면 2와 5분의 3은요, 2랑 부모 분자의 6을 곱하니까 30분의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과 6분의 1은요, 1은 그대로 6분의 1은요, 부모 분자의 50 곱해서 30분의 5 이렇게 풉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대로 뺄셈해주면 되겠죠?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2 빼기 1은 1. 그 다음엔요, 30분의 18 빼기 30분의 5는요, 30분의 13. 마지막에 둘을 짠! 합쳐줍니다. 어떻게 돼요? 1과 30분의 13.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3과 10분의 3 빼기 1과 12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통분 계속해주면 됩니다. 이젠 통분 박사 다될것 같아요. 10과 11을 통분을 하면요. 네, 이번에는 60으로 최소공배수로 통분할 수 있게끔 씁니다. 그렇다면요, 3과 10분의 3은요. 네, 3 그대로 두고요. 10분의 3 부모 분자의 60 곱하니까 60분의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두고요. 12분의 1은요. 부모 분자의 50 곱합니다. 그래서 60분의 5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면 되죠. 3 빼기 1은 자연수 2. 그 다음에 분수 부분은요. 60분의 18 빼기 60분의 5는 60분의 13. 마지막에 짠 합치면 되는 거죠. 정답은 2와 60분의 13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요. 1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마지막 문제죠. 보면요. 4와 7분의 6 빼기 3과 21분의 14입니다. 뭘로 통분하면 되겠어요? 네, 최소공배수 21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4와 7분의 6은요. 4는 그대로 분모 분자에는 3씩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6이 21분의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21분의 14는 그대로 네, 우리가 분모 분자 바꿀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 빼기 3은요, 자연수 1이고요. 그럼 분수 부분은요, 21분의 18 빼기 21분의 14, 21분의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21분의 4,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요. 1과 21분의 4로 이렇게 합쳐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무리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요, 13번 문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푼다고요? 네, 가분수로 바꿔줘서 풀어준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과 3분의 2는요, 분모는 3 그대로에 3, 3은 9, 9 더하기는 11.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과 9분의 4는요, 분모는 그대로 19는 9, 9 더하기 4는 13. 이렇게 3분의 11 빼기 9분의 13.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요, 네, 어차피 통분은 해야 됩니다. 3과 9의 최소공배수는 9가 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11만, 네, 부모 분자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부모 분자에다가 3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9분의 33.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뺀다고요? 9분의 13을 뺀다고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부모는 그대로, 분자는 9분의 20이 된다고요. 마지막 어떻게 하죠? 이거를 대분수로 쫙 바꿔주면 되겠죠? 대분수 2와 9분의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정답입니다. 이어서 15번입니다. 이번엔 3과 6분의 5 빼기 1과 12분의 7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한번 그럼 바꿔볼게요. 3과 6분의 5는요. 6분의 3, 6에 18. 18 더하기 5는 23입니다. 그렇다면요. 1과 12분의 7은요. 12분의 1, 12는 12. 12 더하기 7은 1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된다고요? 네, 통분 해줘야 된다고요. 통분은 최소공배수 네, 12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분의 23은요, 분모 분자에 각각 2씩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46이 되고요. 12분의 19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렇다면은 네,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이렇게 빼줄게요. 뭐가 되나요? 네, 12분의 46 빼기 19는 바로 20. 7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대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12 곱하기 2는 24니까 한번 2와 12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어때요? 바꾸고 보니까 12분의 3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나누기 3은 4, 3 나누기 3은 1.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네. 2와 4분의 1이라고요. 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렇다면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17번. 네, 보면요. 2와

0: 분의 21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빼주면 되는데요. 44 빼기 21은 23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8분의 23. 그러면 결과는 뭐겠어요? 이거 대분수로 그대로 바꾸기 도전해볼까요? 뭐였어요? 1과 18분의 5. 바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건 쉬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는 20번 문제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3과 6분의 5 빼기 2와 10분의 7입니다.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가분수로 바꿔줘야죠. 똑같이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3과 6분의 5는요. 네, 일단 분모는 6 그대로 써주고요. 3 곱하기 6은 18. 18 더하기 5는 23.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2와 10분의 7은요. 분모 10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0은 20. 20에다가 7만큼 더하니까 27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어떻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통분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면은 분모 6이랑 10을 보면요. 최소 공배수? 네, 바로 30. 이렇게 통분해 줄 수 있습니다. 숫자가 꽤 크네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아, 네. 6분의 23은요. 분모 분자에 50 곱하니까 6, 5, 30. 그렇다면 23 곱하기 5는요. 네, 115.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27은요. 네, 분모 분자에 몇씩 곱해요? 3을 나란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곱해볼게요. 10 곱하기 3은 30. 그 다음에 27 곱하기 3은요. 뭐가 돼요? 네, 7, 3에 21, 2, 3에 6. 그러니까 81이 되겠네요. 그럼 이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둡니다. 그렇다면 분자끼리 빼주면 되겠죠. 몇이 되나요? 분모는 그대로 30이고요. 분자끼리 빼면요. 네, 바로 34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가분수,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넘어갈게요. 바꾸면요. 네, 30분의 34는요. 1과 30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약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30분의 4. 분모 분자 둘 다 짝수잖아요. 그쵸? 그럼 약분 되겠죠. 30은 2로 나누면 15가 되고요. 4는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1과 15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약분 더 되나요? 약분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답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연산력 키우기 2일차 여기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의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가요? 네요. 문제를 살펴보니까 2와 3분의 2 빼기 1과 5분의 4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통분해서 빼기 그대로 해주면 문제 금방 풀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뭐예요? 우리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꼭 같이 함께 합시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면서 다들 인사할게요. 다들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두 강만 끝나면은 여러분들 만점왕 연산 10단계 완전 정복하는 거니까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선생님이랑 강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배울 내용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곱의 소수점에 위치해요. 자, 소수점에 위치. 우리 소수점, 소수점, 소수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곱할 때마다, 소수 곱하기 소수할 때마다 소수점의 위치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뒤에서 몇칸 이동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곱의 소수점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진 건지,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원리 깨치기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걸 다 하면은, 자,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하는 거, 그리고 자연수의 0.1, 0.01, 0.001을 곱하는 거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수에다가 10을 곱하고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할 때 소수점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바뀌겠죠? 반대로 자연수도 0.1, 0.01, 0.001을 곱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소수점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리 깨치기입니다.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했을 때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곱하는 수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된대요? 지금 친구들 볼까요?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옮겨진대요. 선생님,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2.14도 한번 해봅시다. 자, 2.14 곱하기 1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2.14 곱하기 1. 친구들 뭐 나오나요? 그쵸, 당연히 2.14가 나올 거예요. 2.14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보세요. 이번에는 2.14에다가 자, 곱하기 10을 할 거예요. 자, 곱하기 10을 할 겁니다. 친구들. 곱하기 10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정답이 뭐가 나오냐? 21.4가 됩니다. 21.4가. 자, 21.4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2.14가 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인 거잖아요. 보이나요? 21.4라는 건 기존의 2.14에서 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곱하는 수가 1에서 10이 됐기 때문에, 즉 10배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2.14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볼 거예요. 100을. 자, 100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나올까요? 그쵸. 214가 나옵니다. 214가 나와요. 자, 214가 왜 나왔냐? 또, 그쵸.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21.4에서 지금 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칸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한칸 옮겨졌기 때문에. 왜냐? 10에서 곱하는 수가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10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구들 이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4 곱하기 1은 점이 안 움직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보이죠? 근데 2.14 곱하기 10, 즉 10을 곱해주니까 점이 한칸또 이동을 했고요. 2.14 곱하기 100을 했을 때또한칸 움직였어요. 즉, 이 0의 개수 보이죠? 0의 개수. 쉽게 말해서 이 0의 개수. 이 0의 개수만큼 점이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볼까요? 2.14 곱하기 1000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공이 몇 개예요, 공이? 공이 지금 3개예요, 3개. 그렇다면은, 자, 공이 3개이기 때문에 3칸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이제 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빈 칸, 빈 공백에다가는 뭘 적어준다? 0을 적어준다. 그래서, 아, 2.14 곱하기 1000은 214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의 개수만큼 점이 이동을 하는구나, 소수점이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걸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0.1, 0.01, 0.001을 한번 곱해 볼 거예요. 한번 읽어 봅시다.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어떻게 된대요?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소수점이 이동을 한대요. 아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예시로, 자, 365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65 곱하기 1부터 한번 해볼게요. 365 곱하기 1, 얼마 나오죠? 그쵸, 그냥 365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365 곱하기 0.1을 하는 거예요. 0.1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뀐 식은 뭐예요? 365 곱하기 1에서 365 곱하기 0.1. 1이 0.1로 바뀐 거예요. 그쵸? 즉,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거?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10분의 1배가 맞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 지금은 점이 맨 끝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는 거니까 36.5가 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 볼까요? 365 곱하기 0.0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 곱하기 0.01이에요. 아까 0.1에서 36.5가 나왔습니다. 0.01이 됐죠, 또. 그렇다면은 0.1에서 0.01, 즉또 10분의 1배를 한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또 다시 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36.5였다면 이 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서 3.65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365 곱하기 0.001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365 곱하기 0.001.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65에서 또 다시 한 칸을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점의 위치가 보세요. 맨 왼쪽에 가 있겠죠, 여기. 점이 여기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365 이렇게 읽는 건가요? 아니죠. 맨 왼쪽에 점이 와 있으니까 그 앞에 0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0.365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값만큼의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정해진대요. 즉,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에는 이제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 표시해준다. 이게 이렇게 읽으면 사실 친구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4 곱하기 8을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8. 이거 친구들 너무 쉽죠? 4, 8에 얼마죠? 32죠. 이거는 너무 잘알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4 곱하기 8이 아니라, 0.4 곱하기 0.8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어때요, 친구들? 4가 0.4가 됐어요. 즉,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한 겁니다. 8이 0.8이 됐어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답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칸 이동해야 할까요?
그쵸?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최고의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 완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정말 두강 남았습니다. 두강.

여기서 한칸 이동했고, 여기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총두 칸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두 칸을 이동해 줘서 점을 여기다가 찍는 거죠. 30이 앞에 점이 찍혔으니까 어때요, 이거? 그 앞에 0을 넣어줘야겠죠? 해서, 아, 이런 식으로 0.4 곱하기 0.8은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0.32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 곱하기 8을 계속 기준으로 볼게요, 기준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0.4 곱하기 0.08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4 곱하기 8은 32인데 0.4 곱하기 0.08을 해볼 거예요. 4가 0.4가 됐습니다. 소수점이 왼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했죠? 한칸 이동했어요. 8이 0.08이 됐어요. 소수점이 왼쪽 방향으로 몇 칸? 두 칸이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총몇 칸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존에서 그러면 세칸 이동시켜야 한다.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키면 된다. 세칸 이동시키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빈칸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0을 적어주고 점 앞에다가도 0을 적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칸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자, 0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쵸? 그러니까 0.032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자,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에 곱하는 두 소수의 이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긴다가 이 뜻입니다. 이 뜻. 지금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했죠, 지금. 보세요. 아, 한칸 이동했구나. 두칸 이동했구나. 총세칸 이동했구나. 그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은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원리 깨치기 하고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일 차예요.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591 곱하기 10을 하니까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죠. 왜냐? 10이라는 게 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35.91이 되고요. 3.591에다가 100을 곱한다는 건 공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존 답에 오른쪽 방향으로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키는 겁니다. 1000은 그럼요. 세칸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3500. 9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친구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3을 이제 10을 곱해보고, 100을 곱해보고, 1000을 곱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0.3에다가 10을 곱했어요. 공이 하나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수점이 한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기존 값에서 한 칸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 그쵸.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0.3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두 칸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공이 두 개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을 이동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혹은 곱하는 수가 10이었다가 100이 됐으니까, 아, 정답은 10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친구들이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뭐가 됐던 친구들 마음대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자, 정답은 맞춰야죠. 정답이 얼마가 되나요? 그래서 3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10을 곱했을 땐 3인데, 100을 곱했을 땐 그의 10배니까 3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0.3 곱하기 1000입니다. 공이 3개죠? 그렇다면 3칸 이동하면 되겠네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얼마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3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문제는 좀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0.7 곱하기 10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7에서 10을 곱했어요. 그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한 칸만. 그럼 답이 뭐가 나오나요? 그쵸. 7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0.7 곱하기 100은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시킨다? 그쵸. 두칸 이동시킨다. 두칸 이동시켜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70이 나온다. 알수 있고요. 자, 0.7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1000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세칸 움직이는 거예요. 세 칸. 세칸 움직이니까 당연히 답이 700이 나옵니다. 뭐, 만을 곱하면은 네칸 이동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소수점에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알수 있고요. 8번입니다. 8번. 자, 볼게요. 0.85 곱하기 10이에요. 10이니까 어쨌든 간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 칸. 여기에 점이 안착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이 뭐가 된다? 8.5가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0.85 곱하기 100입니다.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두 칸. 그러면 한 칸, 두칸 가서 여기에 이제 소수점이 있을 텐데, 그럼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 0.85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자, 그렇다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세칸 이동시키니까 85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12번입니다. 0.7 곱하기예요. 이번에 0.7 곱하기를 10을 곱해보고 100을 곱해보고 1000을 곱해볼 겁니다. 자, 0.7 곱하기에 10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얼마가 나오나요? 소수점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는 거니까 7.9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 0.798에다가 100을 곱한다. 그러면 소수점으로 몇칸 이동? 오른쪽 두칸 이동. 그러면 79.8이 당연히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1000이면은 세칸 이동하는 거죠? 즉, 79.8에서는 한 칸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해서 798이 정답이 된다. 알아보았습니다.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이에요. 2.7 곱하기 10, 2.7 곱하기 100, 2.7 곱하기 1000입니다. 2.7 곱하기 10부터 한번 해보면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몇 칸? 한칸 이동한다. 그러면은 얼마? 27이 되고요. 그쵸? 자, 100이다. 100이다 하면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쵸. 27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 곱하기 1000이니까. 1000이면 또 얼마가 돼요? 자, 맞죠. 오른쪽으로 세칸 이동하는 거니까 27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소수 곱하기 소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번이에요. 5.5 곱하기 10이네요. 자, 5.5 곱하기 10 하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는 거니까 얼마? 55가 되고요. 맞죠? 5.5 곱하기 100이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이에요? 0이 두 개니까 두칸 이동이에요. 두칸 이동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한칸 가고 두칸 가니까 여기 중간에 공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55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5 곱하기 1000은 당연히 얼마 나와요? 오른쪽으로 세 칸이니까 550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20번입니다. 3.62 곱하기 10이네요. 자,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왜냐하면 공이 하나니까.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키면 36.2가 되고요. 100이면은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그래서 362가 됩니다. 1000은 그러면은 이제 너무 쉽겠죠? 할수 있죠? 오른쪽으로? 그쵸? 세 칸. 이니까 3622이 정답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1.432 곱하기 10.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시키는지 이제 친구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 한칸 이동이죠. 14.32가 되고요. 자, 이거는요. 그러면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는 거니까 143.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432 곱하기 1000. 이거는 몇칸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공이 3개니까 3칸 이동하는 거죠? 3칸 이동시키면 1432가 정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26번 해볼게요. 6.025를 곱해줍니다. 10을 곱해주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가주죠? 60.15가 되고요. 그 다음은 곱하기 100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그러면 601.5가 되고요. 자, 마지막은 1000이니까 곱하기 1000이니까 오른쪽으로? 그쵸, 세 칸. 그러면 611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차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이번에는 자연수의 0.1, 0.001, 한번 곱해 볼 거예요. 자, 0.1을 곱하면 우리 왼쪽으로 한칸 간다고 했어요. 아까는 10, 100, 1000을 곱할 땐 오른쪽으로 갔고요. 이제 0.1을 곱할 땐 왼쪽으로 한 칸, 0.01을 곱할 땐 왼쪽으로 두 칸, 0.001을 곱할 땐 왼쪽으로 세칸 가는 걸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당연히 그럼 0.0001을 할 때는 왼쪽으로 네칸 가겠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5 곱하기 0.1입니다. 5 곱하기 0.1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 기존 5에서 0.1이니까 왼쪽으로 한칸 가주는 거예요. 한 칸, 이렇게. 한칸 가주니까 얼마가 돼요? 0.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도 0.01이네요. 그러면은 기존에서 이제 점을 어느 방향? 왼쪽 방향으로 두 칸, 한 칸, 두칸 가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백이 생기니까 0을 채워주고 앞에도 0을 적어주면 되겠죠. 0.05가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5를 한번 적어보고요. 이거는 0.00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세 칸을 이동시켜주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켜주니까 여기 두 개의 공백이 생겨요. 요 공백에다가 0을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점 앞에 0을 적어주니 0.005가 정답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7에다가 한번 각각을 곱해 볼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대로 점이 왼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0.1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하죠. 그러면 정답이 0.7이 될 거고요. 0.01은 왼쪽 방향으로 몇 칸? 그쵸, 두칸 이동합니다. 그래서 0.07이 될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0.001을 곱할 거예요. 0.001. 그러면은 왼쪽 방향으로 몇 칸? 맞습니다. 세칸 이동하면 되죠? 자, 그래서 0.007이 가뿐하게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43이네요. 43. 자, 봅시다. 43에다가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친구들, 왼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하는 거죠? 한칸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한칸 이렇게 이동시키니까 정답이 얼마가 돼요? 4.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4.3. 파란색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 43 곱하기 0.01이네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존 43에서 왼쪽으로 몇칸 가면 돼요? 두칸 가면 돼요. 한 칸, 두칸 가서 여기다가 이제 찍어주는 거죠, 점을. 그러니까 점 앞에 당연히 0이 들어가야 하고, 정답은 뭐가 된다? 0.43이 된다. 자, 그 다음은 왼쪽으로 세칸 가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해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 있죠? 얼마죠? 맞습니다. 0.043. 이게 정답이 되겠죠.

0: 12번 해보겠습니다. 86이네요. 아까랑 숫자만 다르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답이 얼마 나와요? 8.6이 나오고요. 자, 이번엔 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그쵸. 두칸 가는 거죠. 그러면 0.8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86 곱하기 0.001. 왼쪽으로 몇 칸? 세 칸, 그러니까 0.0862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15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자리수 곱하기 0.1, 0.01, 0.001이네요. 보세요. 0.1이면 왼쪽으로 한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198이 아니라 19.8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 0.01이면 왼쪽으로 두 칸, 그러면 1. 98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0.001이잖아요. 그럼 몇칸 이동시키면 돼요? 세칸 이동시키면 된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0.198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17번도 한번 볼까요? 17번입니다. 394를 이제 0.1 곱하기, 또 0.01 곱하기, 또 0.001을 곱해줄 거예요. 아까와 같은 세 자리수기 때문에 친구들, 겁먹을 필요 없다. 자, 394에 0.1 곱하니까 39.4가 되고요. 당연히 0.01 곱하면 왼쪽으로 두칸 가는 거니까 3.94. 마지막 0.001을 곱하면 맞습니다. 왼쪽으로 세칸 가는 거니까 0.394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20번 한번 해보아야겠죠? 632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세 자리수죠? 그러면 친구들, 숫자만 다르지 아까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해볼까요? 0.1을 곱했다. 왼쪽으로 한 칸. 그러면은, 자, 63.2가 되겠네요. 63.2 적어볼까요? 63.2. 그 다음은 왼쪽으로 두 칸이죠? 그러면 6.32가 되고요. 마지막은 왼쪽으로 몇 칸? 세 칸, 0.632. 어렵지 않죠? 자, 24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자리수예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만 소수점을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211.7이 되고요. 이거는 왼쪽으로 두 칸만 이동시키면 되죠. 소수점을. 21.17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친구들 너무 쉽게 알수 있겠죠? 얼마? 2점. 117이 된다까지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26번 마지막 문제죠? 자, 해봅시다. 0.1이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그러면은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옮겨서 532.4가 되고요. 자, 0.01이면 맞습니다. 이제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움직이니까 53.24가 되고요. 마지막 세칸 움직이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얼마가 돼요? 5.3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깔끔하게 선생님이랑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남은 문제 친구들이 열심히 풀고 이제 대망의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선생님이랑 힘내봅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쉽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어느새 23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헤어지기, 진짜 헤어지기, 딱 이제 두번 남았다. 이번 시간 포함해서 딱두번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1강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같이 함께 해온 친구들이겠죠. 그 끈기와 꾸준함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차시, 연산 10차시 해볼 거고요. 1일차와 2일차 문제 만나볼 겁니다. 우리 연산 9차시는요, 비와 비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라는 뜻이었다면, 연산 10차시는요,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죠. 오늘은요, 비율을 백분율이란 걸로 한번 샥 나타내 볼 거거든요. 그 방법을 익혀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우리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 2.49라는 비율을 백분율이란 걸로 나타내 볼 건데요. 그 전에 백분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꾸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원리도 잘 깨쳐 볼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 잘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함께 2.49를 멋지게 백분율로 나타내 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원리 깨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자고요 라고 했잖아요. 자, 바로 그 원리 바로 깨쳐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오? 어느새 백분율이 무엇인지 말해줬네요. 한번 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꿀팁이 바로 비와 비율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보세요. 였잖아요. 한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비란 무엇인가요? 자, 자신있게 마음속으로 또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비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로 나타낸 것이 바로 비라고 했고요. 그럼 비율은 뭐예요? 비율? 헷갈리죠?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바로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지요.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는요, 바로 여기 비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요, 기준량을 100으로 한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백분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2, 8분의 1, 13분의 7, 뭐 42분의 8다 비율, 분수로 나타낸 비율인데요. 이때 분모, 즉 기준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100으로 한다고요. 100분의 뭐? 100분의 뭐? 100분의 뭐? 100분의 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백분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백분율은 기호,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 아래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자, 비율 100분의 28이 있습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했지요. 그때 쓸 때는요, 분자만 이렇게 쓰고 그 뒤에 요 기호를 붙입니다. 읽을 때는요, 이 기호는 이렇게 읽어요. 퍼센트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은 응 같지만 응이 아니라 퍼센트예요. 다시 한번 28% 한번 더 28%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요, 이 기호를 보면은 아, 퍼센트구나. 아, 백분율이구나. 아, 기준량을 100으로 했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백분율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분의 10.

0.84라는 분수로 나타낸 비율이 있고요. 0.28이라는 소수로 나타낸 비율이 있습니다. 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만든 다음에 분자에다가 기호를 붙여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50분의 14를 크기가 같은 분수로 고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 100분의 28,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100분의 28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기준량이 100이 되었기 때문에 분자만 똑 떼서 이 기호를 붙이면 28%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아래를 볼까요? 0.28을 역시 분모가 100인 분수로 고치면 0.28은 100분의 28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만 똑 떼서 28%.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분자만 똑 떼서 기호를 붙이면 된다. 이것이 바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그 나온 값에 기호를 붙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50분의 14라는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28이죠.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는 거예요. 28%. 그 아래, 역시 0.28이라는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 28. 이 값에 퍼센트를 붙이면 28%. 이렇게 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모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오늘의 원리를 깨쳐봤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의 1일차, 2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일차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연산키 문제는 비율이 0.1 소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고쳤대요. 0.1에다가 100을 곱하고요. 그 나온 값에다가 퍼센트를 붙여 백분율로 만들어 줬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1일차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0.0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 결과는 2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여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배웠지요.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2%, 2%라고 읽습니다. 백분율이 뭐라고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 바로 백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풀어보죠. 0.03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그 결과는 3입니다. 이 결과에다가 기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퍼센트라고 읽죠. 3%네요. 따라서 쓸 때는 3%라고 잘 나타내주면 백분율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봅니다. 0.04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여기에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런데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붙여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역시 4%, 4%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3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07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샥 붙여주면 되죠. 그렇다면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7%, 7%라고 해주면 되고요. 이 뜻은 뭐라고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구나. 이것이 바로 백분율이구나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1일차 문제 계속해서 5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09라는 비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리를 떠올리며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잘 붙여주면 끝! 따라서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9%, 9%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이 9,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자, 1일차 문제 좀 넘어가서 20번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2입니다. 1.02. 그렇다면 역시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요.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잘 붙여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지요? 이렇게 따라서 102%예요라고 백분율로 잘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가볼까요? 1.06입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뭘 곱한다고요? 얼마? 그래요. 100을 곱합니다. 1.06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1.06 곱하기 100은요? 6처럼 보이네요. 다시 적어봐야지. 100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06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그래요. 106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어떤 기호를 붙인다고요? 그래요. 백분율 기호.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퍼센트. 그러니까 106%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1번 문제 정답 106% 적어주고 2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1입니다. 1.1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바로 해주고요. 나온 값에다가 바로 백분율 기호를 샥 붙여주면 끝! 쓸 때는 이렇게 써주고요. 읽을 때는 110%, 110%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1.14입니다. 역시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곱하기 100. 나온 값에다가 어떻게 이 기호를 붙여줘야지. 그렇다면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114%. 그 의미는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114. 따라서 100분의 114 또는 11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내어 봤고요. 계속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4번 문제인데요. 1.29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 값은 129잖아요. 이 값에다가 이 기호를 샥 붙여주면 129% 따라서 백분율로 나타내면 129%라고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쭉쭉 풀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2일차 문제도 함께 만나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2일차 문제 가보면 또 친구들의 몸이 근질근질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머리를 식히면서 꿀팁까지 얻는 꿀 같은 시간,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걸 가져와 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백분율을 찾아보세요. 두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또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으로 우리 주변에서 비율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눈 크게 뜨고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백분율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되네 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은행에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는요, 뭘 줘요? 이자를 주죠. 어떤 이자? 1년 동안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때 뭐몇 퍼센트라고 하거든요. 그때 바로 그 퍼센트가 이 백분율입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양을 똑 떼서 퍼센트를 붙여 우리 은행에서는 이 정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백분율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장난감 공장의 사장이에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는 전체 생산하는 상품 중에서 조금 불량인 상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00개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2개가 불량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장의 불량품 비율은 2%예요. 또는 뭐 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또는 배터리 잔량도 있습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그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볼 때요. 배터리 용량이 뭐63%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지요. 이때 2%가 바로 백분율이에요.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배터리의 남은 용량이 63 정도 돼요라는 의미. 이게 바로 63%이거든요. 와, 정말 다양하게 백분율이 숨어 있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두눈 크게 뜨고 내 주변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백분율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찾아보고요. 이왕이면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백분율을 찾아보세요가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머리를 잠깐 식혀봤나요?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의 1차 문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1차 문제는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계속해서 나타내어 볼 건데요. 연산 키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는 소수였는데, 이번엔 분수네요. 자, 분수 10분의 1을 백분율로 나타낼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똑 붙이면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2분의 1이라는 비율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고요.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읽을 때는 50%, 50%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2번 문제도 볼까요? 4분의 3입니다. 자, 4분의 3,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분하면 25. 25 곱하기 3은요, 75잖아요. 이 나온 값에다가 기호를 잘 붙여주면 끝. 백분율로 나타내면 75%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뭐라고요?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던 양의 크기입니다. 아, 100분의 75, 75%라는 의미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고요. 자, 1차 문제, 3번 문제도 만나볼까요? 이번엔 5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율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약분하면 20이니까 20, 이 나온 값에다가 이 기호를 붙여주자라는 거예요.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20%라고 이렇게 또잘 적어주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1차 문제 쭉쭉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분모가 5, 아, 기준량이 5구나. 분자가 4, 비교하는 양이 4구나라는 건데요. 백분율은요, 기준량이 뭐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를 100으로 고쳐줘야 되겠는데요. 그 방법은 아까 연산키 문제를 이용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분모를 100으로 고쳐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각각 20을 곱해 100분의 분자에도 20을 곱해 80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때 이제 분모가 100이 되었기 때문에 분자만 똑 돼서 아하 80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분하고요. 4 곱하기 20이 80이죠. 역시 이 나온 값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면 역시 이것이 백분율이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4번 문제 정답은 80% 이렇게 쓰고 읽을 수가 있죠.
자,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

그래서 2일차 문제, 5번 문제도 만나볼까요? 8분의 4입니다. 자, 그럼 8분의 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8분의 4를 약분하면 1과 2고요. 2또 약분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50이네. 이 나온 값에다가 기호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따라서 백분율은 50, 50%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뒤로 넘어가서요. 1차 문제 2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0분의 3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율을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자, 약분부터 해줄까요?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분모가 10이 되고요. 10과 100을 약분하면 여기가 또 10이 됩니다. 따라서, 아, 결과 10인데요. 이 결과에다가 이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붙여주고 읽을 때는 10%라고 읽으면 되죠. 정답은 10%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알고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아마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틀린다면 아마 이렇게 틀릴 거예요. 후다닥 쓰다가 요 기호를 빠뜨리는 거죠. 요 기호를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 자체로 백분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백분율은 분모가 100일 때에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기 때문에 100분의 10 또는 10%라고 적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 기호를 잘 붙여서 이렇게 적어줘야만 비로소 백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다고 후다닥 쓰다가요, 기호 빠트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내가 기호를 잘 적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1차 문제, 다음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30분의 18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해 줄게요. 자, 6으로 약분하면 분자 분모 약분해 보면 6, 3, 18, 6, 5, 30이고요. 5, 1은 5, 5, 그리고 20입니다. 3 곱하기 20은 60이에요. 계산 결과 60인데, 역시 이게 바로 정답이 아니라 이 나온 값에다가 백분율 기호, 퍼센트를 잘 붙여야겠지요. 따라서 60%가 정답이구나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까요? 30분의 27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혼자 계속 풀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도 할수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신 있게 답해 보세요. 자, 30분의 27이라는 비율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할까요? 50? 60? 그래요. 바로 100을 곱해야 하죠. 자, 그럼 곱해보고 계산해보고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산 결과 얼마예요? 자, 실수 없이 잘 계산해 봐야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3, 9, 27, 분모가 10이 되고요. 여기가 또 10이 되니까 얼마? 9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그래요. 90이에요. 정답은 90이네요. 맞나요? 아니죠. 그래요. 방금 고개를 흔드는 친구를 봤습니다. 정답은 90이 아니라 이 나온 값에다가 어떤 기호를 붙여요? 그래요. 퍼센트를 붙여야 하죠. 이 기호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90이 아니라 맞아요. 90 읽을 땐 어떻게? 90 뭐라고 읽어요? 퍼센트. 그래요. 90%가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22번 문제 만나봤고요.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35분의 21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해본 것처럼 차근차근 먼저 뭐를 곱한다? 100을 곱한다. 해볼까요? 자, 7로 약분하면 7, 3, 21, 7, 5, 35, 5로 약분하면 여기가 20이 되니까 3 곱하기 20은 60이네요. 이 값에다가 기호를 잘 붙여줍니다. 60%가 되고요.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60이 아니고 60%다.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어느새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 건데요. 2일차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40분의 14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해 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27이 14, 또 분모가 20이 되고

0: 있지요. 백분율은 뭐라고요?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는 방법은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이 기호를 붙이면 된다. 읽을 때는 퍼센트라고 읽는다까지 꼭꼭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우리 연산기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를 만나봐야 되겠지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2.49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2.49라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볼 건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방금 연산기 떠올리면서 2.49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자 라는 거죠. 그러면 249이고요. 249 결과에다가 이 기호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2.49를 분수로 고쳐보세요. 분모가 100, 100분의 249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이때 이미 기준량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분자만 똑 떼서 분자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모두 기억합니다. 따라서 읽을 때는 249%, 249%라고 할수 있고요. 쓸 때는 이렇게 249%라고 읽을 수가 있지요. 자, 오늘의 퀴즈 풀수 있는 사람, 푼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와, 많은 친구들이 들고 있네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짜잔!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50분의 19라는 비율을 100분율로 멋지게 한번 바꾸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도 좋습니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어느새 만조망 연산 11단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꼭꼭꼭 함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자고요. 그럼 모두 안녕, 또 봐요.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1: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13세기 유럽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는데 뭔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1: 13세기면 유럽은 그야말로 뭐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앙의 시대.
0: 그렇죠.
1: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신학대전도 있고 독일의 뭐 니벨룽겐의 노래 어떤가요? 맞나요?
0: 아, 좀 가볍고 재밌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1: 가볍고 재밌는 거.
0: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에 다녀온 이야기.
1: 동방. 여행기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재밌죠.
0: 그렇죠.
1: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론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마르코 폴로, 이 원제국의 쿠빌라이칸과 뭐 아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0: 조금 과장된 네. 면이 있긴 한데, 쿠빌라이칸이 마르코 폴로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7년을 함께 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의 관리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원나라의 수도 대도는 지붕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

0: 그래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 도대체 뭐 저런 도시가 어딨냐.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마르코 폴로를 이제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해 라고 해도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이야기들은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도 합니다.
1: 오, 약 200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찾아 떠날 때도 이 책이 영향을 줬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대항해 시대를 연 거 아닐까요?
0: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또 이 마르코 폴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건가요?
1: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도라 불렸던 원나라의 수도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북쪽의 수도라는 이름의 북경으로 바뀐 베이징.
0: 자, 오늘 우리가 떠날 도시 베이징, 마르코 폴로가 바랬던 그 도시. 네, 자 베이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나 지금이나 베이징은 중국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과학, 정치, 역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리고 베이징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는 것 같아요. 후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몽골어로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원나라 때는 우물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을 했는데요. 궁전 사이사이에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이 생겼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겠는데요?
1: 그런데 이곳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어요. 이제 문화대혁명 때 네 가지 낡은 것이라고 해서 사구타파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재와 종교 유적을 많이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이곳 후퉁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격한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일부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0: 후퉁에서 서민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면 바로 옆에 궁전에서는 황제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역사의 중심에 있던 베이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까요?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16,410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로 연경이라고도 불렸어요. 또한 12세기 금나라, 13세기 원나라의 수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15세기 명나라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천도한 이래 중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406년에 자금성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14년이 걸린 이 공사엔 100만 명 이상의 일꾼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고급 농나무와 베이징 근처에서 채취되는 큰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지상 최고의 궁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황제가 계속 기거한 곳이 자금성입니다.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 본명은 주채입니다. 그는 136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워서 황제 홍무제라고도 하거든요. 황제가 되었고요. 10살이 된 주채를 지금의 베이징 지역의 북평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북평으로 향한 것은 21살 때입니다. 그는 베이징을 침략한 몽골 타타르부 등과 교전하여 승리하였고요. 국경지대 수비군 지휘관이 되어 북부 국경을 지키는 수비군을 맡았습니다. 1392년에 황태자가 죽었어요. 홍무제는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홍무제는 반년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때 그를 황태자로 책봉하지 못한 것을 홍무제는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398년 홍무제가 죽고 난 뒤, 이어서 권문제가 즉위합니다. 권문제는 자신의 숙부들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권문제의 숙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문제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요. 따라서 권문제는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삭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0: 이에 당시 홍무제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세력이 강대한 연왕 주채가 중심이 되어서 1399년 거병하니 이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1402년 6월 주채는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요. 건문제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명의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얼마간 난징에서 머물다가요. 1421년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중국의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이 되었습니다. 영락제의 베이징 천도는요. 그가 북방의 군사력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화북 지방, 베이징이 있는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심 도시가 된 베이징의 티엔안먼은 자금성의 남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고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티엔안먼에 순원의 초상화가 걸렸었어요. 1945년에는요. 일본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1949년에는 2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더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고요. 1949년 10월 1일 그 이후부터는 오직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베이징이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1: 와, 이 과거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의 중심지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촌에는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도 베이징에서 관제를 하잖아요.
0: 600여 년 된 자금성과 최신 과학연구소가 공존하는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죠. 아, 그런데 선생님, 자금성 건설에는 놀라운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1: 아, 또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0: 14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420년에 자금성이 지어졌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벼락을 맞아 주요 건물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락제가 조카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심지어 난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1: 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거군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다시 지었다라는 건가요?
0: 네. 영락제는 다시 난징 천도를 주도한 신하를 처형하면서 여론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공사에 돌입했죠.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 영락제의 베이징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베이징이 진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거는 또 19세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아편전쟁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856년 10월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의 영국 국기가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광저우 시내로 침입해 이에 12월 광저우를 점령하고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지방관의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연합군 위원회의 점령 행정이 실시됩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1858년 북상해서 북경의 관문인 텐진까지 점령하자 청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텐진 조약을 맺는데요.

이후 조약의 비준 문제로 마찰이 지속되던 중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진격을 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베이징 근방에 주둔을 한 후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으로 쳐들어갔고요. 영프 연합군은 금, 은, 세공품들과 장식품 등을 약탈한 후에 이 원명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전쟁은 곧 종결됐고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조정은 텐진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아편의 거래도 합법화했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텐진을 포함한 11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 통상과 포교의 자유,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은 800만 냥, 그리고 영국의 홍콩에 인접한 주릉반도를 할양하는 등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데 중재해서 도움을 준 러시아에게도 연해주 지역까지 할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1946년 6월 장제스의 국민당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해서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초기의 국민혁명군은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보다 우세했고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는 20만의 국민혁명군이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 예난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점령지를 늘린 국민혁명군은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당 정부의 총체적 부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이미 떠난 민심이 어우러져서 1948년 가을부터는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내전이 전개되었고요. 1948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혁명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인민해방군은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파죽지세로 창장강을 건너 4월 23일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키고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 최대 도시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을 하며 중국인민해방군은 같은

10월 14일 광저우를 접수하고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키게 됩니다. 12월 10일 장제스는 대륙 최후 거점인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을 했고요. 12월 2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두에 입성함으로써 대륙에서 국민당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징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현대사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전개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일명 테란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1990년 7월 10일 제5차 국무원 보고에서 정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75명, 민간인 부상자는 약 14,550명이었으며 군인과 정경은 56명이 사망, 7,528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베이징의 역사는 곧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중국 그 자체였습니다. 이 원명원의 잿더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까지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까지 품고 있습니다.
1: 베이징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네요.
0: 네. 이 1860년 원명원이 불탔을 때,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수천 년 대제국이었던 중국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은 이 시기를 백년국치, 즉 백년의 치욕이라고도 부릅니다.
1: 원, 명, 청, 세 왕조가 수도로 삼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곳도 바로 이곳 베이징입니다.
0: 지금도 중국의 주요 기관이 이곳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 베이징의 미래는 곧 중국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까요? 오늘 베이징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중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4개를 꼽는다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1: 오래된 도시. 우선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가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뭐 이집트의 카이로도 있고 중국의 시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와 로마, 이 카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녀온 그런 곳이잖아요.
0: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도시 중국의 시안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1: 중국의 시안, 이 진시황제의 병마용갱이 있는 곳인데요. 그거 말고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 아세요?
1: 장안의 화제, 뭔가 크게 막 화제가 됐다. 바로 우리의 이 도시로 보는 세계사? 이게 바로 장안의 화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선생님 센스 네. 좋은데요. 장안이 바로 시안의 옛 이름입니다.
1: 중국은 예전부터 외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시안이 바로 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거든요. 시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0: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또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에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시안에 오는 여행자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진시황제의 무덤인 병마용갱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진시황제를 품은 시안의 역사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할 도시는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어서 좀 더 설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진시황제의 중국 통일과 그의 지하세계 이야기, 그리고 한나라가 실크로드를 열어 동서양을 처음으로 연결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1974년 봄, 시안 근교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다가 흙 속에서 사람 머리 모양의 조각이 나왔어요. 처음에 기겁했겠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달려오면서 이것이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됩니다. 지하에는 약 8,000구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병사 도용, 즉 흙으로 구운 병사 조각상들이 전투 대열을 갖추고 묻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마치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한 것처럼 각자 다른 표정, 다른 헤어스타일, 다른 갑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병 뒤에는 전차 부대가, 그 뒤에는 기마병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하나의 군대 편제가 땅속에 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시안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병마용갱을 보러 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병마용갱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그저 많은 조각상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서면 전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사 대열이 지평선처럼 이어져 있어서 진짜 군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2200년 전에 만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직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처음 발굴되었을 때 병마용들은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가장 상태가 좋은 병마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는데 채색 흔적은 물론이고요. 신발 밑창의 주름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진시황 병마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지하군대를 만든 진시황제는 어떤

0: 인물이었을까요? 병마용을 만든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 흔히 진시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 분석행유로 책을 불태운 사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죠. 기원전 221년, 그는 수백 년간 전쟁을 거듭하던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중국이 그 넓은 땅에서 비로소 하나의 문자를 쓰고 하나의 도로폭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유교 경전을 불사르고 학자들을 산채로 묻는 공포 정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을 생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로 병마용은 그 무덤을 지키는 지하 군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 진시황제의 실제 무덤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요, 순으로 채워진 강과 바다가 무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 토양에서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학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기술로 발굴하면 유물이 훼손될 수 있다며 본 무덤 발굴을 미루고 있는데요. 2200년 된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셈이죠. 진시황제의 제국은 강력했지만 짧았습니다. 진시황 사후 불과 4년 만에 제국은 무너졌어요. 이 짧은 왕조가 남긴 유산 위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데 제국이 시한을 진정한 세계사의 무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는 수도를 장안, 즉 지금의 시안에 두었습니다. 장안이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한나라는 400년 이상 번성하여 그 이름값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역의 중심지가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전이겠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어야 장사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래도록 편안한 도시라는 이름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에 딱 맞는 간판이었던 셈입니다. 한나라 무제는요, 흉노라는 유목민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인물을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목적은 흉노의 배후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는데요. 장건은 무려 13년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돌아왔습니다. 군사 동맹은 실패했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요. 서역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통하는 핵심 루트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 서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장안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험한 산맥을 넘고 페르시아를 지나 지중해 연안의 로마까지 그 거리가 무려 6,000km가 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물건만 오간 게 아니라 종교와 사상과 기술이 함께 움직였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 길을 따라 중국에 들어왔고요. 중국의 제지술이 서쪽으로 전해져 결국 유럽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의 동쪽 끝! 모든 길이 시작되는 이 도시가 바로 장안이었습니다. 수백 년뒤이 도시는 실크로드가 가져다 준 부와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국제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1: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유럽까지 퍼져나가고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문화와 불교까지 가져다 줬다니 이길 하나가 세상을 바꾼 거네요.
0: 맞습니다. 그 실크로드를 통해 퍼진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제지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1: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당나라 때 중국의 제지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전파됐고요. 이슬람을 통해 유럽으로도 전해졌어요. 덕분에 비싼 양피지 대신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당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0: 쌤, 또 뭔가 생각나신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해 주세요.
1: 네, 또 이제 당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또 연결점인데요. 바로 최치원이 생각이 납니다. 최치원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0: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직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신라로 돌아간 인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외국인도 실력만 있다면 과거 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니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네요. 새삼 당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0: 하지만 이 한 황제의 선택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나라의 국운을 흔든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18년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장안은 다시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도성 안에만 약 100만 명이 살았고 성밖 교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200만을 훌쩍 넘겼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인구가 30에서 40만이었습니다. 장안은 말 그대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구성이었는데요. 이 장안에는 중국인만 살지 않았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랍, 인도, 그리고 신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장안은 7세기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유기라는 작품 알고 계시나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쪽으로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인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탑이 바로 장안의 대안탑입니다. 시안 시내에 우뚝 서 있어서 어디서든 잘 보이는 멋진 랜드마크인데요. 실크로드를 통해 종교와 철학이 오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나라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태종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당현종이라는 황제도 존재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치세 전반기를 역사에서는 개원의 치라 부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성하고 문화가 꽃피던 시절. 하지만 현종의 치세 후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늘 그렇듯 전성기의 끝에는 방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양귀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만난 건 그의 나이 60이 가까워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아들인 수왕의 비였는데요. 즉, 현종이 며느리를 빼앗은 겁니다. 문제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양귀비의 사촌 양국충이 재상자리까지 차지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외척일가의 좌우대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종은 조정을 돌보지 않았고 충신들의 간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제국 변방에서는 이 혼란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알록산. 터키계 아버지와 이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당나라가 얼마나 다민족 제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뚱뚱한 몸집에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양귀비의 양아들을 자처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755년 11월 알록산이 마침내 거병합니다.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장안이었습니다. 알록산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서 먼저 동도 러양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756년 마침내 장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현종은 새벽에 황궁을 빠져나와 서쪽 쓰촨으로 도주합니다. 100만 인구의 국제도시를 버리고 달아난 거죠. 이 도망치는 길은 비참했습니다. 황제와 양귀비, 양국충, 호위병사들이 장안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향했는데요. 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마회역이라는 작은 역참에 도착했을 때 사태가 폭발합니다. 이 굶주리고 지친 호위병사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의 원흉으로 양국충을 지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도 처형하라고 요구했어요. 현종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귀비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호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황제는 군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양귀비의 죽음을 허락했습니다. 양귀비는 마회역의 불당 앞 배나무에서 비단끈으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천하의 황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안사이나는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75년 또 한 번의 대규모 반란이 터지는데요.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반란군 지도자였던 황소는 881년 장안을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에 거주하던 외국인 상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했습니다. 이 당나라는 반란을 겨우 진압했지만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실권을 쥔 군벌 주전충은 아예 이 황제와 주민들을 로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장안에 남아있는 궁궐, 관청, 심지어 일반 민가까지 해체해서 목재와 기와를 뗏목에 실어 로양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도시를 통째로 뜯어간 거죠. 그리고 907년 이 주전충이 당 왕조를 패하고 새 나라를 세우면서 이 장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1368년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 이 지역은 시안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서쪽이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서쪽 변경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시안의 성벽은 바로 이 명나라 때 증축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성벽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시안은 인구 1200만의 중국 서북부 최대 도시이자 이 병마용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주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 10개가 넘는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으니 중국 역사 탐방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명나라 때 증축한 성곽이 지금도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위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안의 모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멋졌습니다. 2200년 전 한 사람의 불멸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지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위에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시작이 됐고 세계 최초의 국제도시가 꽃피었다가 또 한순간의 반란으로 폐허가 된 역사. 시안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동서양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 이야,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전성기에 외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던 도시에서 황소한테 그들을 모두 학살하다뇨. 가장 개방적이었던 도시가 가장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닫히고 장안이라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걸었네요.
0: 어쩌면 그 순간 장안은 완전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새롭게 성벽도 쌓고 이름도 서쪽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의 시안,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서안이 이제 되는 거죠.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다시 서쪽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200만 명의 대도시가 돼서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내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1: 그게 바로 도시의 힘인 것 같습니다. 도시는 무너져도 그 위에 사람은 또 살아가잖아요.
0: 진시황의 야망을 간직한 도시. 세계 최초로 국제도시로 피어났다가 또 반란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 정말 중국의 과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도시로 보는 세계사 시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만점왕 연산 12단계에 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조은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연산 12단계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연산을 잘하게 되면요. 오, 수학 계산이 굉장히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만점왕 연산 12단계에서는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첫 시간이에요. 1차시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첫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을 소개할게요. 먼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내용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는 어려워서 일부 문제들을 선정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리부터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분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 네, 맞아요. 진분수도 있고요, 단위분수도 있고요, 가분수, 그리고 대분수도 있죠. 그 중에서 진분수라고 하는 건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차시에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도 알아보고, 또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 깨치기입니다. 먼저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알아볼 거예요. 분모가 진짜 같은가? 자, 여기 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분모가 둘다 5로 똑같죠? 이게 바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는 하나, 극, 즉, 전체를 1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직선 0, 그리고 이만큼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을 다섯으로 똑같이 나누어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 눈금 한 칸만큼은 얼마나 나타낼까요? 그렇죠. 바로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5분의 1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분의 1, 다음 5분의 2, 다음 5분의 3, 다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4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것을 5분의 2씩 몇 번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한 칸이 5분의 1이니까 두 칸이면 5분의 2죠. 그 다음 두 칸이면 5분의 2예요. 오, 이렇게 5분의 1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와 같이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5분의 1이 몇 개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몇 개일까?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만큼 있는 수고,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4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2개씩 나누는구나. 그러면 4 나누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4 나누기 2는 2죠. 우리가 조금 전에 수직선으로 살펴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에는 분모는 생각하지 않고 분자끼리만 나누어도 우리가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앞에 있었던 이 진분수의 분자가 이 뒤에 있는 이 나누는 수에 있었던 이 분자로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7분의 3 나누기 7분의 4예요. 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7분의 3 나누기 7분의 4는 그래, 분자끼리 나눈다고 생각하자 해서 3 나누기 4를 했더니 어, 선생님,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6학년 1학기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가 이거 어떻게 몫을 나타냈었나요? 그렇죠. 우리 1 나누기 4는 4로, 넷을 1을 4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 3 나누기 4는 4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것이다.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분수 형태로 그 몫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나누기 4는 4분의 3과 같이 이렇게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몫을 무엇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만약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가 나누는 수의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분자끼리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몫을 분수로 나타내자. 자,
어때요? 쉽죠? 자,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을 알아볼 겁니다. 조금 전에는 분모가 똑같았으니까 그냥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잖아요.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3의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오, 그대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분모를 똑같게 만드는 거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통분이라고 부르죠. 자, 통분을 할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모가 4야? 분모가 16이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무엇으로 통분하면 될까? 그렇죠. 16으로 통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4분의 3을 분모가 16인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이수를 곱해야겠네. 그렇죠. 4를 곱해야겠죠.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4분의 3이 16분의 12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졌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6분의 12 나누기 16분의 3. 이렇게 바꿔 나타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렇죠. 분자끼리 나누어주면 되겠죠. 12 나누기 3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 4, 12죠? 그러니까 몫은 4가 된다.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 이번에는 5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둘다 분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 생각해서 할 때,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쉽게 공배수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두 분모를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 이것을 3분의 2랑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이야? 그럼 이번에는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이 3 곱해볼까? 그랬더니 5, 3, 15. 15분의 1, 3은 3. 이렇게 바꾸어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3분의 2도 한번 통분해 볼 거예요. 3분의 2야. 3분의 2, 15로 통분을 할 거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하자.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랬더니 3, 5, 15분의 2, 5, 10. 오, 15분의 10이 되네.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에 그대로 써볼게요. 15분의 3, 15분의 10. 이렇게 바꿔 나타낼 수 있죠.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3 나누기 10이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가 되니까 10분의 3이구나. 이렇게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와 같이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가 나누는 수의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 일단 통분을 해주자. 통분, 똑같이 분모를 만들어줬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통분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 오,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어렵지 않았죠? 네,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1일차의 내용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우리 매차시는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하루에 딱한 장만. 그러니까 두 쪽이죠? 두 쪽만 해결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1일차입니다.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연산 키입니다.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죠?
이런 경우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나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분자를 살펴보니까 6이랑 3이에요. 6이랑 3을 딱 생각해보니까 5, 6 나누기 3은 2 이렇게 바로 떠오르죠.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6 나누기 3이라고 쓰고 그 몫을 2라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분자끼리 나누어서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자, 여러분도 분모가 같다면 이렇게 분자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번부터 한번 보죠.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분모가 같은가 확인하는 겁니다. 분모 4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3개만큼 있고 4분의 1을 하나씩 해서 몇 묶음이 될까 하는 거니까 3 나누기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몫은 3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다음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만큼 있는 거고, 5분의 1씩 몇번뺄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 4 나누기 1을 생각하면 되겠네. 4 나누기 1은, 그렇죠. 몫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몫은 3, 그리고 4예요. 다음 3번 볼게요. 7분의 4 나누기 7분의 1입니다. 역시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4 나누기 1이에요. 4 나누기 1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몫이 4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8분의 5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이것도 역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5 나누기 1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 몫은 1이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7 나누기 1이에요. 7 나누기 1은 7이죠. 다음 6번.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3은 10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수죠. 그러면 10분의 1씩 3번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 3 나누기 1이다라고 생각하자. 3 나누기 1은 3이 되는구나. 다음 7번입니다.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1이에요. 11분의 9는 11분의 1이 9개 있는 수예요. 11분의 1씩 총몇 번을 뺄수 있을까? 9 나누기 1을 생각하면 9가 되겠죠. 다음 8번. 12분의 7 나누기 12분의 1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 분자끼리 나누자. 7분의 1, 7 나누기 1을 계산해서 이것은 7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다음 9번 보죠. 13분의 8 나누기 13분의 1이에요. 역시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8 나누기 1. 그러면 8이 되죠. 10번. 14분의 11 나누기 14분의 1이에요. 오, 분모 똑같네. 분자끼리 나누자. 그러면 11 나누기 1을 계산해요. 그러면 11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분자끼리 나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역시 15분의 7, 15분의 1로 분모가 서로 같은 진분수에 나눌 셈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7 나누기 1이니까 7. 다음 16분의 13 나누기 16분의 1은 역시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 나누어서 13 나누기 1은 13.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다음 13번. 17분의 10 나누기 17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자. 10 나누기 1은 10이죠. 14번, 18분의 11 나누기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11 나누기 1이 되겠죠. 그러면 11. 15번 보죠. 12분의 16, 21분의 16 나누기 21분의 1이에요.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자. 16 나누기 1은 16. 그다음 24분의 7 나누기 24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그러면 분자 7 나누기 1 이렇게 해서 몫이 7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선생님 문제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사실 우리 교재는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35분의 24 나누기 3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24 나누기 1을 계산하자. 그러면 24가 되겠죠. 다음 20번 볼게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3 나누기 3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3 나누기 3 했더니 얼마가 돼요? 1이죠. 또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자,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가 서로 똑같잖아요. 똑같은 수를 같은 수로 이렇게 딱 나누면 그 몫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네, 항상 1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1일차에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2일차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일차에는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분모가 같고, 역시 분모가 같죠? 1일차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래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9분의 5 나누기 9분의 7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볼까 해서 5 나누기 7을 딱 떠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식을 썼는데, 선생님, 분자끼리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을 7개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큼이구나. 아, 7분의 1이야. 그러면 5 나누기 7은 1 나누기 7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5개만큼 있는 거죠. 왜냐면, 5가 1이 5만큼 있는 수이니까, 그래서 7분의 1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5개만큼. 그래서 7분의 5가 되는구나. 자, 이 과정을 생각했다면 그 몫을 7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의 나눗셈 5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끼리 나누어서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제 쉽게 할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3분의 1 나누기 3분의 2예요. 분모가 일단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분자끼리의 나눗셈 1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러면 1 나누기 2는 1을 둘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분수로 그 몫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바로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다음,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분모가 서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1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은 1을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3분의 1이다라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이에요. 5분의 2 나누기 5분의 3입니다. 역시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2 나누기 3이죠. 선생님, 2 나누기 3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우리 1 나누기 3은 3분의 1인데, 2는 1이 두 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두 개만큼 있다라고 3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방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결국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자. 4 나누기 3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4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우리가 이런 분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가분수입니다. 그럼 이 가분수는 대분수 형태로 함께 나타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1과 3분의 1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계산을 했어요. 가분수가 되었네? 그러면 옆에다가 대분수로 한번더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바꾸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7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분모 똑같죠? 분자끼리 나누어줍니다. 2 나누기 3이죠? 2 나누기 3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3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6번 7분의 3 나누기 7분의 5예요.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 나누기 5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예요.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5 나누기 2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예요. 2분의 5 그러면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바꿀 수 있나요? 자, 그러면 2는 4니까 자연수 2, 그 다음 분모 2 그대로 분자는 1을 써서 2와 2분의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8번 8분의 3 나누기 8분의 5예요. 3 나누기 5를 생각할게요. 3 나누기 5이니까 분수로 몫을 표현하면 5분의 3이 되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계산 방법이죠. 9번 9분의 2 나누기 9분의 5예요.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2 나누기 5예요. 그러면 5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10번 9분의 7 나누기 9분의 8은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7 나누기 8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8분의 7 이렇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1번 문제 만나볼게요.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7이에요.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어준다. 7, 3 나누기 7이라고 바꾸어 쓸 수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7분의 3이구나. 12번 11분의 4 나누기 11분의 5예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자. 4 나누기 5죠? 자, 어때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몫을 분수로 표현하자. 5분의 4 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다음 13번이에요.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7입니다.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요. 9 나누기 7이죠? 9 나누기 7은 나누어지는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바로 7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분수잖아요.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1과 7분의 2가 되겠네요. 14번 11분의 10 나누기 11분의 3이에요. 분자끼리 나눕니다. 10 나누기 3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10이죠.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3, 3은 9니까 3과 3분의 1이 되겠구나. 계산 어렵지 않았죠? 다음 15번입니다. 12분의 5 나누기 1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자. 5 나누기 11. 그러면 5 나누기 11은 나누어지는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11분의 5다. 다음 16번 12분의 11 나누기 12분의 7은 분자끼리 계산해서 11 나누기 7, 7분의 1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바꿔야겠죠? 그러면 1과 7분의 4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는 것 꼭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다음 17번입니다. 13분의 2 나누기 13분의 7이에요. 분모 같아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2 나누기 7.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7분의 2. 18번 13분의 11 나누기 13분의 12예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주자. 11 나누기 12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12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19번이에요. 14분의 3 나누기 14분의 5예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은 경우는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3 나누기 5예요.

0: 나누기 5.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14분의 9 나누기 14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아요. 그 다음,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9 나누기 1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9 나누기 13. 나누어지는 수는? 그렇죠.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그래서 13분의 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일차 문제도 선생님이 20번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우리 교재 뒤쪽에 있는 정답을 보고 내가 잘 계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연산 문제들은요,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 딱 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을 만점 왕, 연산 왕으로 만들어줄 도전 연산왕 퀴즈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앞으로 매 강의마다 이런 도전 연산왕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첫 번째 강의 재미있었나요? 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 1차 시의 내용,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미리 문제를 푼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저 친구가 초콜릿을 선물해줬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 와, 초콜릿을 선물 받았다니 기분 좋았겠네. 혹시 포장지 뒤쪽에 적힌 원재료와 원산지를 본 적 있어?
0: 잘 안 봤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써있나요?
1: 아마 카카오의 원산지에 코트디부아르나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의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우리가 먹는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카오는 대부분 이런 열대기후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되고 전 세계로 수출되지.
0: 그러면 제가 받은 초콜릿이 세계여행을 거쳐 저에게 온 거네요.
1: 그러게.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초콜릿 한 조각에 숨어있는 플랜테이션 농업, 그리고 이동식 화전 농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어 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아, 우리 나은이가 초콜릿을 선물 받았다니 부럽고 네, 맛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초콜릿은 어떻게 생산되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먼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농업 방식의 특징

0: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원주민의 노동력,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선진국의 원료 작물로 값싸게 팔려나가는 그러한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연고무,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커피와 같은 작물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작물들은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상업적인 농사를 지을 땅에 차라리 주식 작물을 농사를 지었더라면 아프리카의 식량난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플랜테이션의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환경 파괴입니다. 천연 고무나무. 이 고무나무의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채취하게 되거든요. 결국 수액을 채취하면 채취할수록 이 나무는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과도하게 농약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약품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서 수질도 오염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프리카는 농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왜 식량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호기심 품어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나 커피와 같은 농작물들은요, 일정한 기후 조건을 갖춘 곳에서 대체로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카카오가 주로 재배되는 곳은 이 대서양 연안에 이렇게 해안선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곳 있잖아요. 이곳을 기니만 연안이라고 합니다. 이 기니만 연안 지역에서 대체로 카카오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카카오를 키우면 키울수록, 커피를 키우면 키울수록 왜 선진국과의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카카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를 가공한 가공식품, 즉 초콜릿을 판매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 있는 농부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고요. 하루 종일 카카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농부의 대다수는 평생 동안 초콜릿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반면에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이 투입돼서 생산된 카카오나 커피를 값싸게 사들인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편 그러면 식량 작물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통적으로 식량 작물은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하냐면 우리가 앞서 열대기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대체로 열대우림, 밀림이 우거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울창한 숲을 제거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숲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무를 자른 다음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제거하는 화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런 화전의 방식은요, 빠르게 숲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는 특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빗물을 따라서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지표면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전 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무에 불을 질러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비는 많이 내릴 거고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토양에 있는 영양분은 그대로 고스란히 쓸려 내려갈 거고요. 결국 농사짓기 어려운 상태로 다시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다시 숲을 베어내고 화전을 일구는 방식으로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이 대체로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지인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과거에는 지금만큼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화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의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열대 우림에 대규모의 산림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대림이 파괴되면 결국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림이 사라지게 되면요. 지구의 기후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숲이 사라진 곳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금방 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주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플랜테이션 그리고 이동식 화전 농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간식 하나를 먹을 때 그냥 단지 달콤하다, 맛있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자세로 먹으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나은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선생님,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는 농부가 평생 초콜릿을 먹어본 적 없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0: 그렇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초콜릿 한 조각 뒤에는 그런 불공평한 현실이 숨어 있단다.
1: 가장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제 초콜릿을 볼 때마다 그냥 간식으로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 마음이 중요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부터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다음에 초콜릿을 먹을 때는 그 달콤함 뒤에 담긴 이야기까지 함께 떠올려보자. 그러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야.

0: 선생님, 저 어제 다 읽은 책을 팔았어요.
1: 어떻게 팔았는데?
0: 인터넷에 책 사진이랑 원하는 가격을 올려서 팔았어요.
1: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을 이용한 거구나.
0: 시장이요? 저는 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판매했는데요.
1: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변의 시장에 대해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들어볼래?
0: 네, 좋아요.
2: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과연 시장은 무엇이고 시장의 종류 중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표현할 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좁은 의미의 시장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공간들도 시장 맞지만 정확히는요, 시장이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통틀어서 시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혹은 할인마트 모두 다 시장 맞아요.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외국 돈이 교환되는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도

대환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은 왜 필요하고 시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을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찾아 떠나야 돼요. 예를 들면 옥수수 갖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뭐 의사 중에 진료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라고 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녀야 됩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상품의 거래 비용도 감소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역할을 시장이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장에선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은 시장을 통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는 역할을 바로 시장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환과 분업의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환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신 없고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사는 거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해서 특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화하기 시작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 양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효과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거래되는 내용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요소 시장은 그럼 무엇이 거래될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생산 과정에 필요한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생산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은 알겠어요. 근데 가게와 기업은? 그렇다면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 가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우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오니까요. 반면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반대로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을 가게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가게는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쉽게 가게가 노동을 제공하는 사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0: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는요, 온라인 상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그 여기는 생산물 시장일까요? 생산 요소 시장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산물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구인구직 박람회입니다. 여기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는 이러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홍보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구인구직 박람회는 대표적인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기능 그리고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더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시장이 또 만들어지게 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인데, 그렇다면 영화관도 시장이겠네요?
2: 맞아. 영화관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인 거지.
1: 그렇다면 제가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 서비스를 소비한 뒤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2: 그래. 영화가 재미있었는지도 꼭 알려줘.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벌써 1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그동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들 공부해 봤잖아요. 오늘은 또 낱말들 중에 한자로 된 낱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죠. 한자 어휘들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1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의 한자.

자, 무엇일까요? 직, 그리고 립인데요. 고들, 직,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직자고요. 설립,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과 립이 들어간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씩 우선 이렇게 써 놓았어요. 우선, 고들 직자가 들어갈 낱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직하다. 직선. 직각. 직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설립자가 들어간 네 가지 낱말. 무엇이 있나요? 설립하다. 독립. 입법. 립 대신 입이라고 쓰였죠. 춘까지. 이렇게 8가지의 낱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한자는요,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읽을 때는 직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직자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직하다, 직선, 직각, 직진. 자, 뜻이 뭐라고요? 곧다라고요. 어디 휘어진 게 아니라요, 곧은 거예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낱말을 공부하면 뜻이 쏙쏙 더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정직하다. 바르고 곧아요. 무엇이 바르고 곧을까요? 마음이 바르고 곧은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한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훌륭한 유산은 없다고 말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직하다는 말을 씁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바르게 서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관리들의 정직함,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는 청렴함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직자가 들어간 낱말은 직선입니다. 직이 곧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곧은 선인 거예요. 꺾이거나 구분대가 없는 곧은 선을 뜻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위에 있는 선이 직선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반대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곧은 선이 아니라 부드럽게 굽은 선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말은 곡선입니다. 직선과 곡선 차이 알수 있겠죠? 그 다음 낱말은 직각입니다. 곧은 각인 거예요. 자, 뭘 떠올려 보면 될까요? 이렇게 곧은 각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90도의 각. 각도기로 각을 측정했을 때 90도가 나옵니다. 이런 각을 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직각으로 굽혀. 자,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도록 공손하게 인사했다는 거죠. 직각으로 굽혀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하는 동생의 모습이 귀엽다. 그럼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 거예요? 삼각형은 각이 세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직각이어야 이때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직전입니다. 이때 전이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 바로 전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시작 직전부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바로 전부터 졸음이 쏟아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반대말로는 직전이 아니라 직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뒤를 뜻하는 낱말이 직후겠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그래서 직전과 뜻이 반대되는 말은 직후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들 직자가 들어가는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한자, 설립자가 들어간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립 또는 입이라고 읽고요. 뜻은 서다입니다. 우리 앉았다, 일어서다 할때 서다 생각해 보세요.

보면 되겠네요. 설립하다, 독립, 입법, 입춘 네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뜻을 살펴볼까요? 설립하다입니다. 설립이라는 말이 세우다, 뭔가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 뭘 세운다는 걸까요?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세우는 것을 설립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학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곳을 장학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 회장은 내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든다는 뜻이겠죠. 이와 뜻이 비슷한 말 중에 좀 어렵긴 한데요. 창립하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단체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회사를 창립한 지 60주년이 되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창립하다입니다. 설립하다, 창립하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독립입니다. 자, 독립에서 독자는 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은 혼자 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예속한다는 말은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 스스로 설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친 것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독립인 겁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립에서 자자가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서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이겠죠. 남에게 매여 있거나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과 살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돈을 벌면서 자립해서 스스로 마련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자립 뜻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입법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뭐를?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세운다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률을 제정한다. 제정한다는 게 만든다는 것의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법치주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조화이다. 이때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것,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사법은 법을 만든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고요. 행정은 나라의 살림을 하는 거고요. 비슷한 말로는 입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안은 어떤 안건, 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걸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하는 의견을 세워야겠죠. 이러한 과정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입안.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입춘입니다. 자, 봄이 서는 거예요. 봄이 선다는 것은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1년을 어떻게 구분하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달로 구분하는데 옛날에는 24개로 나눠서 24절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날씨가 훨씬 중요하고 태양의 움직임에 훨씬 민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어서 농사를 지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인 거고요.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해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문 앞에 입춘대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대요. 입

춘, 봄이 왔을 때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벽이나 문에 붙이는 글귀를 입춘대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춘 말고 그럼 겨울이 올 때는 뭐라고 할까요?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로 입동이 있습니다. 입동은 겨울이 서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인 겁니다. 아, 봄이 시작되는 것은 입춘, 겨울이 시작되는 것은 입동이구나. 구분해서 생각해두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한자 어휘들 잘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직선, 직각, 직진, 직전, 정직하다까지 고들 직자가 들어가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선의 뜻과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선이라는 것은 꺾이거나 구분대가 없는 이런 고든 선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랑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직각은 어떤 각이에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이렇게 반듯한 90도의 각을 직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3번이랑 이어줄게요. 직전은요, 어떤 일,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 바로 앞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1번이랑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직하다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랑 이어주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묶인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직선. 휘어진 곳이 없어요. 곧은 선입니다. 곡선은 어때요? 자, 부드럽죠. 휘어진 곳이 있어요. 그러므로 직선과 곡선은 뜻이 반대되는 거 맞겠죠?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직각은 이렇게 생긴가? 우리 90도인각을 직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직후는 직전의 반대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닌 겁니다. 상관없어요. 다음, 직전. 직전과 직후 반대말인 거죠. 직각은 방금 설명했던 90도인 각인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친구가 말한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인지 빈칸에 쓰라고 하였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자,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바르고 곧은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람, 꾸밈 없는 사람,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가진 낱말은 정직하다가 되겠네요. 정, 지, 하, 다. 답을 잘 써줬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괘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직선, 직각, 직전, 정직 중에 골라서 쓰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죠. 네 각이 모두 어떤 각인 거예요? 90도인 직각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직각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이것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떤 뜻인 거예요? 잠들기 전에, 잠들기 바로 직전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직전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이것한 민지가 우리 반 회장이 되었다. 성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장점을 가졌을까요? 정직해요. 마음이 바르고 곧아요. 그래서 정직한 민지가 우리 반 회장이 되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출발해서인지 이것으로 쭉 뻗은 도로라고 했거든요. 쭉 뻗었대요. 뭘로?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빈칸에는 직선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까요? 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만들어 일으키는

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만들어 일으키는 것, 설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에서 1번은 설립하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참고로 뜻이 비슷한 낱말 중에 창립하다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세로 열쇠 2번입니다.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매어 있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서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자, 이때 쓰는 말 독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로 열쇠 2번은 독립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의 가로 열쇠 1번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쓸수 있어요? 입법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 1번은 입법입니다. 이 입법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인 거고요. 세로 열쇠 2번입니다. 24절기의 첫 번째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이 누워있다가 촥 서는 모습 상상해 보면 되겠네요. 자, 뭐라고 해요? 입춘. 자, 봄이니까 봄춘자를 써서 입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이에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쓰는 겁니다. 독립, 입춘, 입법, 설립인데요. 특정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독립, 입춘, 입법, 설립. 자, 뭐가 어울리나요? 특정 사건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문장이 쓰인 거니까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세우는 것, 입법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광복절 특집 방송. 다시 만난 이것 운동가라고 했잖아. 그럼 뭐겠어요?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10인을 인상 깊게 보았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7번입니다. 밑줄은 립 또는 입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입동. 겨울이 오는 거, 겨울이 시작되는 거, 겨울이 서는 거고요. 자립,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거예요. 입법,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은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세요. 글자들이 보이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우리 학교는 지난주에 이것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했어요. 학교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었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글자들 중에서는 창립, 설립은 없잖아요. 창립이라고 쓰면 되겠죠.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의 이것 보행, 보행은 걸어 다니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 보행으로 손이 자유로워져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다. 자, 옛날에는 네 발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자유롭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서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곧게 서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자, 뭐라고 합니까?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립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자 어휘까지 일주차에서 아주 많은 어휘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주차에서 공부했던 모든 낱말들과 관련된 테스트 문제 풀어볼까요? 1주차 어휘력 테스트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아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알갱이,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물질, 모래 알갱이. 입자와도 뜻이 비슷했죠? 이거 맞습니다. 2번, 갯벌.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 갯벌인가요? 아니죠. 이 낱말 뜻과 어울리는 낱말은 어떤 거예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니까 화산섬, 대표적인 화산섬으로는 독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 갯벌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썰물일 때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썰물일 때 드러나는 이 진흙, 땅, 이곳이라고 했죠. 거기서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자, 2번이 아닌 겁니다. 3번,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마음가짐, 몸가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4번의 반도는 세 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

그 육지에 이어진 땅을 반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맞죠? 5번 흔적,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발자국, 무엇이 기억한 흔적 떠올려 보면 됩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3번 풀어볼게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지층이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층이잖아요. 층층이 겹겹이 층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쌓여서 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전은요? 염전, 소금, 밭이라고 했어요. 바닷물을 가두어 햇빛과 바람으로 뭐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뭘 증발시켜야 소금이 남을까요? 물을 증발시켜야겠죠?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곳을, 그 장소를 염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4번과 5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낱말과 그 뜻을 바르게 이어보는 겁니다. 4번, 우리 약수와 배수할 때, 그때 배수인 거죠. 배수에서 배는 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이거는 뭐예요? 공약수인 거죠. 자, 공약수가 아니라 배수는 어떤 수를 1, 2, 3, 4, 5, 배한 수를 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랑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5번에 화석입니다. 공룡 발자국 떠올려 보면 돼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흐르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것. 자, 운반되어 쌓인 것. 이거 뭐예요? 쌓인 것이니까 퇴적 물이잖아요. 쌓인 것. 그럼 화석 아니죠. 화석은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을 우리 추측해 볼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랑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긋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라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독도에는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서식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괭이 갈매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식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죠. 거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해줄게요. 세 번째, 서식 환경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대요. 사람이니까 거주 환경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반대가 아닌 것. 1번에 지층과 수평은 뜻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수평이라는 것은 뭐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에요. 상류, 하류, 위, 아래, 높은 곳, 낮은 곳, 뜻이 반대되는 거 맞습니다. 3번에 최대한, 큰 거, 최소한, 작은 거, 뜻이 반대되는 거 맞고요. 입춘, 봄이 시작된다,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 뜻이 반대되는 거 맞습니다. 자, 산맥은 산봉우리가 이어지는 거, 산지는 산이 많은 지형이니까 뜻이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것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과 5번을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밑줄 긋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음식이 변하거나 썩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니까 2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선물 받은 호박 패물, 패물은 결혼할 때 남자 측에서 신부한테 해주는 걸 패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생각하면서 호박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채소 아니죠. 니은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읽는 거예요. 9번. 모든 물체가 갖는 이것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공통, 반도, 층층이. 모든 물체가 갖는, 똑같이 갖는 성질이 뭘까요? 공통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1번이랑 말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바닷가 절벽에서 암석이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혼합, 처지, 생태, 직전. 자, 네 가지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12번 문제부터 볼게요. 시험 시작 이것에 선생님께서 한 문제가 오류임을 알려주셨다. 시험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즉,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알려주신 거니까 직전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시험 시작 직전에 선생님께서 한 문제가 오류임을 알려주셨다. 13번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생물에 이것이 변했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했다는 뜻이니까 어울리는 말은 생태가 되겠죠. 바다 생물의 생태가 크게 변했다고 한다. 14번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친구의 이것을 알았더라면, 상황을 알았더라면, 처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14번의 정답은 처지고요. 마지막 15번입니다. 동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셈이 섞여 있는 뭐인 거예요? 혼합 계산 문제도 척척 잘 푼다. 섞여 있는 거니까 혼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혼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어휘력 테스트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1주차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더더욱 중요하겠죠? 직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을 뜻하는 낱말이에요. 이 직전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1주차에 모든 어휘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한자 어휘까지 알차게 잘 공부했죠? 우리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려웠던 어휘들 공부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요, 한자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매주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한자 어휘를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한자를 알면 어휘력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어휘가 한자로 만들어진 어휘가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한자를 알아볼 거냐면은요, 바로 시와 종이 들어간 한자를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의 대표 뜻은요, 비로소, 비로소라는 뜻이에요. 비로소는 드디어 이거예요. 드디어 소리는 시로 납니다. 이 비로소 시라는 한자가 어떻게 해서 비로소라는 의미,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한자 있죠? 이게 여자여예요. 이 여자여와 옆에 보면은 이 한자, 이거는 별태입니다. 그래서 이 별태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별태의 이 위에 있는 이것은요, 비수를 뜻해요. 비수, 비수, 비. 그리고 밑에 있는 입구예요. 비수비와 입구가 합쳐진 것으로, 자, 이건 어떤 모양이냐?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수저가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여가 있죠? 여자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습인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이렇게 먹이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이는 엄마가 주는 양분을 통해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라고 볼 수 있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모유를 먹거나 이제 뭐 분유를 먹거나 하면서 엄마

엄마가 보통 양분,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한자가 비로소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비로소 시가 들어가는 낱말들이 어떤 게 있냐? 시작, 시기, 금시초문, 연말, 연시 이런 어휘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입니다. 비로소 시와 지의착인데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함 또는 그 단계를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듣기로 마음먹고 선생님이랑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반은 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 벌써 1주차가 끝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금방 다 끝내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자, 근데 시작이라는 소리는 같고요. 뜻은 다른 말이 있어요. 시작. 시를 짓는다. 또는 그 시인데요. 이때 시는요. 동시에 할때그 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떠올리며 시작에 몰두하였다. 이게 뭐야? 시작에 몰두하였다? 시작? 뭐지? 이게 아니라 시를 쓰는 거에 몰두하였다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 만들어 봄 또는 그런 작품. 종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지 보려고 시작으로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걸로 하나를 만들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예요? 비로소 시의 때기거든요. 시작되는 때를 시기라고 해요. 기간이란 시기와 종기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인 길이를 뜻한다고 볼수 있다. 자, 시작되는 때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기가 무엇이냐? 종기 한번 봤더니 어떤 일이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 그러면 시작할 때와 끝나는 때이 사이에 이 시간이 바로 기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와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말을 볼게요. 적당한 때나 기회를 시기라고 해요. 지금 그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 그런 말을 할 적당한 때가 아니야. 이거고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 가을은 하늘이 높아지는 시기다. 하늘이 높아지는 그런 게 진행되는 시점이다. 라는 거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거. 그 친구가 상을 받으니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 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또 시기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 자, 금은 이제 금이에요. 시가 비로소 시, 시작할 시고요. 이제 시작하고요. 처음 초, 들을 문, 처음 들었어요. 이제 시작해서 처음 듣는 것을 금시초문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 지금 처음 들었어. 금시초문이야. 이렇게요. 정교 회장이 전학 갈 예정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정교 회장이 전학 간다라는 거나 처음 들었어. 이 말을 금시초문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똑똑해 보이죠? 네, 우리 친구들 금시초문이라는 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금시초문을 한자로 금시초문. 자, 여기 어떤 한자가 달라요? 여기 이제 시작하다시 비로소 시가 쓰였는데 여기는 떼시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는 떼시라는 한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때 처음 듣는다. 그래서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내가 알던 그 한자가 안 쓰였는데 잘못된 건가? 아니라 둘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연말 연시예요. 해, 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000몇 년, 막 이렇게 쓸때그 연이에요. 끝말, 끝. 해, 년. 비로소 시.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게 연말 연시예요.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첫머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12월, 1월, 이때에 한 해가 끝나면서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가 연말 연시.

연시인 거예요. 올해 연말 연시에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한 해가 끝나고 시작이 되는 12월 1월 이때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 들어간 낱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종이 들어간 낱말을 살펴볼 겁니다. 종은요, 끝 종이에요. 끝종, 끝난다. 여기서 한자를 보면은요, 실사. 자, 여기 실사랑 겨울동이 합쳐진 글자예요. 근데 이 겨울동이요, 새끼줄 양끝에 매듭을 묶어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자, 새끼줄이 있을 때요, 양쪽에 매듭을 딱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내다, 마치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겨울동이 겨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앞에 있는 이 실사를 더해가지고 종이 끝내다라는 뜻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어려워요. 네, 이거를 뭐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원래 겨울통인데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겨울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얘를 붙여가지고 얘가 끝내다가 됐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끝내다 끝 종이에요. 종결, 종료, 종전, 종착 이런 낱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종결입니다. 끝 종에 맺을 결이에요. 자, 끝을 맺었어요. 일을 끝낸 거를 종결이라고 합니다. 진행자가 끝인사를 하면서 성대한 그 행사가 종결되었다. 성대한 행사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결은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로 그 문제를 종결했다. 그 문제로 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내려서 끝낸 거죠. 자, 다음은 종료예요. 끝 종에 마칠 요입니다. 뭔가 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행동이나 일 등이 끝남 또는 행동이나 일 등을 끝마침 이거를 종료라고 해요. 우리 팀 선수가 경기 종료 1분 전에 골을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 그래서 끝나는 건 종료다. 자, 다음은요. 종전입니다. 끝 종에 싸움 전이에요. 싸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 이거를 종전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오랜 협상 끝에 종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우리 전쟁 끝냅시다 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보다 이전이라는 뜻의 종전이라는 말도 있어. 종전의 방식대로 하는 게 좋아. 지금보다 이전, 종전의 방식, 지금보다 이전의 방식,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종전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고요. 종전이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전과 종전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종착 낱말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착은요, 끝 종에 다다를 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거를 종착이라고 해요.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했다. 기차가 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역. 마지막 끝나는 역에 도착을 하자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한 겁니다. 종착역은요, 기차나 전차 등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역이에요. 종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깜빡 졸아가지고 종착역까지 가거나 종점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와 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작할 시와 이 끝날 종, 비로소 시와 끝종, 이게 같이 시 종이 있으면은 처음과 끝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시종, 이거는 처음과 끝, 늘, 항상, 줄곧 등으로 바꾸어 쓸수 있어요. 그는 발표 내내 시종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거는 발표 내내 계속해서 줄곧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친구들 시종 아주 바른 자세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라고 했어요. 종기,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예요. 자, 종은요, 끝나는 거였잖아요.

시작되는 때는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시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는 거 시작 맞지요? 자, 다음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진영이가 아이돌로 데뷔할 거란 말 들었어? 아니, 이야. 자,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듣는 거 뭐였죠? 그렇죠. 금시초문이야. 나 처음 들었는데 아이돌로 데뷔한다고? 세상에 하고요. 금시초문. 자, 2번. 어느새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되다니 마음이 이상해. 나도 그래. 애는 다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되는 이 시점. 저 연말 연시라고 하죠. 연말 연시.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연말 연시에도 이제 마음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입니다. 지민이가요. 어떤 일이 끝나는 때라는 뜻의 낱말은 시기야 라고 했어요. 끝나는 때 아니죠. 시작할 때죠. 보라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이라는 뜻의 시기도 있어. 그쵸. 이건 맞죠. 그래서 지민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하영이가요.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이라는 뜻의 말은 금시초문이야 라고 말하네요. 맞죠? 인주가요. 금시초문에서 시는 시작이라는 낱말에서의 시와 한자는 같지만 뜻이 달라. 그렇죠. 이제 금시에서 시작에서와 똑같죠. 네, 금시 처음 들었다. 시작과 한자도 같고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려요. 그래서 인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준수예요. 해의 마지막 때와 새의 첫머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은 연말 연시야. 그렇죠? 다리미가요. 연말 연시에서 연시는 한 해의 끝을 뜻해. 연말이 한 해의 끝이고요. 연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다리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일을 끝냄. 자, 일을 끝냄. 뭐죠? 종결했다라죠. 종결. 종결. 어떤 행동이나 일 등이 끝남. 저 지을이라고 나와 있죠. 저 종료. 종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낱말을 동그라미 표하세요. 전쟁이 끝난 후 도시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고 해. 전쟁이 끝나는 걸 뭐라고 하죠? 끝나다, 끝, 종, 종전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마지막 도착 지점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 마지막 도착 지점, 마지막 도착은 종착이라고 하죠. 종착 지점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나는 시험 5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자, 시험 문제. 자, 여기 뭘까요? 시험이 끝나는 거. 시험 종료 5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이거죠. 피난민들은 하루빨리 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자, 피난민 이거는 전쟁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피난민이에요. 그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죠. 그래서 종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겨우 무슨 무슨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점, 종착 지점에 도착을 한 거죠. 그 영화는 범인이 잡히고 주인공이 누명이 풀리면서 종결되었다. 자, 끝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 주의 어휘를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요. 교과서에 있는 어휘, 한자 어휘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휘력 테스트 하면서 얼른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대항,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복종이죠. 대항 아닙니다. 투명, 물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 투명 맞습니다. 창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한 것, 창제 맞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렇게 썼어요. 분단, 하나였던 나라나 지역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뉘는 것, 분단 맞지요. 정권,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맡아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을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낱말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잘못 알고 있는 친구 찾아봅시다. 진영이가요? 각기 중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각기 둥의 밑면이라고 해라고 했어요. 자, 각기 둥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각기 둥, 사각기 둥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서로 평행하면서 이 합동인 요두 면, 요거를 우리 밑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영이 맞네요. 하나, 각기 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은 각기 둥의 옆면이야. 두 밑면과 만나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면들, 옆면 맞지요? 봄이니에요. 각기둥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해. 두 밑면 사이의 이 거리, 여기를 우리 높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나가요.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각기둥의 꼭지점이야 라고 하네요. 면과 면이 만나는 이런 선분들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모서리라고 하죠. 꼭지점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요, 인하가 되겠네요. 인하라고 적었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3번이에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 치읓, 기역, 히읗, 디귿.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배운 지 조금 됐어요. 그죠? 뭐였어요? 저 추구하다였습니다. 추구하다. 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는 거 추구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숏숏 비읍이네요. 산성 물질에 오염되어 강한 산성을 띠는 비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산성비입니다. 산성을 띠는 비. 산성비. 자, 3번이에요. 이응, 치읓, 디귿, 히읗. 여러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 아니죠.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입체 도형.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비읍, 시옷, 기역, 이응.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며 일부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 무엇일까요? 맞아요. 비상계엄이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물에 섞여 있는 더러운 물질이 다른 장소에 얼마붙어서 끼는 때, 자, 물에, 이 더러운 물질 붙여서 있는 때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욕조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지 물때가 생겼다. 자, 이거죠. 이게 바로 기역의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때, 이때 물때라고 하죠. 고기가 많이 낚이는 걸 보니, 물때를 잘 맞춘 것 같다. 자, 이것은 니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5번까지 아주 잘 오고 있어요.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낱말이에요. 수립, 설립. 자, 우리 수립과 설립의 차이. 정부, 설립. 정부, 수립. 회사, 설립.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수립하고 회사는 설립하다. 근데 이제 둘다 뭔가를 세우는 상황이니까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군사정변, 쿠데타. 자, 이거는 맞나요? 그렇죠. 이제 힘으로, 군대가 힘으로 이제 빼앗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빼앗는다든지 세력을 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사정권과 쿠데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낱말 아니고요. 입체도형, 평면도형 어때요? 입체도형 납작하고요. 아니요, 평면도형이 납작하고요. 입체도형이 그렇죠. 입체로 공간을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집착하다, 연연하다. 자꾸 생각나요. 자꾸 매달리게 돼요. 둘다 비슷한 낱말이고요.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이것도 도와주고,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비슷한 낱말이 되겠네요.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한 글자로 쓰세요. 한 글자예요. 약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다. 소화, 진통, 해열, 너무 쉽다, 그죠, 우리 친구들? 재가 되겠네요. 진통, 재, 재산, 재, 이렇게요. 자, 다음은요, 7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 그 얘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자, 이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해요. 나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금시초문이라니까. 자, 금시초문은 뭐예요? 이제 막 처음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시초문을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대요. 그럴 때는 금시초문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진짜 나 처음 들었는데 금시초문이야. 이럴 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가위표하면 되겠고요. 한 해가 가고 오는 연말연시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자, 여기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을 치고 있어요. 쫑. 그래서 여기 연말연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8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과 자연은 서로 도우며 무엇을 해야 한다. 여기 봤더니 삶, 공존, 염기성, 시대 상황. 자, 뭘까요? 두두두두. 서로 도우면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존해야 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야 하는데 자연을 우리가 활용만 하게 된다면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우리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용액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다? 그쵸. 염기성 용액을 구분할 수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 했을 때 산성용액은 무슨 색이 됩니까? 맞아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고요. 만약에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푸른색으로 있어요. 자, 이제 10번 볼게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말, 행동, 생각은 배경이 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삶? 시대 상황? 그렇죠.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죠. 그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 시대 상황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밥을 먹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시대 상황을 보니까 조선시대예요. 아,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시대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보면은 시대 상황이 어떤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이에요. 정기문에는 한 사람의 무엇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업적과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자, 업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을 업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정기문이라는 것은 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한 글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한 사람의 무엇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한 일, 그리고 생각이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문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0: 어떤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잠깐 퀴즈. 정기문 중에서도 자기가 자신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쓴 글,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써줘 해가지고 쓴 글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자서전이라고 했습니다. 자서전도 정기문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존경하는 인물 혹은 알고 싶은 인물의 전기문을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나는 친구와 다툰 뒤내 행동이 옳았는지 반성의 시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10일을 3으로 나누면 4가 된다. 여기서 4를 나눗셈에 그렇죠. 몫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뭐가 비슷하면 구별하기 어렵다. 맞아요. 겉으로 보는 성질, 우리 감각기관으로 알수 있는 성질, 이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한주 동안 배웠던 어휘까지 모두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2주차에 들어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어휘들을 찾아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새로운 어휘들을 한번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하나씩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웃음보부터 같이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웃음보. 목청껏. 팔락이다, 섣부르다, 뿔뿔이, 방방곡곡, 무릅쓰다, 시큰거리다, 미흡하다, 누리다까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낱말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생소하게 느껴져요. 이런 낱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면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우리 그림 속의 친구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아주 즐거워 보이죠? 매우 큰 웃음을 짓고 있어요. 호탕하게 웃고 있어요. 이처럼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 나오려는 웃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웃음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의 웃음보가 터져 보여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웃음보가 터지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나오려는 웃음이 마구마구 나오는 모습을 웃음보가 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서럽게 눈물이 막 나와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웃음보가 아니라 울음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웃음보 그리고 울음보 둘다 같이 생각해 두면 되겠네요. 나는 동생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보가 터졌다.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기발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보가 파하하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즐겁게 자주자주 웃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있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크게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목청껏입니다. 목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껏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어요. 자, 힘을 다하다 할때 힘껏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청껏은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껏 큰 소리를 낼때 우리 목청껏이라고 합니다. 목청이라는 것은 우리 목구멍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목청껏은 아주 큰 소리를 낼때 쓰는 말인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현아는 그럼 어떡해요? 큰 소리로 응원해야겠죠? 목청껏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인 거예요. 그 다음 어휘 볼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붕, 붕, 나부끼고 있어요. 바람에 가볍고 빠르게 나부끼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팔락이다 입니다. 뭔가 말이 조금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락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팔랑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팔락였다. 그런데 조금 더큰천 같은 것들이 힘차게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펄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펄럭이다는 조금 큰 것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 팔락이다 또는 팔랑이다는 조금 더 작은 것들이 가볍게 나부끼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낱말입니다. 어머! 우리 친구가 어머! 하고 놀라고 있어요. 말실수라도 한 걸까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부족하고요. 잘 못한 거예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섣부르다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익숙한 게 아니라요. 어설프고 서투를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나는 신중하지 못하게 섣부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말할 땐 어때야 돼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섣부르게 말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또는 행동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섣부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뿔뿔이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뿔뿔이인 거예요. 숨바꼭질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다.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산산조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접시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깨졌다. 산산조각에서 산산이라는 말이 이 깨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뿔뿔이, 산산이,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지도를 직접 보면서, 종이로 된 지도를 보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도 한장 가지고 이곳, 저곳,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은 방방.

꼭꼭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방방곡곡은 여기저기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여행하셨다. 여기저기 모든 곳들을 여행하셨다.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 다음 어휘입니다. 추운 겨울,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오잖아요. 봄에 언 땅이 녹으면서 예쁜 새싹이 뿅 하고 솟아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무릅쓰다입니다.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새싹이 추운 겨울을 견뎌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면 얼마든지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새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무릅 피읍 받침으로 실수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자, 피읍이 아니라 비읍 받침으로 쓰는 겁니다. 무릅쓰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무릎이 굉장히 아파 보이죠?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어요. 뼈마디가 저리거나 시큰시큰, 신느낌이 자꾸 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시큰거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었더니 무릎이 시큰거린다. 뼈마디가 저리고요. 뭔가 시큰시큰 아파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휘입니다. 표정이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미흡하다입니다. 미흡하다에서 이 미라는 글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흡족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미흡하다인 거예요. 이번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아직 내 실력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부족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미흡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휘 볼까요? 우리 친구가 하늘에 뭔가를 슉 날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좋거나 행복한 상태나 상황을 마음껏 계속해서 즐기는 거예요. 아이, 행복해. 이럴 때 쓰는 말이 누리다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누리다인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쉬운 말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일절과 일체가 어떻게 다른지,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꼭 또는 이러니 저러니 할것 없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그리고 아주예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은 일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에서 찾아보면 더 쉬워요.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꼭 금지합니다. 반드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절이라는 말은요, 주로 부정적인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꼭 금지합니다. 정말 금지해요.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일체입니다. 일체는 일절과는 달리 부정적인 말이랑 꼭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학습 준비물 일체를,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모든 것을 잘 마련할 것입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일절, 일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6절, 일체 금합니다. 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1절 금합니다.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재산 1절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셨다. 가진 재산 전부를, 모든 것을 기부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셨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낱말들을 이용해서 복습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뜻과 예문을 참고하여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 뭐였죠? 방방곡곡이었어요. 방, 방, 곡, 곡. 아버지는 젊었을 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모든 곳을 여행하셨다. 다음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미였죠. 미흡하다 라고 해야겠죠. 아직 경험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일 처리가 미흡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3번.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 숨바꼭질했던 거 생각하면 되겠죠? 뿔뿔이에요. 뿔뿔이. 뿔뿔이. 자, 또박또박 써줄게요.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자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자, 비가 내리니까 빨리 비를 안 맞는 곳으로 가야겠죠.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2번이에요. 보기를 보고 아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자, 두 가지 낱말이 있네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웃음보.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자꾸 나오려는 웃음이었어요. 1번. 도서관에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참았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겠죠. 웃음보가 터졌다. 우리 이렇게 자주 같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웃음보가 터졌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어머니께서 준비물을 꼭 챙겨가라고 집을 나서는 나를 향해서 준비물 꼭 챙겨가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신 거죠. 목청껏 말씀하셨다. 목청껏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깃발이 팔락였어요.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람에 가볍고 빠르게 나부꼈다. 기억이랑 연결해주고요. 어제 오래 걸었더니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우, 무릎이 아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뼈마디가 저리거나 신 느낌이 자주 들었다. 니은이랑 연결해줄게요. 세 번째, 친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좋거나 행복한 상태나 상황을 마음껏 계속하여 즐긴다는 뜻이니까 누리는 디귿과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네요.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장 앞에는 큰 글씨로 공사장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이고 있죠? 일체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일절이라는 말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주면 일절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후회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거예요? 섣부르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게, 어설프게, 뭔가 모자라게 결정한 거예요. 그럼

영어로 삿포르케 낱말의 뜻 올바른 것 어디에 있나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게 3번에 바로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네요. 목청껏부터 시작해서 발라깃게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우리 기념관에 가서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어떻게 외치셨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큰 목소리로 외치셨겠죠? 그러므로 어울리는 낱말 무엇이에요? 목청껏 외치셨구나.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목청껏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3.1운동이 전국 니은으로 퍼져나가 국내 전역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적혀 있어. 전국 여기저기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 무엇인가요? 방방곡곡인 거예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이 있는 말주머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디귿, 민족의 평화적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추진하셨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 어울리겠어요? 독립운동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 무릅쓰고인 거예요. 마지막 리을입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을에 어울리는 낱말은 누리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연습해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 도전해 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우리 공부한 어휘들을 이용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마당극 배우신데, 오, 할아버지 멋지신데요. 요즘에도 종종 전국 순회 공연에 참여하신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공연하신다는 뜻이에요. 공연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 여기저기에서 열린다. 고령이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 쉬시라는 아버지의 부탁에도 할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기어코 전국 순회 공연에 참여하기로 하셨다. 할아버지께 공연하시는 게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긴 하지만,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내 공연을 보면서 때로는 기역 이것이 터지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을 보면, 아직도 내 심장이 두근거린단다. 그러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두근두근 하신대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이셨다. 아주 즐거워 보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입버릇처럼 우리 마당극 극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마당극을 하고 싶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무대에 오르셔서 소매자락을 팔락이고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큰 소리를 내시면서 공연을 하셨다. 관객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공연에 녹아든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인 거죠.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당극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글만 읽어도 할아버지가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죠? 할아버지는 마당극 배우이다. 마당극 배우. 맞았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연하시는 마당극 배우 맞습니다. 2번. 마당극 공연은 전국에서 열린다. 방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죠. 전국 방방곡곡 순회 공연을 다니신다고 했으므로 2번 맞습니다. 3번. 할아버지는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입니다. 할아버지의 극단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나요? 만약에 뿔뿔이 흩어졌다면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당극 극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마당극을 하고 싶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마당극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흩어졌다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4번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5번 할아버지는 가끔 무릎이 저리거나 신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시큰거리신다고 했으니까 5번 맞겠죠. 그래서 1번 잘못 이해한 것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답 써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과 초성을 보고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낱말의 뜻 읽어볼까요?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 나오려는 웃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성은 이응, 이응, 비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낱말이었나요? 내 공연을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터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 눈물 말고 그럼 뭐겠어요? 웃음이겠죠. 웃음 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웃음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3번 문제예요. 니은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니은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아야겠죠.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공연을 하신다. 큰 목소리를 내면서 공연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쓸 수 있는 말 뭐예요? 목청을 도두다. 이것도 목소리를 크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목청을 도두며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들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워볼까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네요. 수영을 배우는 것 좋지. 그럼 다음 달부터 배워보자.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 가방까지. 살 게 많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자, 여러분, 발이 커요? 발가락이 커요? 당연히 발이 더 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원래 더 주요한 것보다 그 곁에 있는 것들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너 수영 배운다며? 나도 들었어. 여름에는 수영 배우는 게 최고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내가 수영 배운다는 걸 다 알고 있구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 벌써 그렇게 소문이 퍼진 거야?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주된 것보다요, 옆에 딸린 것들에 드는 돈이나 노력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큰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내가 수영 배운다는 걸 알고 있구나. 벌써 소문이 이야기가 그렇게 퍼졌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은 말이 순식간에 멀리 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뭐 주의해야 돼요?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와 비슷한 뜻을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였고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에 내가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여든 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나 행동들은 어렸을 때 고치는 것이 좋겠죠? 발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 자, 보고요. 그냥 누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누우면 발을 뻗을 수 있나? 자, 이걸 보고 발을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구나. 결과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발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도전! 낱말 글짓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낱말이에요? 무릅 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참고 견디다 라는 뜻의 낱말이었습니다. 직접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같이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거 많으니까 복습 잘 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팬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4월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함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그 해의 의미부터 짚어보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두 1차 방정식이 한 쌍으로 묶여있는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뭔가요? 그렇죠. 이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값 또는 그 순서상 X,Y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우리가 대입법 또는 가감법으로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두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yy 똑같죠? 자, 이럴 때는 변끼리 빼면은 이 y가 소거가 되면서 미지수 x 하나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x에서 2x 빼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사라지죠. 그러면서 5 빼기 7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x값 찾았으니 그대로 식에 대입해서 y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2 더하기 y가 5가 되려면 y는 3이어야 됩니다. 즉, x는 2, y는 3이 바로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 y값,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함수 그래프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우리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각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러니까 두 1차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통해서 진짜 이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를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x는 1, y는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두 1차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1차 방정식 함수의 모양으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y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1은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양변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갈 수가 있죠?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1차 방정식도 함수의 모양으로 고쳐주면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도 지금 빨간색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두 직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 점의 좌표가 바로 1,2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이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1,2가 이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거든요. 자,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포텐 핵심 개념 문제 1번에서 요 관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연히 가감법 이용하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우리 1번 1차 방정식을 함수의 형태로 고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은 y는 우변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1번 방정식이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이고요. 2번 방정식이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이 됩니다.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3인 상황이네요.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 해는 이 교점의 좌표와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y는 3 또는 순서상 형태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이두 직선을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의미예요. 즉,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나타내고 얘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x 플러스 2y는 4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면 될까요? 지금 두 식을 관찰해 보면 마이너스 x, x 부호만 다르죠? 자, 이럴 때는 변끼리 더해주면 x를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y는 14가 되니 y는 2라고 찾았어요. 자, y는 2를 두식중 하나의 식에 대입해서 x값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두 번째 식에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x 더하기 4가 4니까 x는 0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0,2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나타내면 끝인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게요. 자, 지금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직선은 지나는 점들의 x좌표가 모두 같습니다. 그 x좌표를 p라고 하면은 x는 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요 p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그렇죠.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된다. 두 식을 한 쌍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얘는 대놓고 y는 3x 플러스 1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x 플러스 1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x 값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겠죠. 3x 플러스 1.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x상 좌변, 상수항 우변 이항하면 5x는 3이 되면서 1이 되네요. 1이 되면서 x는 5분의 1입니다. 자, y값은 두 번째 식에 대입해보면 5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8이에요. 아, y는 5분의 8. 자,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5분의 1, 5분의 8인데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그럼 5분의 1, 5분의 8이 뭐 여기쯤 있을 텐데, 요 점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그러면 x좌표가 5분의 1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x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챙기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 볼게요.

포텐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4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확률 계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확률의 두 가지 계산 방법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와 그 계산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기본 성질부터 되짚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확률의 범위는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0이었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었다라는 내용 잘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봤던 표현인데요. 어떤 의미였나요? 그렇죠.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경우의 수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확률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학생들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혈액형이 A형이면서 O형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한 명을 내가 선택했는데 A형일 확률은요? 지금 25명 중에서 A형이 9명이 있으니까 25분의 9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O형일 확률은 O형은 4명이 있으니까 25분의 4입니다. 자,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하자? 더하자. 따라서 정답은 25분의 13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원래 확률이란 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 확률의 뜻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일단 한 명을 선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25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25죠. 자, 그 중에서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형이 9명, O형이 4명. 자, A형이면서 O형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더해서 경우의 수를 1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뜻에 맞춰 보면은 그 확률은 25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런데 25분의 13도 결국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3이 9 더하기 4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분수를 분리해서 쓰면은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4죠. 자, 그러니까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일 확률은요, 결과적으로 A형일 확률과 O형일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더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리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계산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동전을 던져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나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이 이렇게 가능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럴 때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Q라고 할 때,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경우의 수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아무튼 사건 A와 사건 B가 모두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에 적용해 봅시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요. 주사위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를 던져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나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곱해주면 돼요. 자, 동전도 앞면이 나와야 하고, 주사위도 5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5의 약수는 1, 5로 두 가지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계산이니까 그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간단히 왜 이렇게 곱하면 되는지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원래 확률이란 건 모든 경우의 수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비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경우의 수는, 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이고, 둘다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가 12죠. 자, 이때 동전은 앞면, 그리고 주사위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5로 2죠. 자, 둘다 나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확률의 뜻에 맞춰보면은, 잠깐 지워볼게요. 12분의 2인데,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 12는 2 곱하기 6으로, 2는요, 1 곱하기 2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를 분리해서 쓰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되는데, 이 각각의 확률이 결국 뭐냐? 앞면이 나올 확률,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 약분하면 아까 정답 썼던 것처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마지막 문제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 봅시다.
자, 타율이 0.3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세번다 안타 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 칠 확률 0.3. 두 번째 타석에서도 0.3. 세 번째 타석에서도 0.3이겠죠? 자, 그런데 모두 안타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이죠?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하자? 곱하자. 자, 그러면 0.027이라는 소수로 확률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확률이란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처럼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백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요. 자, 우리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0: 축구 경기장, 공은 소살같이 움직이고 선수는 22명이나 됩니다. 이 중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AI입니다. AI 스포츠 중계란 무인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술입니다.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경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패스를 주고받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필수 촬영 구역으로 정했다면 두 점을 잇는 선분, 즉 현 AB를 긋고 이 구간을 어떤 각도로 찍어야 가장 잘 보일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원주각의 개념을 사용하죠. 한 원에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 현 AB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 위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든 공과 선수를 놓치지 않는 최적의 각도가 유지되니까요. 이제 저의 예측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계산해 공을 놓칠 것 같은 카메라는 1차로 탈락. 남은 카메라 중에서 아까 그린 가상의 원 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죠. 이렇게 저는 공의 위치와 선수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현과 그 현을 포함하는 새로운 원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최적의 각도와 카메라를 찾습니다. 결정적 장면을 놓치지 않는 AI 스포츠 중계의 비결. 수학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우리 AI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중학교 수학, 특히 원주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원주각이 어떻게 카메라를 결정했는지 같이 AI가 되어보면서 원주각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원주각 내용 복습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원주각을 다루는데 원 5에서 호 AB를 제외한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때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랑 B를 잇는 이 호가 있죠? 이 호 바깥에 어떤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원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랑 잇는 거예요. A랑 P를 잇고 P랑 B를 또 이어요. 그때 여기 생기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개념이 얘기했던 바는 뭐냐면 중심각이랑 원주각이랑 크기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중심각을 2분의 1 곱하면 원주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중심각이 정해지잖아? 그럼 P가 어디에 있든 원주각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P가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원주각, 원주각을 하면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5도예요. 이거는 원주각의 중심각이야? 이거는 원주각이죠? X는 뭐죠? X는 중심각이네요. 그럼 중심각에서 원주각 갈때 곱하기 2분의 1이면 원주각에서 중심각 갈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X는 얼마? 네, 1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원주각의 성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가운데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케이스 어렵지 않아요. 원주각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OB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도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각이었으니까 아, 그치. 여기가 얼마? 2알파가 되겠다. 그러면 중심각에다가 곱하기 몇? 2분의 1을 했더니 뭐가 나와? 원주각이 나오네. 체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제일 왼쪽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보조선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어떤 보조선이냐면 P랑 O를 잇기만 하면 됩니다. P랑 O를 이었어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요.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그럼 여기는 2알파겠네.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베타겠네. 이등변 삼각형. 아, 여기는 2베타겠네. 그럼 중심각은 뭐가 나오죠?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예요. 원주각은 어떻죠? 원주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죠?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원주각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가장 오른쪽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PO를 이을 거예요. PO를 잇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알파 베타 할 겁니다. 자, 알파, 이번엔 요렇게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편 OBP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전체가 2알파가 돼요. 자, 베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베타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예요. 요만큼이 2베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각 볼게요. 중심각. 중심각은 2알파가 아니라 2 알파 빼기 2 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은 어떻게 나오죠? 이번에 원주각은 알파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주각이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거 각도를 30도로 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원주각이 30도가 된다. 이렇게 볼 거니까. 자, 간단하게 A랑 B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A랑 B가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여기가 30도가 돼야 돼요.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은 몇 도죠? 중심각은 60도일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A, B가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중심이랑 각각 이을 수 있잖아요. 이어요. 이었더니 뭐가 돼? 중심각이? 여기가 60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60도?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60도, 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정삼각형이네. 그 말은 AB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AB 길이 전체를 반지름 R로 하면 돼. 그런 원을 그려봐. 라고 하고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리고, 원 그리고, 원이 어떻게 위치해야 돼? 그지. AB를 지나야 됩니다. AB 지나고, 원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크기 조정합시다. 조금 키우면, 그지. AB를 지나고, 내가 원하는 점, 여기를 지나는, 그런 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의 카메라는 이원 위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AI가 돼서 한번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30도가 되도록 원을 만들었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카메라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카메라는 어때요? 안 돼.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0: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서 카메라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수학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우영지영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패턴 딱 하나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 볼까요? 네, 오늘의 패턴은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디와의 짧은 대화 듣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Hi, Chung-un. What are you writing on your post?
2: I'm writing, tell me in the comments.
1: Oh, you can say, let me know in the comments.
2: Ah, let me know in the comments.
1: Nice! I think your friends will leave a lot of comments.
0: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왔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잘 찾아보셨어요? 네, 그럼 대화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Hi, Jung-un. What are you writing on your post? 라고 버디가 먼저 얘기를 했죠. 정은아, 안녕. 너 포스트에 뭐라고 쓰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해요. 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I'm writing. 나는 tell me in the comments 라고 쓰고 있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말해줘 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버디가 고쳐줍니다. Oh, you can say let me know in the comments. 아, 댓글로 알려줘 라는 표현이죠. 네, let me know 라는 거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ell me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는 말해줘 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let me know 라는 표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네, 이 표현 습득했죠? Nice. I think your friends will leave a lot of comments. 아, 나는 너 친구들이 댓글 많이 남겨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오늘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요? 네, let me know 라는 표현을 써서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 라고 하는 거죠. 네,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문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간단하게 꼭 알려줘 얘기하고 싶으면 앞에 please만 붙이면 돼요.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하면 되겠죠.

0: 두 번째 예문 볼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줘.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 얘기하고 싶다면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다 하면 알려줘. 라는 표현은요. Let me know when you're done. Let me know when you're done.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Let me know 사용한 여러 가지 예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버디와의 대화 듣고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게요. Let's watch.
1: Buddy, I can't pick a song for the school festival dance. It's too hard.
2: Why don't you ask your followers on social media? They love to help.
1: Good idea. I'm writing a post now. Hip-hop or K-pop? Let me know in the comments.
2: That looks good. I bet K-pop will win this time.
1: I think so too. Oh, wait. I also need someone to edit the music file.
2: You should add that to your post before you upload it.
1: Okay. Also, if anyone can help with music editing, please let me know.
2: Great! Oh, look! You're already getting likes!
1: Wow, that was fast. I'll check the comments right now. 'Buddy, I can't pick a song for the school festival dance. It's too hard.
2: Why don't you ask your followers on social media? They love to help. Why don't you ask your followers on social media? They love to help.
1: Good idea. I'm writing a post now. Hip-hop or K-pop? Let me know in the comments. Good idea. I'm writing a post now. Hip-hop or K-pop? Let me know in the comments.
2: 'That looks good. I bet K-pop will win this time.' 'I think so too. Oh, wait. I also need someone to edit the music file.' 'You should add that to your post before you upload it.' 'Okay. Also, if anyone can help with music editing, please let me know.' 'Okay. Also, if anyone can help with music editing, please let me know.' Great! Oh, look! You're already getting likes! Great! Oh, look! You're already getting likes!
1: Wow, that was fast. I'll check the comments right now.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대화문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uddy, I can't pick a song for the school festival dance. It's too hard. 네, 이렇게 먼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버디한테 나 학교 축제 댄스를 위한 노래를 고르지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디가 Why don't you ask your followers on social media? 이렇게 얘기하네요. Why don't you? 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팔로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They love to help. 그 팔로워들은 도와주기를 굉장히 좋아해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죠. 네, 그래서 I'm writing a post now. 나 지금 글 쓰고 있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힙합 or K-pop?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네, 오늘의 표현이죠. 댓글로 알려줘 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Let me know in the comments.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랬더니 우리 버디가 That looks good. 좋은데. I bet K-pop will win this time. 버디의 생각에는 나는 K-pop이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K-pop이 이길 것 같아. Oh, wait. 잠깐만. I also need someone to edit the music file. 나 음악 파일 수정해 줄 사람, 편집해 줄 사람도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버디가 You should add that to your post before you upload it. 너 올리기 전에 그 얘기도 좀 써야겠다, 추가해야겠다 라고 또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Okay. Also, if anyone can help with

music editing, help with라는 표현은요, help 도와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도와주다. 그래서 음악 편집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please let me know. 꼭 알려줘. 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Great. Oh, look. 잠깐 여기 봐봐. You're already getting likes. 너 벌써 get like 좋아요를 받고 있는 걸? 라고 얘기하고요. Wow, that was fast. 진짜 빠르다. I'll check the comments right now.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 볼게.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Let me know in the comments. Let me know라는 표현 사용해서 Let me know in the comments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미션 내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친구들에게 의견 받기입니다. Let me know 표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의견 받아보세요. 네,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문화 생활을 가장 좋아하나요?
1: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2: 열심히 공부하고 게임하는 게 최고지.
3: 저는 친구들과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0: 와, 영화 보기, 게임, 노래 정말 다양한 문화생활이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얻곤 하죠. 그럼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서민들도 과연 우리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 후기 서민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 나갔는지 제대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 활기 넘치는 변화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본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바로 단원 김홍도가 그린 서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훈장님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는 아이와 그 주위에서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킥킥대며 웃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4: 훈장님한테 왜 혼이 난 걸까? 너무 궁금하다.
5: 수업 시간에 졸다가 혼이 났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1: 지금 우리 학교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너무 재밌다.
0: 여러분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인데요. 사실 이 그림 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마을마다 서당이 생겨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의 자녀들도 글을 배울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예전에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바빴던 서민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고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1: 특산물을 팔면서 농민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3: 맞아. 모내기법으로 농사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듯.
5: 동전이 생기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0: 와, 맞습니다. 모내기법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서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예술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 거죠.

0: 이렇게 글을 깨치고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문화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면서 그동안 양반들만 누리던 어렵고 고상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바로 서민문화라고 합니다. 서민문화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점잖은 척 하는 양반들의 위선이나 부조리한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고 고발하는 통쾌한 내용도 담고 있었죠. 이 시기 서민문화의 꽃은 단연 한글 소설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백성이 늘어나면서 우리 글로 쓰인 재미있는 이야기책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서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부패한 탕관오리를 꾸짖는 내용이 담긴 공길동전,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정의를 다룬 춘향전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공감과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1: 정말 모든 글이 한글로 쓰여 있네?
2: 책을 읽지 못하던 백성들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3: 그럼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0: 맞아요. 여러분들의 걱정처럼 당시 모든 백성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미있는 소설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을까요? 자, 당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떤 진풍경이 펼쳐졌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도련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시나이까? 이 몸은 이제 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나거늘.
5: 준향, 내 수청을 들지 않겠다면 저 형틀에 묶어 혼이 날 것이다.
4: 아이고, 갑자기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오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인가 보.
5: 아니, 거기서 멈추면 어떡하오? 뒷이야기를 어서 해주시오.
2: 저기서 끊는 건 반칙이죠.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흥미진진했겠어요.
4: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0: 보셨나요? 이 사람들을 안달나게 만드는 저 놀라운 기술. 이렇게 전문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전기수는 단순히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표정과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죠. 이런 전기수의 화려한 입담 덕분에 글을 모르는 서민들도 소설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고, 신분과 지식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소설을 통해 글로 읽는 즐거움을 보았다면 이번엔 귀가 즐거워질 차례인데요. 이 서민문화에는 노래로 들려주는 이야기, 판소리도 있었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 한 사람이 고수의 북소리 장단에 맞춰 노래와 말을 섞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공연이에요. 여기서 장단이란 노래의 빠르기를 이끄는 박자를 말합니다. 소리꾼은 혼자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며 극을 이끌고, 옆에서는 고수가 북을 치며 소리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판소리의 진짜 주인공은 관객들이기도 한데요. 관객들이 소리 중간에 좋다, 얼씨구와 같은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2: 좋다, 얼씨구. 이런 추임새 너무 재밌어요. 글을 몰라도 귀로 들으니 누구나 즐길 수 있었겠어요.
0: 생각만 해도 정말 신명나지 않나요? 이런 매력 덕분에 당시 판소리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익숙한 이야기들이 판소리로 재탄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나중에는 서민뿐만 아니라 양반들까지 그 묘미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특히 판소리는 단순한 오락거리에 그치지 않았어요. 가난한 이들의 고달픈 삶이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당시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창구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답니다. 판소리에 이어 서민들이 아주 즐겨 찾았던 또 다른 공연이 있는데요. 바로 탈놀이입니다. 탈놀이는 사람들이 해학적인 탈을 쓰고 나와 춤과

0: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일종의 가면극이었어요. 탈을 쓰는 순간만큼은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떤 역할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재치 있고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1: 아이고, 양반님들, 사대부란 말이 그렇게나 좋으시오? 그럼 우리 같은 백성들은 팔대부라고 불러야겠소? 왜냐고? 사대부의 갑절이나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오.
2: 아니지, 우리는 오대부 하렵니다. 사대부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으니 우리가 더 높은 거 아니겠소?
0: 주로 시장이나 마을 축제에서 벌어졌던 달놀이는 익살스러운 대사와 몸짓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이 역시 단순히 재미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와 욕심 많은 양반들을 놀리며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서민들은 이러한 공연을 통해 평소 말하지 못했던 통쾌함을 느끼곤 했답니다. 이 탈놀이는 지역에 따라 탈춤이나 산대놀이와 같이 부르는 명칭이 다양했는데요. 안동의 하회 별신굿 탈놀이나 황해도의 봉산탈춤, 경남의 고성 오광대처럼 지역마다 고유의 매력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과 형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대변했다는 점만은 전국 어디서나 같았죠.
1: 얼굴을 가리고 양반들의 흉을 보다니 백성들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3: 정말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0: 판소리와 탈춤이 우리 귀를 신나게 해줬다면 이번엔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보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이나 양반이라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싶을까요?
4: 왕 정도 되면 금그릇은 쓰지 않았을까요?
3: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이나 보석이 박힌 그릇이요.
0: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의 왕실과 양반들이 선택한 것은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해지고 고운 빛을 얻게 된 그릇, 바로 자기였죠.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양반 지배층을 중심으로 자기가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조선 초에는 고려 말부터 유행하던 분청사기가 여전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분청사기는 회색빛이 나는 흙 위에 흰색 흙을 얇게 덮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소박하면서도 자유로운 멋이 특징이었죠. 그 이후에는 하얀 백자가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왕과 양반들은 검소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얀 백자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자의 깨끗한 멋에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하얀 백자와 더불어 백자의 푸른색으로 꽃, 새, 물고기 같은 무늬를 그려넣은 청화 백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릇 위에 자연을 담아내던 변화는 하얀 종이 위에 펼쳐지는 산수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 강산이 아닌 중국의 자연을 습관처럼 본떠 그린 산수화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조선 후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화가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나라 풍경을 그려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인데요. 당시 화가들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 그동안 나는 무엇을 그려왔던가? 교본에 나온 다른 나라의 산과 강을 습관처럼 흉내내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조선 화가의 그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 저기를 보아라. 묵직하게 자리 잡은 바위와 굽이굽이 흐르는 우리네 강물을. 관념적인 풍경을 그리느라 정작 우리 곁에 이 보석 같은 경치를 잊고 있었구나. 이제 흉내가 아닌 진짜를 그리리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우리 조선의 진짜 경치. 우리 조선의 산천을 마음껏 그려내야겠다.
3: 역시 우리 강산이 최고!
1: 우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자연이 담긴 그림인 거네요.
0: 아름다운

0: 우리 강산을 그려내고 싶은 화가의 마음이 잘 느껴지나요?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담아 조선의 멋진 자연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부릅니다.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바로 정선인데요. 이 정선은 인왕산이나 금강산처럼 조선의 멋진 경치들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그때 느낀 감동을 있는 그대로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남의 나라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죠. 진경산수화를 통해 우리 땅의 진짜 얼굴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그 풍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진짜 삶을 엿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순간을 남기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카메라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그날의 기억을 어떻게 남겼을까요?
1: 그림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2: 일기처럼 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0: 모두 맞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유행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풍속화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활기찬 모습이나 농사 짓는 장면처럼 이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그림이죠. 한마디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조선시대 사진첩인 셈이에요. 이 풍속화를 아주 잘 그린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었는데요. 두 화가는 즐겨 그린 대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김홍도는 주로 농촌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아주 정겹고 익살스럽게 그렸고요. 반면 신윤복은 한복을 입는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고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그림 덕분에 우리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어떻게 놀았는지 생생하게 알수 있게 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림 속에 아주 특별한 바람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이름 없는 이들이 이웃의 행복을 빌며 정성껏 그려낸 선물 같은 그림, 바로 민화입니다. 민화에는 정말 다양한 소재, 즉 그림의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무서운 호랑이와 귀여운 까치는 물론이고 해바라기, 연꽃, 잉어, 닭, 고양이, 나무, 책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재에는 각각 나름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무섭고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고요. 책이 가득 그려진 그림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고 있었어요. 이처럼 민화는 단순히 벽을 꾸미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그리고 우리 집에 나쁜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림이었던 셈이죠. 단순히 남의 문화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조선 후기의 문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우리 문화가 풍성해지면서 이제는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멋과 즐거움을 찾아내며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글 소설과 판소리를 통해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둔 솔직한 이야기와 시원한 풍자를 쏟아내고 풍속화와 민화에는 우리 주변의 친근한 모습과 소박한 소망들을 그림으로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답게 살고 싶다는 백성들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목소리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안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조선 밖에서 들어온 낯선 소식들은 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조선의 눈을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한 새로운 물건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든 새로운 문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기찌기 역사찌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좋아요, 꾹꾹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가는 서수령의 체인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 만나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분수의 친구, 바로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수령은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하루에 서수령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쌓아갈 오늘 서수령 씨앗은 소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문제 안에서 계산해보고, 그리고 또 서수령 쭉 계획 삼아가지고 풀이까지 해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3단계 고쳐서 지금 서수령 문제 풀고 있거든요. 기억나요? 네, 첫 번째, 문제 구조 파악하는 겁니다. 형광펜이나 빨간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진 조건 잘 구분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하기죠. 내가 어떤 순서로 서술형을 해낼지 순서를 쭉 정한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요,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네, 그리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따라서 뭐 2 나누기 3은 모임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말, 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단계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서수령은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형광펜 들었나요? 어떤 수를 7로 나눈 몫이 2.32입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은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어요? 네!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수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수를 7로 나눈 몫이 주어졌으니까, 아,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수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을 구해보자. 두 번의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콕콕.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자, 몫의 소수점은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만 올려 찍어서 계산하는 것도 이 중간 과정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풀이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수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겠죠. 어떤 수를 이렇게 해보죠. 어떤 수를 이번에는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라 하면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내면요, 어떤 수 네모를 7로 나눈 몫이 2.32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었는데, 자, 나눗셈은 곱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수를 구하려면 바로 2.32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소수 곱하기 자연수 우리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계산들은 연습장에다 따로 하고요,

수령을 쓸 때는 자, 2.32 곱하기 7은 바로 여기다가 결과만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2, 7, 14, 3, 7, 21, 2, 7, 14에다가 2를 더해서 6. 자, 소수 두 자릿수니까 똑같이 소수 두 자릿수 만들어주면 16.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장에 있는 걸 지우고,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 나누기 7은 2.3이라 했으므로 네모는 2.32 곱하기 7, 16.24입니다. 이제 어떤 수의 정체 알았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론. 따라서 어떤 수를 4로 나눈 목, 즉 16.24 나누기 4의 몫은.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또 연습장 꺼내주세요. 16.24를 안에 써주고 4.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아까 개념 리뷰했듯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24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16 안에는 4가 4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 중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단원, 단원 중간중간 이런 소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0을 내려야 될 때. 우리 친구들, 몫은요, 그 자리까지 나눴을 때, 몫을 그 자리 위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자리씩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내려서 2가 되면,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2 나누기 4안 되니까, 그럴 때는요, 4를 한번더 내리는데, 24에는 4가 6번 들어가니까 6을 이렇게 쓰고 4.6이야, 라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4 자리는 소수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둘째 자리의 몫이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렸을 때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라고 했을 땐 0으로 채워주는 거. 이것도 많이 깜빡깜빡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소수점 올려 뿅 찍어주면 4.06이 됩니다. 그래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다라는 거. 자, 계산했더니 얼마? 4.0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연습장은 지워보고요. 입니다. 아, 따라서 정답. 4.06.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이러한 문제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단원에서는 어떤 수를 이렇게 계산했더니 결과가 나왔대. 다르게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요. 어떤 수를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계산했어.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바르게 계산해봐라는 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형광펜 드시고 갑니다. 4장의 숫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몫이 가장 크게 될 때와 가장 작게 될 때의 두 몫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 확인했어요? 맞아요. 두 몫의 차. 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뭔가요? 우리에게 일단은 숫카드가 주어졌어요. 2, 4, 6, 8이 주어졌고, 지금 이렇게 계산 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몇십 몇점몇 나누기 몇. 아, 4장의 숫카드를 한 자리씩 이렇게 놓아보면 모두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숫카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올 텐데, 우리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몫이 가장 크게 될 때와 가장 작게 될 때를 또 만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의 계산을 할 텐데 그두 번의 계산 결과를 빼라는 얘기죠. 문제 파악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몫이 가장 크게 될 때? 아니, 몇십 몇점몇 나누기 몇이 이제 몫인데 몫이 가능한 크게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작게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눗셈의 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 10 나누기 2는 5.

여기에서 이 나누는 수를 그대로 고정을 하고요. 나누어지는 수를 두 배를 했어요. 그럼 몫이 뭐가 될까? 두 배가 되죠. 그쵸? 아, 얘를 두 배하면요. 얘가 두 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 바로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하고 운명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 과정 중에 이제 소수의 나눗셈 같은 거 계산할 때, 분수의 나눗셈 같은 거 계산할 때, 나누어지는 수를 천배 했을 때, 몫도 천배가 된다. 뭐 이런 내용 본적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나누어지는 수를 만약에 10분의 1배 했다. 그럼 몫도 10분의 1배? 얘 천배 했다. 얘도 천배? 10배 했다. 얘도 10배? 그 말은 뭐냐? 몫을 내가 가장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만약 10 나누기 2는 5에서 이번에는요. 이 10을 고정하고 2를 반으로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10 나누기 1, 즉 2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럼 10 나누기 1은 뭐가 되죠? 10이 되죠. 어때요? 몫은 두 배가 됩니다. 나누는 수를 두배 하면요. 몫은 나누는 수를 2분의 1배를 하면 몫은 두 배가 돼요. 그럼 반대로 나누는 수를 두배 하잖아요. 몫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몫을 가장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고 나누는 수를 가장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는 운명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몫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작게, 나누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면 돼요. 이게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개념 리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조건에 맞는 나눗셈식을 만들 때 몫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누면 되고, 가장 작게 만들고 싶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획 세울게요. 자, 우리 어떻게 계획 세워줄까? 아, 먼저 몫이 가장 클때 만들어 보죠. 그럴 때는 가장 큰 수니까 우리 친구들 수카드 크게 비교하면 2, 4, 6, 8 순서로 나왔으니 그래서 앞자리부터 8, 6, 4를 놓고 가장 작은 2를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가장 작게 만들 때는 반대로 가장 작은 수 2부터 2, 4, 6 하고 8 가장 큰 수를 여기에 두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 계산한 다음 비교해 보자고요. 좋아요. 풀이가 좀 갑니다. 자, 먼저 몫이 가장 클 때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가장 작은 수로 나눌 때 이므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느냐? 바로 86.4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연습장 꺼내주세요. 이제 계산합니다. 86.4 나누기 2는 8 나누기 2는 4, 2, 4, 8. 한 자리 내려주면 3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4 내려주세요. 2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 다음, 몫의 소수점, 뿅! 나누어지는 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요거 지우고요. 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몫이 가장 작을 때는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반대로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여기도 가장 작은 수 나누기 가장 큰 수로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24.6 나누기 8 계산합니다. 우리 연습장 가지고 오세요. 여기다 할까요? 네. 24.6 나누기 8.
24내는 팔이 3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 내려주는데 우리 친구들 6 안에는 팔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0 채워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더 나눌 수 있잖아요. 끝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내려서 계속 나눌 수 있어요. 그럼 60 안에는 몇번 들어가요? 7번. 8, 7, 56. 빼주고 또 끝자리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4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이제야 마무리가 됐어요. 그 소수점 뿅 올려 찍어주면 3점. 075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두 몫의 차 구해 볼게요. 따라서 두 몫의 차는, 자, 어떤 계산해야 될까? 차라는 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43.2 빼기 3.075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 지워보고 연습장 꺼내주세요. 또43.2 빼기 3점. 우리 친구들 소수의 뺄셈, 덧셈은 어디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냐? 소수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75 이렇게 빼줘야 되겠고요. 없는 자리에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채워주고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에서 5뺄수 없으니 받아내림하는데 여기 1 받아서 10, 또한번 받아가지고 여기 10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 빼기 5는 5, 9 빼기 7은 2, 1 빼기 0은 1, 그 다음에 0,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40.1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뭐라고 쓸수 있어요? 40.125. 이렇게 세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형광펜 들고. 지민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는 7.2kg이고,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2.4kg 더 가볍습니다. 자, 문제. 강아지의 무게는 고양이의 무게 몇 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강아지의 무게가 고양이의 무게 몇 배인지 구하려면 나눗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무엇은 무엇의 몇배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얘 되게 많이 드는 거12 이거 있잖아요. 10은 2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쉽게 5배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빠르게 10 나누기 1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는 세모의 몇 배냐라는 걸 계산하려면은 바로 네모 나누기 세모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중학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배냐라는 거. 근데 특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도 나와요. 2는 10의 몇 배냐 이렇게 작은 수가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수 나누기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무엇은 무엇의 몇 배냐라고 그랬을 때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강아지의 무게가 고양이의 무게 몇 배냐라고 그랬으니까 강아지의 무게 나누기 고양이의 무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볼까? 강아지의 무게도 나와 있고요. 고양이도 강아지, 아, 고양이는 직접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나와 있지 않고 강아지하고 비교하고 있네요. 자, 좋아. 그러면 우리 계획 세우자. 일단, 고양이 무게를 구해야겠다. 그지? 강아지보다 이만큼 더 가볍다라고 그랬으니까 더 할까 뺄까? 그래, 빼서 구한 다음 나눗셈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두 번의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고양이의 무게 구한 다음 몇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거 개념 코코. 우리 친구들 이제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를 공부하게 이제 배우게 돼, 아, 여기서 이제 과정에서 계산하게 될 텐데 분모가 10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하여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계산 과정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풀이과정. 첫 번째, 고양이. 고양이의 무게를 구합니다. 고양이의 무게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아지보다 2.4kg 더 가볍다 했잖아요.
했으므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느냐? 강아지 7.2에서 2.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뺄셈 계산해 볼게요. 7.2 빼기 2.4. 자, 받아내림 해줘서 12 빼기 4는 8, 6 빼기 2는 4, 소수점 0 내려 찍어주면 4.8. 4.8kg이 되는 걸 알았어요. 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몇 배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아, 마지막 결론이니까 따라서 그럼으로 이런 얘기 써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바로 계산하지 말고 뭘 구하고자 하느냐. 우리 친구들 서술형은 조금 잘난 척 해주세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풀었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이죠. 따라서 강아지의 무게는 고양이의 무게의 몇 배냐면 7.2 나누기 4.8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콕콕에서 리뷰했던 바로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물론 분수로 바꾸면요. 얘는 10분의 72 나누기 10분의 48이니까 10 놓고 그냥 72 나누기 48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소수로 바꿔주면 되지만 나눗셈 할때 똑같이 소수 한 자리수. 이렇게 10배를 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72 안에는 48이 몇번 들어가나요? 네, 한번 들어가죠. 그럼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끝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자, 이게 빼주면 얼마가 돼요? 12에서 8 빼면 4, 그 다음에 6 빼기 4는 2가 되는 거니까 240은 다섯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소수점 처리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옮긴 후에 소수점이 올라가야죠. 옮기기 전 올라가면은 0.15가 되잖아요. 자, 반드시 옮긴 후에 소수점을 올려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 이제 1.5배. 다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계산했던 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계산 과정은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두 번의 계산을 통해서 정답. 바로 뭐가 되느냐? 1.5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계산하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소수점의 위치 주의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광펜 들고. 몫의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 이 문제 선생님이 고를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와, 이거 나 진짜 꼭 풀어줘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러한 소수를 또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나눗셈 해보았을 때 뭔가 나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0을 내려서 나눠야 되는 경우, 경험해본 적 있죠? 그때는 답을 딱한 수로 쓸수 없어가지고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그런 조건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런 소수들은 보통 아니 어떤 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열 번째 자리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요. 뭘 찾는 문제냐면 규칙성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2.7 나누기 3.3이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를 나누어서 소수점 뒤에 어떤 숫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나오는지를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자리의 숫자를 예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좋아요. 우리 개념 리뷰.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할 때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 오른쪽 끝자리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자리씩 내려서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나눌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우리 풀이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12.7. 12.7 나누기 3.3을 해보자고요. 여기다 해볼까? 연습장 가지고 와서요. 3.3.
자, 이 문제 우리 규칙 찾아가지고 그 규칙 안에서 10번째 자리 숫자 찾기예요.

소수 한 자리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되겠네. 좋아. 127 안에는 33이 4번 들어갈까요? 4, 3, 12, 4, 3, 10, 3번 들어가겠네요. 그쵸? 네. 4번이 아니라 3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3. 그럼 3, 3은 9, 3, 3은 9, 99니까. 자, 여기 빼주면은 17에서 9를 빼는 거니까 8이 되겠고, 11에서 9를 빼니까 2가 되면서, 우리 끝자리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옮긴 후의 소수점이 뿅 올라가니까, 자, 몫의 소수점은 여기 찍힙니다. 3점으로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28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 한 8번쯤. 자, 그럼 8324, 8324니까 6. 맞네요. 자, 그럼 빼주면은 6에다가, 그 다음에 7에서 6 빼면 1이에요. 이것도 끝자리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160인데, 이16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 한 4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312, 4312. 그래서 또 빼줬어요. 빼줬어요. 0또 내려줬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280이 또 나왔어요. 그럼 280 안에는 또 8번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8번 들어가니까 264가 될 거고, 또 빼주면 16에서 0 내려주면은, 160, 이거 몇번 나와요? 네, 4번. 그러면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계속 나눠도 84848484844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점, 8, 4, 8, 4, 8, 4, 어느 정도까지 적당히 어떤 수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지만 알아볼 수 있게 써주고, 끝까지 끝나지 않아요.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소수를요, 선생님 살짝 미리 귀띔을 해주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자,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거든요.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한 소수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84가 계속 반복되죠. 되돌림, 되돌림, 되돌림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 순환, 순환, 순환, 순환 돼서 순환 소수라고 한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로 나와요. 막 100번째 자리 숫자 구하라, 이래요. 또 어차피 규칙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홀 숫자 자리는 8이고 짝숫자 자리는 4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부터 무엇이 반복이 된다? 8과 4가 반복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되므로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의 숫자는 누구? 짝수번째니까 4입니다. 자, 정답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문제의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형광펜 들고, 포도 11.7kg을 한 상자에 2kg씩 팔아 팔려고 합니다. 이 포도를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포도는 적어도 몇 킬로그램이 더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아, 어떤 문제는 상자에 담은 것만 팔 거야. 몇 상자 팔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남김없이 모두 포도를 조금 더 가져와서 꽉 차게, 알차게 상자에 담으려고 한대요. 자, 개념 콕콕.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요, 상자에 담긴 물건만 팔 경우에는 나머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목만 생각해야 되는데, 더 채워 모두 팔 때는 이 나머지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더 필요한지가 되는 거고, 주어진 조건은 포도가 얼마가 있었고, 한 상자에 얼마씩 담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자, 포도. 11점. 7kg을 2kg씩 담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눠 볼게요. 그러면 5번 들어가고요. 10이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요,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7인데 1.7이 됩니다. 왜냐면 상자를 뭐2.4 상자에 담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몫은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가 1.7이 되는 거예요. 이므로 자, 다섯 상자에 담고.

1.7kg이 남습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포도를 모두 채워 담으려면 지금 한 상자에 2kg씩 담는데 1.7만 있어. 그럼 이제 2에서 1.7을 뺀 나머지 0.3kg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0.3kg이 적어도 더 필요합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잘 읽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주세요. 자, 첸쌤의 한마디입니다. 서술형은 글로 쓰는 수학이니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믿고 한줄한줄 써보세요. 오늘도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유런 단기 특강의 유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내심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접점과 접선이라는 친구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1학년 때 배웠어요. 배운 내용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 스치듯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치듯 만나는, 즉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원의 접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점을 접하는 점이다 해서 접점이다 라고 할 거예요. 접점. 자, 접점, 접선, 어떤 특징을 가지냐? 원의 접선, 이 빨간색 접선은요,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반지름과 정확하게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룹니다. 즉, 반지름과 수직이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직선 L이 원의 원 O의 접선이고요. 그 다음 점 B에서 접한대요. 그럼 여기가 25도일 때 이 각도는 몇 도냐? 그러면요. 반지름하고 수직이네. 90도네. 그럼 25도랑 각 A, O, B 여기 더한 게 90도 나와야 되네. 즉, 이 각은 90도에서 25도를 뺀 정답은 65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수직이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의 외심과 비슷한 듯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헷갈릴 거거든요. 이따가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럼 내심이 뭔지요? 내심이 뭔지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심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접과 내접원을 똑같이 먼저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원이 다각형의 모든 변에 접할 때, 그러니까 다각형 속에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이 다각형의 모든 변에 접할 때 이 원이 다각형에 내접한다라고 하고요. 그 원을 다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내접원. 그럼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내심이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을 예로 들면요. 삼각형 ABC에서 이 원은요. 삼각형 변 AB와 접하고요. 그 접점이 D. 변 BC와 접하고 접점이 E. 변 CA와 접하고 접점이 F죠. 이렇게 세 변에 모두 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바로 이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되는 거고요. 이 내접원의 중심 I가 뭐가 된다? 이 삼각형의 내심이 됩니다. 내심. 그럼 내심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구했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했습니다. 비슷해요. 삼각형의 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한 점 I에서 만나면 이 점 I가 바로 뭐가 되냐? 이 삼각형의 내심이 됩니다.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 안 내자, 숫자 4가 아니라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또, 그럼 내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내접원의 중심이잖아요. 내접원,

반지름과 변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체크를 할수 있냐면 이 내심부터 변에 이르는 거리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같다. 즉,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아요. ID, IE, IF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왜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내심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수 있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외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과정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내심 IA에서 IA, IB, IC 다 그어요. 그러면은 각이 하나씩 나오죠? 각 X, 각 Y, 각 G. 얘네 하나씩 더하면요. 몇 도가 나오냐면 똑같이 90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90도가 나오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내심은 뭐의 교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을 이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Z예요. G예요, G. 우리 외심하고는 달랐죠? 외심은 이렇게 같았죠? 근데 내심은 양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씩 더한 게몇 도가 나와야 돼요? 총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배의 X, 두 배의 Y, 두 배의 G가 180. 나누기 2 해주면 XYZ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괜찮죠?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게요. 두 번째, 내심도 외심처럼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BIC가요, 각 A에 몇 배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몇 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외심에서는 정확하게 두 배였잖아요. 내심에서는 각 A의 절반에 90도를 더한 게 됩니다. 되게 애매하죠, 뭔가.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것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부터 AI의 연장선과 이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를 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AI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요. 자, 그다음 여기를 X라고 한다면요, 여기도 X가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 여기를 세모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모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 BIG는요, X와 동그라미를 합한 게 돼요. 동그라미 플러스 X. 왜죠? 외각이니까. 또 CIG는요, 똑같은 의미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게 돼요. 그럼 BIC는요, 요두 개를 더해준 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플러스 X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X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요? 바로 90도가 나와야 된다. 90도. 90도. 즉, X 동그라미 세모는요, 두 개의 X, 두 개의 동그라미, 두 개의 세모의 절반이니까 180도의 절반인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은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가 되냐? 우리 각 BIC는 90도의 A의 절반인 동그라미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애매하죠. 두 배면 두 배고 세 배면 세 배지 왜90 플러스 2분의 1이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가 아마 엄청 중요해요. 삼각형 내심의 활용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공식이죠. 근데요,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 R만 알고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높이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종적인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반지름 곱하기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IA, IP, IC로 쪼개면요. 하늘색, 보라색, 초록색 삼각형으로 쪼개지죠.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색 넓이는 얘가 밑변, 반지름, 높이가 반지름. 즉, 2분의 1 CR이 되는 거고요. 얘가 하늘색. 보라색은요. 2분의 1 AR. 얘가 보라색. 초록색은요, 2분의 1 BR 넓이가 각각 쪼개집니다. 그럼 얘를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2분의 1 R로 묶어줄 수가 있죠, 각각을 다. 2분의 1 R로 묶어주면 괄호 안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나누기 2, 이게 바로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문제 풀다 보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심이다. 외심과 헷갈리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각 A가 56도예요? 그림 똑같네. 이거 뭐야? 두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두 배가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우리 각 X를 구하기 위해서는 90도에다가 각 A의 절반을 더했죠. 각 A가 56도였으니까 각 A의 절반은 28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에 28도 더한 118도가 정답이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118 이렇게만 적으시면은 보통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깎여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유제 7번 봅시다. 삼각형의 내심. 내심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 또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었죠. 내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각이 이렇게 같아지고요. 우리 내심은 삼각형이 어떻게 합동을 이루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개 합동을 이룹니다. 각각이 다 무슨 합동이 되냐면 RH, S 합동이 되죠. 직접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여기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각각이 다 RHS 합동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성질을 알고 있다면 내심의 문제를 풀기는 너무 간단하죠. 왜? X cm 어디랑 같아요? 여기랑 같겠네. X는 17. 7이랑 뭐 직관적으로 봐도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이쪽을 볼 겁니다. 우리는 삼각형 IEC와 IFC가 합동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또한 60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Y도가 몇 도가 나와야 된다? 직각삼각형이니까 30도가 나와야 되고 Y의 값은 수니까 30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X는 17. Y는 30. 요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자, 내심 똑같이 활용을 할수 있죠.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의미를 살려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번에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라니까 도를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 31도. 각 Y, 각 X. 하나씩 더하면 각 X, 각 Y. 그 다음에 31도 다 더하면은, 아, 이거 90도 나왔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알수 있는 건각 X랑 각 Y의 크기를 합하면 얘는 59도가 나오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찾아보자라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31도니까 이등분선 여기도 31도. 31도, 136도, Y 다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67이니까 Y는 13도. 요렇게 해서 X는 46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뭘 이용하는 거냐면, 각 A 절반에 90 더한 게 136이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136도는요, 90도에다가 각 A의 절반을 더할 거거든요. 각 A의 절반이 정확하게 뭐랑 같아요? 여기도 X니까 EX의 절반은 그냥 각 X가 되죠. 따라서 이거 풀어주면 각 X의 크기는 46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찌됐든, 둘다각 X는 46도라는 정답을, 각 Y는 13도라는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I, 이게 삼각형의 내심이래요. 근데 IBC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일 때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 삼각형 높이가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바로 이내 저번에 반지름 r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왜? 내 저번에 반지름과 이 접선은 항상 수직이니까 아 이게 높이네 체크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밑변이 10, 그 다음에 높이가 반지름 R,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거 한게 바로 넓이 15가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면 R의 값이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R은 3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답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3cm입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정답

까지 구하는 건데요. 자, 이쯤 되니까 어때요? 내심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제 또막 외심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외심, 내심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심과 내심을 비교해 볼 거예요. 삼각형의 외심부터 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었죠. 외접원의 중심,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와 반면에 삼각형의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둘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부터가 달랐어요.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 각이냐 변이냐 그 차이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성질이 있었죠.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지점과 관련이 있었어요.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았습니다. 반면에 내심은요, 어디로? 내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았죠? 그게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이었어요. 요 비교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활용해서 이두 개는 사실 모양은 같아요. OA, OB, OC를 잇고 IA, IB, IC를 이었을 때각 하나씩 더한 거는 다 합하면 90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들어지는 원리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외심은요, 이등변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요렇게. 이렇게 같았어요. 왜? OA, OB, OC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반면에, 내심은 어땠어요? 내심은 이렇게 같았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G. 서로 생긴 게 달랐어요. 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았어요? 요 수선을 내렸을 때 각각의 수선의 길이가 같았죠. 뭘로?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동이 되냐? 합동이 되는 것도 달랐어요. 자, 요렇게 각각의 수선을 내려주면요. 얘는 수선의 길이는 다릅니다. 그럼 합동이 어떻게 다르냐? 요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양 옆으로 합동이 됐었고, 얘는 포개지는 친구들끼리 합동을 됐었죠. 요렇게. 뭐가 합동인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달랐죠. BOC와 BIC는요, 각의 크기 만들어지는 게 달랐어요. 둘다각 A와 관련이 있는 거는 맞는데, 외심에서는 그냥 A의 크기의 두 배만 해주면 됐어요. 근데 내심에서는 어때요? A 크기 절반에 90도를 더한 형태였죠. 이 전체적으로 외심이냐, 내심이냐, 너무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이걸 유념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D, 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실 둘레의 길이 뭐가 문제냐면 AD 그 다음에 DE 그리고 EA 요걸 구해야 되는데요. 이 각각을 하나로 어떻게 구하냐?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뭐를 쓰자? I가 내심이라는 성질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활용을 하냐? 내심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었죠. 내각의 이등분선. 즉 여기 각이랑 크기가 같을 거고요. 여기랑 크기가 같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다 해결은 못 해요. 근데 또 아직 무슨 성질을 안 썼냐면 요거 안 썼죠. 평행선. 평행선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평행선은 무슨 성질? 엇각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요렇게 Z자를 그려주면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Z자를 그려주면요. 여기도 X가 돼요. 그럼 좀 보이나요, 뭐가? 왼쪽에 삼각형 DBI가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삼각형 ECI도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고 하면요. AD의 길이와 DE의 길이와 이 A의 길이를 더할 건데요. DE가 쪼개집니다. I를 중심으로 해서 DI와 IE로 쪼개지거든요. 이 왼쪽, 오른쪽 쪼개지는데요. 이 DI가 어디랑 같냐?

같잖아요. 즉, di 대신에 db를, ie 대신에 ec를 넣는다면, 최종적으로는 di가 db로, 오른쪽 ae, ei가 ec로 되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가 뭐가 된다? 즉, AB와 AC의 길이를 더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주 재밌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여기 12cm, 여기 10cm. 정답은 22cm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아, 간단하진 않죠. 그래도 할 만하시죠? 자, 또 봅시다. 내심 56도, 40도, BCI 크기를 구해라. 자, 이거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쉬운 거. 요렇게. 쪽에 보시면요. BI는 이등분선이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여기 28도, 여기도 28도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온다. 따라서 28도와 40도와 우리가 원하는 각 BCI 크기를 더한 게 바로 90도가 된다. 즉, 각 BCI의 크기는 68도를 빼주면 정답은 22도가 정답이다 라고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넘어가 봅시다. 실전 테스트. 자, ADC 여기에 크기를 구해라. 자, 볼까요? 자, 일단은 내심임을 활용해야겠죠, 내심. 내심을 활용할 건데, 내심이니까 일단 먼저 요 각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죠.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예요? BI가 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니까요. 여기가 22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를 구하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두 개의 외곽이 57도니까 여기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죠. 멀리 보세요. 멀리 보면요. 주어진 삼각형 API가 보일 겁니다. ABD. ABD가 보여요. 삼각형 ABD. 요 각의 크기. 뭐예요? 각 D의 외곽이죠. 즉, 각 A, D, C의 크기는 뭐랑 뭐를 더한 거냐면 단순히 각 BAT와 각 B를 더한 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 BAT와 각 B의 크기를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 BAD는 35도고요. 둘이 더하면 각 B는 44도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몇 도가 된다? 79도가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79도. 지금 뭐 내심하면서도 계속 쓰여요. 뭐가?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계속 쓰이고 있죠.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봅시다. 22번. 이번엔 헷갈리라고. 아예 헷갈리라고 외심하고 내심하고 같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뭐를? 삼각형의 내심은요, 어떻게 구했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했어요. 그럼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각이구나. 각을 이등분한 게이 내심이구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삼각형의 외심은요, 뭐였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죠. 그러면은, 아, 얘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그러면은, 아,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유념한 상태에서 이 OCI의 크기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줬어요. 뭐를? 이등변임을 줬죠. 그럼 이등변임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가장 먼저 내심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요 내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각 OCI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OCI는요, OCB에서 빼셔야겠죠, 뭐를? ICB를 빼셔야 됩니다, ICB.

OCB에서 ICB를 빼줄 건데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그림으로 보자면 이 각도 알아야 되고 또그 사이에 요 각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노란색, 얘가 빨간색. 그럼 둘 중에 조금 쉬운 거부터 빨간 거부터 구해 볼게요. 빨간색 ICB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각이 52도라면 180도에서 52도 빼주면 128도고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당 밑각 64도가 됩니다. 각시의 크기가 64도. 빨간색. 이 IC는요, 이 64도를 이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빨간색 하나당, 오케이, 32도네.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 32도. 잘안 보이나요? 아예 안 적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OCB만 구하면 돼요. OCB. 근데 이 OCB를 구하려면요, 그냥은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하기 너무 어렵고요. 뭘 알고 있냐? 이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면 O랑 I랑 어때요? 같은 선상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쭉 A의 수선을 내리면요. O랑 I가 이 선상에 같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I는 도대체 왜 여기에 존재하고 O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밑변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렸어?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거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수직 이등분 되죠. 수직 이등분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정확하게 뭐랑 일치했어요? 꼭지각에 어떤 선? 이등분선이랑 일치합니다. 이등분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요, 뭐예요?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인 거잖아요? 그니까, i는 여기 선상에 존재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 더. o는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요? 찾으셔야 돼요. 왜? 도대체 왜 있냐? 바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랑 같기 때문이죠. 이거를 체크하신, 이 빨간색이 바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하셨다면, 그 다음 문제는 조금 할만해요. 왜? 여기가 지금 26도가 되고요. 여기도 26도가 됩니다. 자, OC2였죠? 그 다음에 OB도 이어요. 뭐 OB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여기가 26도네? 오케이. OCA, 여기도 26도네. 왜? 이등변이니까. 그럼 64도에서 26도를 제외한 게 바로 이 색깔이거든요? 요 노란색? 그럼 64도에서 26도를 제외하면 이 노란색은 도대체 몇 도냐? 바로 38도가 된다는 거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O가 이 선상에 존재한다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8도에서 32도를 뺀 정답은 몇 도? 6도가 바로 OCI의 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괜찮죠? 할만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운 개념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접, 내접은 내심. 내심을 정의하기 위해서 내접을 먼저 정의를 해줬는데요. 원이 다각형의 모든 변에 접할 때이 원이 다각형에 내접한다고 했어요. 이 내접하는 이 원, 다각형에 내접원이라고 했고요.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 됐습니다. 근데 삼각형에서 내심은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데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았고요. 어떻게 활용했냐면 각각의 각 하나씩 더해주면 90도. BIC의 크기는 각 A의 절반, 2분의 1각 A에다가 몇 도를 더한 거? 90도를 더한 게 바로 각 BIC의 크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 정리해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오늘 미니 모의고사 나갑니다. 자, 실전책 16페이지 14번 서술형 풀이를 포함해서 하단에 있는 네 문제. 까지 해서 총 5문제를 푸신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14번은 서술형 풀이를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좀 괜찮았나요? 자, 삼각형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평행사변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 두 강에 걸쳐서요, 2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지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 정리하고요, 관련된 문제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7번 문제부터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먼저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 큰 틀에서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보여줬었던 2단원 핵심 키워드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 마지막 부분 지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지각의 구성과 관련된 광물과 암석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한 번 생성된 광물과 암석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각의 구성원들은 변화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좁은 구역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좀 넓은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지표면을 보면요. 지표면은 끊임없이 풍화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화작용, 땅을 작게 부수거나 성분이 약해지게 변화하는 작용을 의미했는데요. 그러한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대표적으로 우리 네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 또는 식물, 또는 지하수와 공기마저 이렇게 단단한 암석을 약하게 만들거나 부술 수 있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풍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땅, 토양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토양 생성 과정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땅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처음 주장했을 때 대륙이동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륙이동설, 베게너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처음 주장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먼저 판게아라고 하는 과거의 큰 한 덩어리의 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얘네들이 갈라지고 멀어져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찾는 문제 굉장히 쉽지만 또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로 붙어 있는 판게아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냥 점점 멀어지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증거, 우리 네 가지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요 내용은 꼼꼼하게 하나씩 모두 다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륙이동설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한계의 이유는요? 바로 그 무거운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한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륙? 이동합니다. 그 커다란 땅이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륙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포함한 판이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판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정의와 구간을 찾는 거 자주 또 출제되는 문제로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이러한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지각의 변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화부터 들어갈게요. 풍화, 정의,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성분이 변해서 좀 약해지거나 잘게 부서지는 현상들을 모두 다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풍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물, 물이 암석의 빈틈으로 들어간 이후 얘가 얼음으로 얼게 되면은 부피가 살짝 팽창하면서 그 틈을 미세하게나마 넓힙니다. 이렇게 얼고 녹고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은 암석도 부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아주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암석의 틈을 파고들면 단단한 암석도 부실 수 있다. 라는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지하수가 특히 석회암 지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석회암이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 지하수에 녹아서 석회 동굴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풍화의 예시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벼운 공기도 암석을 부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철을 만나면 표면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녹슬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압력에 대한 작용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융기해서 지반이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암석의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암석의 부피가 팽창해서 겉에 부분이 약해지고 껍데기처럼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풍화의 작용으로 생성된 생명의 땅, 토양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서 흙이 되게 될 건데요. 이 흙이 생성되는 과정을 정말 자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가장이 기반이 되고 있는 기반암이라고 부르는 이 A 구간이 먼저 있었겠죠. 이 커다란 암석도 시간이 지나면 풍화 작용을 받으면서 잘게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층이 생기게 되죠. 단단한 커다란 암석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 혹은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층 C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D가 등장을 해야 되죠. 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겉에 층인 이 표토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암석에서 작은 암석 조각이나 모래,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흙이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층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물이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빗물을 받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토양이 되면서 이 C층이 뚜렷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C층은요, 빗물에 녹아있는 물질, 그리고 진흙이 이 D층에서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집적되어서 쌓여서 생성된 층입니다. 그래서 이 C층이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는구나라고 해서 생성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더큰 관점에서 땅이 이동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해서 지금과 같은 대륙의 분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설이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 알프레드 베게너가 이 주장을 1912년에 최초로 하고, 1915년에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 네 가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들이죠. 첫 번째,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이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이 서해안의 대륙이 마치 쿠키를 딱 쪼갠 것처럼 너무나도 잘 맞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얘네가 사이가 갈라져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화석의 분포였죠. 현재는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똑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식물계의 화석인 글로소프테리스, 그리고 파충류계의 화석인 메소사우루스. 이게 바로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고생대 약 3억 년 전에 활동했었던 식물과 동물의 화석인데요. 지금은 현재 떨어져 있는 이 장소에 어떻게 해서 동일한 종이 같이 살았겠느냐? 그것은 과거에 그 시기에 고생대쯤에 얘네들이 대륙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화석을 대륙 이동의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이 화석이 발견

발견되는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는 이 지역도 이렇게 붙였을 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산맥의 분포예요. 현재 떨어져 있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대륙에 각각의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층이 쌓인 순서라든지 발견되는 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종류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산맥과 너무나 똑같이 일치하게 쌓아 올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에 얘네들은 붙어서 동시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맥의 분포도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증거는 바로 빙하의 흔적입니다. 자, 우리 지금은 남극에 빙하가 있지만 다른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이러한 대륙에 현재는 빙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남극 주변으로 이 대륙들이 붙어 있었다면 이렇게 추운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있었을 수 있겠죠. 혹은 지구의 기온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웠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제 빙하가 있었는데요. 그 빙하라고 하는 것이요. 얼음 빙자에 강하자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눈이 쌓여가지고 중력을 받아서 얼음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밑에 부분은 녹고 다시 또 위에 눈 때문에 쌓이고 하면서 얼음도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다라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땅을 쭉 누르면서 긁고 지나가겠죠? 그렇게 빙하가 긁고 지나간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긁고 지나간 흔적을 선으로 다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남극을 중심으로 이 대륙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 흘러가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의 흔적과 분포가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네 번째 근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 근거나 가지고 왔지만 당시의 대륙 이동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나 단단하고 무거운 이 대륙을 누가 어떻게 이동시켰느냐? 그 이동시킨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계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제 베게너가 죽은 이후 약 30여 년이 흘러서 이제 판 구조론이 등장을 하면서 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판이 뭔데요? 자, 이 판에 대한 정확한 정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지각뿐만이 아니라 지각에다가 맨틀의 단단한 윗부분, 이것을 포함해서 두께로 따지면 약 100km 정도 되는 이 암석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바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은요, 한 개의 판으로 쭉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런 식으로 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태평양 판도 있지만 뭐 작은 나즈카 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판의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판을 정확하게 찾고 구분하는 거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지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대륙 지각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얇은 해양 지각이 있겠죠. 판이라 함은 이러한 지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각에다가 이 멘틀의 상부, 단단한 이 암석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이 정확하게 판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약 100km 정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산대와 이제 지진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산대가 뭐죠?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

자를 붙여가지고 화산대, 지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산이 자주 폭발하는 지역을 빨간색 삼각형으로 지도상에 표시를 했는데요, 보니까 전 세계에 그냥 고르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약간 긴 띠 모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쵸? 표시를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지진이 발생한 곳을 찍어봤을 때 역시나 특정한 구간에 어떤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라고요? 판의 경계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이 이유는 바로 판의 경계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비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산대와 지진대 그리고 판의 경계까지 함께 합쳐서 지도상에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이러한 화산대와 지진대가 분포하는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까지 챙기면 특히나 이 태평양판의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 부분이 대부분의 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의 70% 이상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까지 붙여서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에 적용돼서 출제가 되는지 우리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학교 시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풍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자, 우리 풍화란 무엇이었죠? 풍화란 공기 중에 있는 기체라든지 물 혹은 식물들이 암석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성분이 약해지게 변하거나 혹은 크기를 작게 쪼개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풍화는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물이든 공기든 암석이랑 누가 더 단단하냐 이걸 물어보면은 당연히 암석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 물이나 공기, 뭐 혹은 식물 때문에 이 단단한 암석이 부서지는 게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풍화라고 하는 작용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암석의 성분이 변하거나 잘게 부서지는 풍화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죠? 우리 물 또한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반복하게 되면은 이 물이 얼음으로 얼때 부피가 팽창하면서 틈을 계속해서 넓히게 되고, 그래서 단단한 암석까지 부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바른 예시가 맞고요. 심지어는 공기도 암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특히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도 산소와 그리고 암석 속에 철 성분이 만나면요,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녹슨 철 보셨나요? 표면이 이렇게 불그스름해 보이고요. 손으로 만지면 되게 약하게 부스러기가 손에 묻게 되거든요. 암석의 표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물도 암석을 잘게 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나무 뿌리 같은 경우에 천천히 자라면서 나무 틈 사이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석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두 다 오랜 기간에 걸치게 되면은 이러한 영향으로 풍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 그리고 식물의 뿌리는 암석의 풍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우리 지하수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서 지하수는 약간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 산성과 석회물질이 만나게 되면요, 녹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지대를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다 녹아서 뻥 뚫린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는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석의 좁은 틈을 파고 들어가면서 암석을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풍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오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물, 공기, 생물, 지하수, 그리고 압력까지 해서 그 예시에 적절한 게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압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돼요. 누르는 힘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 부분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암석도 이렇게 껍질째로 떨어져 나가거나 풍화되는 모습을 산 꼭대기 같은 데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수축이 아니라 증가하면서 약해지고 갈라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예시들 올바른 예시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2번. 암석의 틈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더 넓히게 되겠죠. 한 번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면 암석을 부실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암석에 있는 철 성분이 공기에 있는 산소와 닿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녹슨다고요. 자, 그래서 녹슨는 거,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면이 변하면서 표면이 약해지는 현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공기와 물이 암석 표면을 녹이거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5번, 식물의 뿌리가 암석의 틈을 파고 들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암석의 틈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석회 동굴의 모습과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의 사진과 문장이 나와 있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관광지 중에서 석회 동굴 가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도 이러한 석회 동굴 크게 형성이 되어서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굴 여러 가지 행성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지하수 때문입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이 녹아 있는 물이 땅속의 석회암지대를 흐르면 이 니은을 녹이게 되어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풍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하수죠. 이것이 녹아 있는 물이 바로 지하수인데요. 지하를 흐르는 물이죠. 이 지하수에는 무엇이 녹아 있길래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까요? 네, 보통 어떤 용액이 약한 산성을 띠고 있게 되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으면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면서 약간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따라서 기역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요, 이산화 탄소입니다. 이것이 녹아서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석회암지대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석회암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지나간 자리가 구멍이 뻥 뚫리면서 석회 동굴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화작용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풍화의 결과물로 생긴 토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석이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다 보면 굉장히 고운 흙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양의 생성 과정, 그리고 토양의 역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토양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까지 쭉 하나의 세트로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토양은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쵸? 이 토양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 미생물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흙을 뒤엎고 또 배설 활동을 하면서 식물의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질소를 많이 또 배출을 해내게 됩니다. 질소죠. 그래서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 흙을 밟고 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간다라고 했었죠? 가로, 세로, 높이 1m인 1세제곱미터 부피당 평균적으로 사는 생물들 참고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참고로 평균적으로 척추동물은 한 마리. 그리고 지렁이는 300마리, 그리고 곤충류, 다지류, 거미류는 무려 500마리 정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 1g의 흙 안에도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삶의 터전이 됩니다. 자, 3번.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서 그 풍화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토양은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을 정화시키고 저장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토양은요, 특성상 한번 유실되거나 오염된 토양은요, 쉽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우리가 다 바로 걸러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한번 유실되거나 오염된 토양일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 1cm 두께의 흙이 생기는데도 대략적으로 약 200년까지 걸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그림은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되어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된후 가와 나과정을 거쳐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자, 가 과정에서 생성된 층 찾아볼까요? 왼쪽엔 없었는데 오른쪽에 생긴 층 바로 A층이죠. 그래서 A층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에서 더 지나면 이 표토 아래에 있는 B층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생성되는 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B,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대륙이동설은 우리 거대한 땅이 한 덩어리였다가 점점점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었죠. 기억,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대륙, 이것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 대륙이동설의 주요 내용이 맞습니다. 자, 2번. 니은,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네 가지나 제시를 했습니다. 뭐였죠? 해안선의 일치, 화석 분포, 빙하의 흔적과 산맥의 일치. 그쵸? 이것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륙이동설의 한계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대륙이동설 이번 시간에 짧게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대륙이동설의 네 가지 증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7번 문제부터 쭉 풀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오는 한국사 김진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0: 선생님, 혹시 배우 김상중, 이서진, 현빈, 이준호.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1: 저 알아요. 네. 잘생겼다.
0: 정답. 이지만, 네,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된 남자들이라는 건데요. 모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한 번씩 조선 22대 왕인 정조를 연기했던 분들입니다.
1: 와, 정조를 다룬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0: 그렇죠.
1: 이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죠. 정조가 효심의 아이콘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백성을 사랑한 애민왕, 혁신의 개혁군주 등등 떠오르는 별칭들이 많고요. 또 정조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걸로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추진을 들 수 있는데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모든 꿈을 실현한 이상도시 경기도 수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와, 수원화성 이렇게 보니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 효심으로 시작된 도시라니 왠지 뭉클해지는 기분이에요.
1: 물론 효심이 가장 큰 출발점이었던 건 맞지만 수원화성을 신도시로 만들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인 노론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0: 와, 집 하나 짓는 데에도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은데 도시 설계라니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1: 네, 맞아요. 이 도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위치 선정부터 도시 설계, 발전 계획, 민생 복지 등등 정조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대체 도시 하나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조대왕의 큰 그림, 얼른 듣고 싶어요.
1: 수원화성 건립 배경부터 천천히 정조의 꿈의 도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기 아버지가 좁은 뒤주 안에 갇혀 8일 만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11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다면 그 마음은 평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였죠. 1762년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아버지가 뒤주에 갇혔을 때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76년 정조가 드디어 임금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조의 이 효심에서 시작된 도시, 수원과 그 도시를 둘러싼 웅장한 성,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조는 임금이 된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사도세자의 묘는 서울 동쪽 배봉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정조가 보기에는 너무 좁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 밝은 신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바로 수원의 화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1789년 정조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 244호를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게 하고 화산 자리에 아버지의 새 묘를 만든 것이죠. 이 묘가 바로 융릉입니다. 이때 정조는 단순히 백성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비용을 넉넉히 주고 새로운 터전에서 잘살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시장도 열어주었죠. 그러면서 옮겨진 새 도시를 그냥 평범한 고을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가 수원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묘를 모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큰 정치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죠. 당시 조선은 노론이라는 강력한 신화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임금의 힘을 키우고 자기 뜻대로 개혁을 펼치고 싶었죠. 그래서 한양에서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도시,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원은 한양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어서 임금이 자주 오갈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에 딱 알맞는 장소였죠. 화성은 곧 내가 처음 만든 큰 도시이다. 안팎의 일을 모두 새로이 마련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을 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 하나를 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백성들이 억지로 끌려와 아무런 대가 없이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거든요. 정조는 이런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죠. 또한 정조는 당시 31살의 젊은 학자였던 정약용에게 성 쌓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약용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기술책인 기기도설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중기가 되겠습니다. 거중기는 위아래로 4개씩 짝지어진 도르래를 연결해서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기계였습니다. 또 수레를 개량한 유형거도 만들어서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죠. 이런 훌륭한 기계들과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한 백성들의 열정 덕분에 그 거대한 성을 불과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공사가 끝난 뒤 거중기 덕분에 무려 4만 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했죠. 머리를 잘 쓰고 백성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백성도 덜 고생하고 나라 살림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794년 여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유례없는 극심한 흉년이 닥치자 정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쳐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성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려 6개월간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것이죠. 임금이 그토록 빨리 짓고 싶어했던 자신의 꿈의 도시였지만 그보다 백성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던 정조의 진심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의 성벽 둘레는 약 5.7km, 사용된 돌은 성벽을 쌓는 데 든 것만 해도 18만 7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공사가 끝난 뒤에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을 만들게 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히 공사 과정만 적힌 게 아닙니다.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이 일한 날짜와 받은 품삯이 단 일전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꼼꼼한 기록 덕분에 훗날 수원화성이 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때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수원에 가서 화성 성벽을 따라 걸을 기회가 있다면 그 돌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한 임금의 슬픔, 흉년 앞에 공사조차 멈추게 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 석자를 소중히 기록했던 조선 후기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0: 신도시 개발을 위한 빌드업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1: 일단 사도세자 묘 이장부터가 신도시 개발 착수의 명분이 되어준 거죠. 그 후로 왕의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새로운 왕권 강화의 거점으로 만들고 군사, 경제,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이 기술개혁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화성을 지어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성 축조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는 훗날 수원화성 복원의 설계도가 되었고 덕분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0: 아니, 정조는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MBTI 확신의 J, 계획형 임금이네요. 이니셜도 딱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네. 화성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조의 계획성이 정점에 달한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화성 행궁입니다.
1: 네, 행궁은 왕이 피난이나 휴양을 가던 임시 숙소 아닌가요?
0: 맞아요. 화성인궁은 정조가 아버지 묘에 참배하러 갈때 머물던 임시 거처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실제 국정을 운영하던 공간이에요. 단순히 쉬다가는 숙소를 넘어 왕권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거죠.
1: 말 그대로 궁궐이었네요. 그럼 규모도 어마어마했겠죠?
0: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행궁이 바로 이 화성행궁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화성행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아볼까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머물렀던 공간, 수원 화성행궁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궁은 그냥 임시 숙소는 아닙니다. 왕이 직접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백성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말 그대로 움직이는 궁궐 같은 공간이에요. 규모도 상당합니다. 무려 600여 칸에 달하는 큰 건물이었고요. 당시에는 정조가 수원을 또 하나의 정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하나씩 같이 걸어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봉수당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행궁의 중심, 왕의 공식 공간입니다. 원래는 지방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이었는데요. 정조가 사용하면서 완전히 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이곳에서 열게 되면서 이름도 바뀌어요. 원래 장남헌이었던 이 건물은 정조에 의해 봉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받들어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수당에서 있었던 가장 유명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1795년 회갑연 당일, 넓은 마당에 무대가 설치되고 궁중 연희가 펼쳐집니다. 왕, 왕비, 신하, 그리고 백성

0: 이틀까지 엄청난 규모의 잔치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잔치가 아니라 효를 국가적 행사로 만든 사건입니다. 다음은 정조가 평소 신하들을 만나고 공부하던 집무실 유여택입니다. 이곳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화가 많은 곳이에요. 이 유여택은 단순히 업무를 보는 공간을 넘어서 정조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하던 날 비가 내려서 길이 험해지고 이동이 쉽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조는 이 유여택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 때문에 군사들의 옷이 젖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번 행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히려 이 비가 땅을 적셔주었으니 농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차보다 백성들의 삶을 먼저 떠올린 것이죠. 그럼 이제 탁 트인 건물 낙남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개방형 구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여기서 잔치를 열기도 하고 무사들의 활쏘기 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요, 본부의 무사들에게 활쏘기를 시험 보여 차등 있게 시상했다는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생존력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화성행궁의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이 낙남헌은 훼손되지 않았던 건축물 중 하나였거든요. 마지막으로 행궁 옆 화령전을 지나며 여정을 마무리해볼까요? 이곳은 정조가 돌아가신 후 그의 어진인 초상화를 모신 곳입니다. 사후에도 자신이 사랑한 수원화성에서 백성들을 지켜보고 싶어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1: 이야, 이 정도 규모면 한양의 경복궁이 부럽지 않을 정도네요. 인상적이었던 건 어머니 환갑잔치 일화였는데 그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도 정조가 효와 정치적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며 다른 건물들을 떠올리면 아, 다른 건물들에도 정조는 다 뜻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뜻이 있다 맞아요. 화성행궁이라는 공간 자체가 효, 왕권 강화, 정치, 군사, 애민 등등 정조가 바란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상향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결국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더 나은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고뇌가 새겨진 역사의 현장인 셈이죠.
0: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정조의 이상이 끝까지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800년 화성축조 4년 만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도시개혁은 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만약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수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1: 글쎄요. 수원을 포함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도 어쩌면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이라는 가정보다 역사가 남긴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비록 정조의 꿈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역사를 통해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수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우리나라 국토여행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지형이나 그 지형적 특징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아주 심오하고도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두 글자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독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북원 교재랑 북투 교재 두 권 모두 준비해서 필기 도구와 함께 수업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퀴즈 같이 읽어볼까요? 기역 비읍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나타나는 평평한 땅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쉽게 찾았죠? 정답은? 그렇죠. 바로 갯벌이었습니다. 이 갯벌은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주로 서해안, 남해안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서해안에 잘 발달되어 있는 이 해안의 하나의 지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소중한 갯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1단원 우리나라 국토여행, 우리나라의 지형 모두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소중한 우리 땅 독도라고 했어요. 자, 단원 학습 목표 두 번째 다시 한번 읽고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독도의 지리적 특징 및 역사 기록을 탐구하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도의 지리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특징,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독도에 담긴 조금은 가슴 아팠던 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기록도 탐구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독도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독도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까지 확실하게 잡아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교재 북원 20쪽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내용 학습이고요. 첫 번째 개념이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이에요.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의 동쪽 부분을 쭉 확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상북도죠. 이 위에는 강원도에 해당하겠죠? 독도의 위치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어느 쪽에 있대요? 맞아요.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돼요. 여러분도 표시해 두세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자, 그래서 동해의 중심에 위치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지도에다가 독도 동그라미 해두고 여기가 동해잖아요. 동해에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일본이 있는데 동해에 중심에 이 자랑스러운 독도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울릉도나 여기 오키섬 여기 있는 것과 다르게 독도는 작은 점 두 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독도가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 울릉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독도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알고 있죠. 그 노래에 이미 잘 나타나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같이 여러 번 불러봤을 텐데 그 노래 굉장히 훌륭한 노래예요. 그 노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번 단원의 내용 전반적인 것들은 이미 해결 완료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과제로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래를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보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 노래만 알아도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래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문장으로 잘 써두었어요. 울릉도에서부터 동남쪽 100길 따라 87K, 87.4km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울릉도가 여기 있고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독도가 위치해 있다. 그다음 그 뒷부분 문장도 중요한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항상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볼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이 붙었죠.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역사 기록 중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날씨가 맑은 날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수 있다. 그렇지만 이 오키섬에서는 볼수 없어요.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섬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는 거. 그만큼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교재에 아마 이 문장만 나와 있을 텐데 그 아래다가 이 독도의 주소도 같이 적어두세요, 우리 친구들. 노래 가사에도 잘 나와 있는 그 주소인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 또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 기억나죠? 그대로예요. 이 주소 그대로 적어두고, 왜냐면 이 주소를 묻는 문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바람에 이 독도리 부분을 독도 이사북길, 독도 안용북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늘날에는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자주 묻는 것은 바로 이 경상북도 울릉군 여기까지 많이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꼭 적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도 우리 친구들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독도까지의 거리 비교예요. 아까 나왔었죠? 울릉도에서부터는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오키섬이 여기 있거든요.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 떨어져 있대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숫자 뭐 우리가 조금 더 가깝네? 이 숫자 비교로 넘어갈 게 아니라 바로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하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로 국제법상으로 어느 나라 영토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느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울릉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섬으로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독도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이 독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지,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어디? 동쪽 끝에 위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영역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부분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어요. 화면을 봐주세요. 한 나라의 주권이다라 그러면 우리가 법적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는 땅만 포함된 게 아니라 땅인 영토, 바다인 영해, 그리고 하늘. 영공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동해에 위치한 독도는 배와 비행기가 다니는 길목으로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에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해요. 독도가 우리 아까 같이 봤었던 그 지도에서 위치를 떠올려 보면 동해 한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그 독도를 지나쳐가는 배들도 많고 또 하늘에서는

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적의 침입을 막는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거에는 독도가 동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싸울 때이 전쟁을 뭐 준비한다든지 혹은 전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지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일본이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네 땅으로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독도의 중요성이 되겠고, 오늘날에는 이네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 문장 별 표시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다양한 지하 자원, 예를 들면 해양 심층수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경제적 가치가 높다. 무엇 때문에? 해양 심층수,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때문에요. 자, 조금 낯설죠? 그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해양 심층수예요.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아주아주 아주 물속 깊이 내려가면 오염되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수심 200m 아래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인 해양 심층수는 깨끗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 물을 우리가 다섯 글자로 해양 심층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의 원료가 되냐면요. 주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의약품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이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 광고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마 로션이나 어떤 스킨과 같은 그런 화장품인데 깨끗한 물로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분도 높은 그런 스킨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해양 심층수로.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문장에서 살펴봤던 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에서도 특히 그 독도 앞바다에 많이 묻혀있는 것은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 괄호치고 메탄이라고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같이 적어둡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 같이 글 읽어볼게요. 독도 주변 바다에 매장된 자원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키워드예요. 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릴까요? 맞아요. 사진에도 잘 나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얼음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음은 아니고 우리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메탄 가스가 아주 응축되어서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기엔 얼음으로 보이지만 이 얼음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메탄 가스가 불에 타면서 이 얼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 에너지라고 했죠. 이렇게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 때 여러분 4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환경 오염 단원 기억나나요? 거기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탄소 배출이 적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 청정 에너지예요.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할 그런 청정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독도 앞바다에 많이 묻혀 있어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그런 소중한 자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이 독도를 많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다양한 새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주변 바다에는

갈오징어, 부채뿔, 산호 등 풍부한 해양 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먼저, 다양한 새가 있대요. 자, 이 독도 노래에도 잘 나와 있어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많은 새들. 그 중에서도 철새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바다에 떠 있는 독도입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서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독도가 우리 친구들 그 뒤에 나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바위섬이에요. 바위섬이고 또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 육지에서는 잘볼수 없는 어떤 희귀한 식물, 동물과 같은 것들을 이 독도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재 오른쪽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동물입니다. 동물, 새들의 종류, 괭이, 갈매기. 자, 여러분, 독도에 가면 사람보다 이 괭이, 갈매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딱 독도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정말 많은 이 괭이 갈매기들이 우리를 반겨주거든요. 괭이 갈매기 아주 아주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제비와 같은 새도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뭐 살오징어, 파랑돔, 도화새우, 부채뿔, 산호 이런 것들은 해양 생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도 많이 자란다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그 이름들이 여러분 조금 낯설 거예요. 우리 한반도 육지에서는 잘 살펴보기 어려운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게 바로 이 섬기린초라는 건데 별 모양의 노란색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섬기린초는 흙이 없는 그런 바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 바위섬인 독도에서 잘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국. 해국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바다에 사는 국화라는 뜻이에요. 해국. 해국은 강한 바람에도 잘 자라기 위해서 줄기가 조금 낮고 줄기가 좀 두꺼운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도의 생태적 가치예요. 선생님이 아까 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교재 오른쪽에 밑줄 같이 그어볼게요. 독도 주변 바다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람도 유난히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가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따뜻한 걸좀더 좋아해요. 우리 해양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고 또 차가운 곳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도 앞바다는 그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군데에서 잘 살아가는 생물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독도의 자연 환경이 어떤지 같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지형을 살펴보면 독도는 하나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큰 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로 동도와 서도인데요. 아래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느 쪽이 동도, 어느 쪽이 서도일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이쪽이 동도, 이쪽이 서도.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사진을 보면은 선생님,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여기가 동도 아니에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북쪽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지금 슉 바뀌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섬이 바로 서도고요. 이쪽에 있는 이 섬이 바로 동도예요. 동도.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서도가 동도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고요. 높이도 조금 더 높아요. 보이죠? 그리고 동도가 서도보다는 조금 덜 험악해요. 서도는 아주 아주 이 경사도 가파르고 조금

조금 더 지형이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동도는 평평한 곳도 좀 있어서 이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이나 어떤 등대나 건물과 같은 것들이 동도에 더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도 서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작은 바위섬들 있죠.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쭉 여러분도 살펴보고요. 두 번째.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독도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런 섬이에요. 우리나라에 화산섬이 세 가지가 있지요. 어디?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그 중에서도 독도가 가장 먼저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독특한 지형 경관도 많이 나타나지요. 아래 사진은 탄건봉이에요. 탄건봉. 자, 우리 지금 탄건이 뭘까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썼던 이 모자와 같은 건데 그 모자를 닮았다라고 해서 탄건봉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형이고요. 두 번째는 코끼리 바위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코끼리 코가 여기 있고 이렇게 몸통이 이어지면서 코끼리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도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독도의 독자가 돌을 의미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석, 돌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 급한 편이다라고 여러분도 체크해 두세요. 자, 그다음 독도의 기후는 어떤지, 날씨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해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한 편입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 동해는 따뜻한 물인 난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후가 따뜻한 편이다, 온화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해양성 기후가 나와 있어요. 해양성 기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바다의 영향으로 연중 온난습윤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땅보다 조금 천천히 식고 천천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육지보다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편이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연중 온난 조금 따뜻하고 습윤하다. 습기가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의 일교차, 영교차 적게 나타나겠죠. 해양성 기후. 그래서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많으며, 왜? 수증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눈과 비도 자주 내립니다. 또 여기 중요한 부분,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요. 자, 독도에 동식물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독도에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독도를 무엇으로 지정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었죠? 천연 기념물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률로 보호하는 동물, 식물, 지형 등의 자연 유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독도 주변 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라고 했죠. 왜? 그렇죠.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 생물이 다양합니다. 해산물과 같은 수산 자원이 풍부해요. 아까 봤던 괭이 갈매기, 바다제비 있고요. 뭐 파랑돔, 섬기린초, 해곡, 선생님이 중요하게 짚었던 것들 사진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1번,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 끝은 바로 독도가 되는 것이겠죠. 2번, 독도는 우리나라 바다 중 어디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동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번. 독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가위 표시해보세요. 1번.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할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그 주소 정도는 적어두라고 했었죠?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자, 2번.
독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립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독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인데,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보세요. 1번.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해서 적의 침입을 막는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군사적. 2번. 독도는 다양한 지하 자원을 얻을 수 있어서 지하 자원, 해양 심층수나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것들 어떤 가치가 높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빈칸 채워줄게요.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독도에는 여러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다섯 글자 무엇으로 지정했다? 그렇죠. 천, 년, 기념물이라고 했었죠.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북투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교재 북투를 준비하고요. 페이지는 9쪽입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네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어느 쪽에 위치한 영토인가요? 바로 그렇죠. 동쪽에 위치한 영토입니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2번. 울릉도와 약 87.4km 떨어져 있어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섬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독도죠. 독도 두 글자. 자, 3번. 독도는 하나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왜요? 그렇죠. 두 개의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독도의 기후는 바다의 영향으로 온화한 편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해양성 기후, 온난수류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주요 개념 복습해 봅시다. 독도의 특징과 자연 환경 중에서 중요한 거,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 자연 환경으로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바다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나타나고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이 부분 자연스럽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영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가치를 지닌다. 각각 우리가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어느 쪽에 있는 섬으로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4강입니다. 우리 계속 앞 시간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서술형 평가를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용어, 사회 개념들 많이 공부했죠? 그림 보면서 사회 용어 떠올리고 그 사회 용어를 다시 한번 꼼꼼히 뜻을 알아보며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북일 교재가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15쪽 펴주세요. 자, 15쪽을 딱

펴면 서술형 평가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요, 실전 문제를 도전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풀어보면 연습 문제가 조금은 더 쉽습니다.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연습 문제의 빈칸을 채워보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아, 서술형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장으로 정답을 적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연습 문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 내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지요. 다음은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요.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 크게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그중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자, 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요. 자, 우리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잠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문제이고요. 자, 나. 지금 남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북한 어린이가 곽밥이라고 하니까 남한 어린이가 무슨 말이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졌던 한 민족이었는데요.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공부했고요. 이 외에도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이산가족의 슬픔도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이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료 파악했기 때문에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의 자료에 나타난 분단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어를 사용하여 각각 쓰세요. 제시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제시어를 보니까요. 위협, 차이 이렇게 두 가지 낱말이 있네요. 자, 그럼 가에 어울리는 제시어가 뭘까요? 위협이에요, 차이에요? 그렇죠. 이 위협은 가에 어울리는 제시어고요. 차이는 나에 어울리는 제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어를 사용해서 문제점을 적어 봅시다. 자, 가는 무엇의 위협? 전쟁의 위협.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전쟁의 위협.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자, 그리고 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 곽밥? 무슨 말이지? 언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언어의 차이. 이렇게 답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친구들. 오, 2번 문제 꽤 긴데요. 그래도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아마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쭉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 것인가 봐요. 문제 읽어보지요. 위 자료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을 쓰세요. 자, 지금 이 서술형 문제는요, 우리가 꼭두 가지를 답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써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쓰는데 정부의 노력을 적어도 되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게 무엇으로 인한 문제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한 문제? 분단으로 인한 문제예요. 자, 따라서 위 자료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우리 친구들이 쓸 때에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남과 북이 왜 분단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것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고, 이것을 겪은 뒤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과 북이 어떻게 분단이 되게 되었는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나라는 무엇 이후에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죠? 815 광복 이후죠. 815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어요. 자, 그리고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50년 뭐가 터졌어요? 6.25 전쟁. 그래서 6.25 전쟁을 겪은 뒤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졌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6.25 전쟁. 자, 그리고 이후, 자, 70여 년 동안, 즉 7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이 지속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쓴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분단이 되었는데요. 이 분단이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어요. 70여 년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여기까지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분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 노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남북한 정상은 2000년부터 여러 차례 이것을 열었대요. 자, 남북한 정상이 2000년부터 연 것은 남북정상회담. 정부의 노력을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괄호에 남북정상회담.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뒤에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것을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했대요. 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 그럼 뭐예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협력한 거죠? 어떤 거 생각나요? 결의말 큰 사전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결의말 큰 사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의말 큰 사전은요, 남북공동편찬사업회라는 민간단체가 이제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지금 들어간 것인데, 우리 친구들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 둘 중에 하나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력 부분에서 생각해서 적어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요, 판문점이고요. 나는 임진각 관광지입니다. 자, 우리 이 장소들 모두 분단의 장소였지만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위 사진을 보고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판문점이죠? 판문점은 6.25 전쟁 때 무슨 협정이 맺어진 곳이에요? 그래요. 정전 협정이 맺어진 곳이죠. 선생님이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시 머무르게 한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거다라고 했고, 자, 나는 임진각 관광지는, 자, 군사 분계선인 이것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대요. 자, 친구들, 여기 자세히 보면 군사 분계선인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군사 분계선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뭘까요? 맞아요.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면 정전, 또 하나는 휴전선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실전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갔더니 이제 딱 문장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위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가지 쓰래요. 자, 우리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판문점, 임진각 관광지,
모두 분단의 장소였어요.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판문점에서는요, 이산가족이 오가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서 남북 정

정상이 회담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임진각 관광지는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공부한 내용 생각하면? 맞아요.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 등을 조성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요, 판문점과 관련된 노력 적을게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적고 싶은 거 적어도 됩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정착된 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쓰세요. 자,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평화가 정착된 후라는 것은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교류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들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 공부했거든요. 자, 그런데 평화가 정착된 후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북한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고, 그린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남북 어린이간 편지 쓰기. 이렇게 해볼게요. 평화가 정착된 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이라면 어떤 것이든 적어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서술형 평가 돋보기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 선생님과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매 중단원마다 계속해서 실전 문제와 연습 문제 연습할 테니까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서술형 평가 문제 푸는 힘을 선생님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통해서 사회 용어 떠올려 볼까요? 그림으로 콕 집는 사회입니다. 우리 배운 내용과 관련된 사회 용어를요, 그림을 보면서 떠올려 보고, 우리가 그 사회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재 16쪽 준비해 주세요. 자, 개념 1,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 내용과 관련 있는 사회 용어들 선생님과 떠올려 보지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딱 생각나는 사회 용어가 있나요? 이 친구가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요 하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잠시 휴전한 거예요.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요, 바로 전쟁의 위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요. 이처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의 위협 뜻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자, 그럼 다음 사회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부터 볼게요. 지금 안경을 쓴 친구가요,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국방비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즉,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아주 똑똑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국방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코너에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긴 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주목하세요. 자, 국방비라는 것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을 훈련하고요. 자, 군인 훈련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무기를

생산하거나 무기를 구매하는 등 군대에 필요한 물품이 있겠죠. 그리고 시설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를 뭐라고 해요? 국방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담되어 있지 않고 통일이 된 상태라면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 일부분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국방비는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국방비의 뜻을 자세하게 선생님과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사회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있는 사회 용어인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사진을 보고요. 그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향 땅에도 갈수 없다니. 아마 이 어르신들의 고향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은요, 전쟁이나 분단으로 가족이 헤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들을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산가족 할때 이가요, 이별 할때 이라고 했고요. 산이요, 흩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네, 뿔뿔이 흩어졌네 할때 산. 이산가족,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남한과 북한에 흩어져 가족들이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된 사회 용어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개념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다양한 장소들을 공부했었죠. 자, 이 장소 어디일까요? 익숙한 사진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여기는 판문점이 되겠습니다. 남북한이요, 6.25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정전협정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전협정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기로 한 약속이 정전협정입니다. 자, 이렇게 판문점은 분단의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이곳에서는 이산가족이 오가기도 했고요. 남북한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판문점이 왜 판문점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느 날 문득, 근데 왜 이름이 판문점일까? 하고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판이 널빤지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문이 대문. 그러니까, 널빤지로 만든 가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판문점을 한번더 기억하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딱 하면 뭔가 더잘 기억나지 않나요? 선생님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회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오, 여기 보니까 비교적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보이죠? 철조망이 보이죠?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DMZ라고 한다고 했죠? 자, 비가요, 아닐비예요. 무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군사력을 갖추면 안 돼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지금은 근처에 이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DMZ 박물관 그리고 평화의 길 생태공원 등 이런 것들이 생겨서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비무장지대에는요, 민간인,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 후에 이곳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생님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회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공원 같죠? 그런데 정말 하늘 색감도 이쁘고요. 선생님이 도시락 싸서 이 공원에 놀러 가고 싶네요. 이 공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임진각 관광지에 있는요. 평화누리공원입니다. 자,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임진각 근처에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임진각에는요, 분단의 흔적들이 있죠. 멈춰서버린 기차도 있고, 망배단도 있고, 폭격을 맞은 다리 기둥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분단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평화를 바라는 종, 그리고 조형물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회용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여기도 공원인데요. 여기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과거에 군인들의 사격과 폭격 훈련을 하던 곳이었죠. 왜 사격과 폭격 훈련을 했을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격 훈련과 폭격 훈련을 한 것이죠. 따라서 분단의 장소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을 없애고 자연을 되살려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공원으로 만들었죠. 바로 그 공원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멀리서만 봐도 진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가득 담긴 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그쵸? 한반도의 모습이 딱 있잖아요. 자, 다음 사회용어 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자, 정치적 노력에 해당하죠? 이게 어떤 정치적 노력인가요? 바로 남북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가진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평화 통일 교류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한 중요한 회담이죠. 지금 이 사진은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에요. 이 회담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0년, 2007년, 2018년에 열렸다는 것 우리 친구들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사회용어 보지요.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바로 개성에 있는 공단입니다.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북한 개성에 만든 공장지대를 개성 공단이라고 해요. 2016년까지 운영이 되었고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 용어 볼게요.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자, 이때에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 통일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 팀처럼 손을 잡고 입장한 일이지요. 이 장면은요, 전 세계의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사회 용어 떠올려 봤고요. 우리 이어서 확인 문제 여러 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세요. 자, 남북한 군사적 대립으로 나타난 문제점. 무엇의 위협? 그래요. 전쟁의 위협이 있다. 2번.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고통. 이것은 이산가족의 고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이산가족의 아픔.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답만 우리 친구들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소는요,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래요. 정전협정 맺어진 곳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덕수궁은요, 조선시대 별궁이었다가 나중에 궁궐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자, 4번. 이 지대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곳이래요. 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니까 무장이겠어요? 비무장이겠어요? 비무장이겠죠? 자, 5번입니다. 이곳은

0: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을 연습하던 곳이었어요. 약 50년 동안 미국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을 연습하던 곳이었는데, 그 훈련장을 없애고 최근에는 평화 생태공원으로 복원이 되었죠. 자, 임진각일까요? 매향리일까요? 매향리입니다. 그래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매향리는 마을 이름이에요. 매화 향기가 나는 마을,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을 놀러 가는 친구들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사례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노력 공부했는데요. 문장 읽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남북정상회담은 무슨 노력이에요? 그래요. 정치적인 노력의 사례이지요. 정부나 지도자의 노력이니까. 자, 그러면 7번. 개성공단 운영은, 자, 개성공단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경제적인 노력 생각나야 되죠? 경제적인 노력의 사례입니다. 자, 결의 말큰 사정 공통 편찬 사업은 남한과 북한 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자 만든 사전이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이니까 사회, 문화적 노력이라고 볼수 있죠. 사회, 문화적인 노력이다. 사회, 문화적 노력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 오늘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고요. 우리 다양한 개념들 그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중단원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까지 북1 교재 공부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북2 교재를 통해서 첫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북1 교재 가지고 오지 말고 북2 교재를 준비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빠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을 훈련하고 군대에 필요한 무기나 장비, 시설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낱말의 뜻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캅 분리란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부엉이
0: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또 재밌는 수학 공부 시작해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 같이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이랑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20개 문제 해결할 거예요. 자, 1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친구들이 미리 풀어왔어야만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 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만조망 2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정다학형 가와 나중에서 둘레가 더 짧은 도형.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다학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정다학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한 변의 길이를 안다면 정다학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변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는 가를 볼까요? 가는 정오각형입니다. 그 얘기는 변의 개수가 5개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7cm고요. 변의 개수가 5개예요.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85cm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나는 정사각형입니다. 즉, 변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1cm입니다. 그렇다면 21cm짜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 얼마? 84cm입니다. 자, 85cm와 84cm 중더 짧은 도형의 기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이다? 나.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의 둘레가 54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평행사 변형의 둘레,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했었지? 자,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자, 어떤 성질?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던 식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결국은 우리 이한 변의 길이와 다른 변의 길이, 자, 이것을 더한 게몇 세트 있더라? 그렇죠. 두 세트, 두 묶음 있더라.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줍니까? 어떤 수 몰라요? 한 변의 길이. 다른 변의 길이는 12cm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몇 묶음 있는 거라고요? 두 묶음 있다고요. 곱하기 2를 했더니 이게 얼마가 되더라? 54cm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네모 더하기 12. 자, 이만큼이 여러분들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54에서 2를 나눈 것만큼이겠죠. 즉, 27만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네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그럼 얼마? 15가 되겠네요. 아하,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한 변의 길이가 15cm가 돼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했었지?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구했었지? 그 과정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꽤 많은 동일한 유형들이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해결 한 방씩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문제도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3번 보겠습니다. 마른 모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것? 그렇죠. 역시 만조망 친구들 훌륭합니다. 우리가 평행사 변형의 둘레 문제 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평행사 변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했잖아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모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니까 결국 둘레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몇개 있어요? 네개 있지요. 자, 그래서 얼마? 52cm. 그래서 우리 마른 모의 둘레 52cm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즉, 1제곱센티미터의 이 모눈이 도형 안에 몇개 들어가 있는지를 세보면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가는 1제곱센티미터인 저 모눈이 몇

개 들어가 있나요? 맞아요. 7개 들어가 있어요. 즉, 간은 7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나볼까요? 나는 1제곱센티미터가 6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달을 보겠습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요, 그렇죠. 지금 7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나를 볼까요? 나를 보면 6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쓰라고 했어요. 7제곱센티미터인 것은 가와 무엇이 있다? 그렇죠. 다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정답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요, 2제곱센티미터씩 늘려가면서 규칙에 따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제곱센티미터씩 늘려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씩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는요, 1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자, 2제곱센티미터 늘렸으니까 3제곱센티미터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처음 거에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제곱센티미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5제곱센티미터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3제곱센티미터 이 넓이 도형에 위에 하나 추가되었고요. 오른쪽에 하나가 추가되었네요. 아, 그렇다면 우리 규칙 찾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5제곱센티미터만큼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5제곱센티미터 그려보겠습니다. 5제곱센티미터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아, 이렇게 칸이 부족하니까 우리 왼쪽에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자, 5제곱센티미터만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 또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래로 4개. 그리고 위로 봤을 때도 4개인 우리 이러한 도형을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 다음에 얼마였어요? 7제곱센티미터여야 돼요. 그럼 7제곱센티미터인지 맞는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인 것, 맞는 것, 검토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는 문제예요. 자, 정사각형은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분홍 색깔 넓이 먼저 구해볼까요? 5cm, 5cm. 즉, 한 변의 길이가 5c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홍색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 초록 색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어때요? 8cm입니다. 아, 그렇죠. 자, 연두색, 노란색. 네, 어쨌든 우리 8cm짜리 정사각형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6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넓이의 차라고 했으니까 넓은 곳에서 좁은 것을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얼마가 나온다? 39가 나오죠. 그래서 넓이의 차몇 제곱센티미터? 39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6번 문제 정답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가와 직사각형 나의 넓이가 같대요. 아, 넓이가 같다? 첫 번째 힌트 하나 나왔네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 나를 보니까요.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근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넓이를 알면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넓이가 어디 나왔나 봤더니 문제의 힌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정사각형 가와 직사각형 나의 넓이가 같다고 해요. 결국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36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36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이죠. 자, 근데 36제곱센티미터 어떻게 나왔나요? 가로 네모 곱하기 세로 3을 했더니 36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네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네모는 얼마입니까? 36에서 3을 나눠주니까, 그렇죠. 12가 되겠죠. 즉, 가로가 12cm, 세로가 3cm에서 36제곱센티미터.

문제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작은 1번 볼까요? 6제곱미터를 우리 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꿨었지? 단순히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위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원리로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죠. 자, 1m는 여러분들 몇 센티미터? 100cm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는 어떻게 구해요? 100 곱하기 100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100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만입니다. 즉, 만 제곱 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인 것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6제곱미터예요. 그러면 0이 몇 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4개가 생겨났네요. 따라서 6제곱미터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 것입니까? 6만 제곱 센티미터인 것을 알수 있죠. 자,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요, 850만 제곱미터를 제곱 킬로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제곱미터를 제곱 킬로미터로 어떻게 바꿔줄까? 자, 우리 1킬로미터는 얼마예요? 1000미터예요. 그렇다면 1제곱킬로미터는 어떻게 써요? 1000m 곱하기 1000m랑 같겠죠? 자, 1000m 곱하기 1000m 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바로 100만이 되죠. 100만. 100만 제곱미터랑 1제곱킬로미터랑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제곱미터가 제곱킬로미터로 바뀔 때 0이 몇 개가 사라지는지를 봤더니 6개가 사라지는군요. 소수점으로 보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왼쪽 방향으로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우리 소수점 6개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소수점이 어디에 찍혀요? 여기에 찍히는군요. 자, 그리고 이 뒤에는 0쑥다 사라지죠. 자, 결국 그래서 얼마다? 850만 제곱미터는 8.5 제곱킬로미터랑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단위 환산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보았어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 어렵지 않지요. 자,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의 길이 알고 높이만 알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숫자 3개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역시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밑변과 높이를 잘 찾아내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보니까요. 일단 높이를 볼까요? 자, 높이는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내린 거리? 수직으로 내린 거리. 자, 수직인 것이 어떤 건지 봤더니 이만큼이 수직이네요. 아하, 그렇다면 이 12cm가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인 거리니까 9cm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평행사 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9cm 곱하기 높이 12cm. 자, 계산하면 얼마? 그렇죠. 10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평행사 변형의 넓이 108 제곱 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5000m이고요. 높이가 7km인 평행사 변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건 두 개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단위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쓸수 있는가?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 하나라도 사실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 푸는 거 어렵겠지요. 자,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단위가 달라요. 하나는 미터고 하나는 킬로미터예요.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단위가 다르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단위를 맞춰줘라. 자, 그럼 단위를 뭘로 맞추느냐? 보니까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건 제곱킬로미터를 구하는 거예요. 즉, 킬로미터로 우리가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보면, 5000m 킬로미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 맞아요. 5킬로미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단위는 바꿨어요. 그럼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무엇을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의 넓이. 즉,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하는 거죠?
밑변의 길이 5km.

높이 7km. 이두개 어떻게요? 곱해줍니다. 5 곱하기 7 하면 얼마? 35.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넓이는 35 제곱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문제는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거예요.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11번 보면 12cm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군요. 그런데 높이를 몰라요. 그래서 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넓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6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네모, 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96에서 1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96에서 12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맞아요. 8이 나와요. 아하, 결국 여러분들, 자,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이 평행사 변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cm가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삼각형 두 개, 그냥 삼각형 두개 말고 똑같은 삼각형 두 개로 평행사 변형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평행사 변형 모양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사 변형 전체의 넓이의 하나만큼이잖아요. 즉, 두개 중에 하나니까 나누기 2, 그쵸?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즉, 밑변의 길이 16 곱하기 높이 7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6 곱하기 7 해볼까요? 16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1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112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자, 나누기 2 해주면 얼마 나온다? 56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56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 한번 넓이 구해보도록 해요.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행사 변형을 떠올리면 평행사 변형 넓이에서 나누기 2였어요. 그럼 평행사 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었죠. 즉,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그러면 우리 왼쪽 거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30. 자, 그 다음에 높이 곱하기 24.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720에서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720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36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구해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밑변의 길이 34 곱하기 높이 20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680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680 나누기 2 하면 340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자, 넓이의 차, 큰 것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돼요. 360제곱센티미터에서 340제곱센티미터를 빼주니까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2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넓이의 차 20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요, 삼각형의 넓이가 75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거예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뭔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이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높이 부분에 해당하죠. 아하, 그렇다면 이건 밑변의 길이 알아요. 넓이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높이 알아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떠올려 봅시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무엇? 높이. 자, 높이 모르니까 네모. 나누기 얼마? 2를 해줬더니 그게 얼마가 되더라? 75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15 곱하기 네모만큼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이만큼이 여러분들 75 곱하기 2의 값인 150만큼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150이 돼야 150 나누기 2를 해서 75가 되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얼마를 했더니 150이라고 하네요.

얼마에 해당하는 이것. 숫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10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높이 몇 센티미터? 10cm다. 자,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자, 15번 문제는요, 사다리꼴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넓이 구한 거예요. 즉,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결국 가의 넓이 구하고 나의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나 넓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 밑변의 길이 28cm예요. 자, 곱하기. 높이는 그럼 얼마냐? 자, 높이는? 자, 이것을 밑변으로 한다면 우리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건데 이 수직으로 내린 선이 얼마예요? 25cm네요. 자, 그럼 높이 25. 나누기 얼마? 2해준 게 여러분들 삼각형 가의 넓이겠죠? 그럼 같이 계산해 봅시다. 28 곱하기 25 계산하면요. 5, 8에 40, 5, 20, 140. 자, 2, 8에 10, 6, 2는 4, 5 해서 얼마가 나오냐? 700이 나옵니다. 자, 700 나누기 2를 해주니까 얼마? 350이 되죠? 350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가의 넓이 우리 친구들 구할 수가 있겠고요. 나의 넓이 볼까요? 자, 나의 넓이는요. 우리 34 곱하기 25 해줘야 돼요. 34 곱하기 25 해준 다음에 나누기 얼마? 2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34 곱하기 25 계산해 볼게요. 34 곱하기 25 계산해 주면 4, 5, 20, 3, 5, 15, 170. 자, 2, 4, 8, 2, 3은 6. 자, 계산해 주면 얼마? 850이에요. 자, 850 나누기 2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죠, 선생님이랑. 850 나누기 2 계산하면 4, 그렇죠? 5니까 두번 들어가고요. 자, 15번 들어가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목 얼마 나옵니까? 425 나오네요. 아하, 그렇다면 나 삼각형 425제곱센티미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이두 개의 삼각형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니까? 사다리꼴이니까. 더해주면 얼마? 775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형 가나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보았어요. 자,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싹둑 잘랐대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 뭐, 물론 그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도형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건 어떤 능력이냐면 이 도형을 자유자재로 막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 문제 일반적으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직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는 것과 같아요? 맞아요. 이 삼각형을 빼버리는 거랑 같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해볼 거는 우리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를 그냥 뺄 거예요. 자,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34 곱하기 1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4 곱하기 16 계산하면요. 4, 6에 24, 6, 3, 18, 그래서 204, 4, 3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544가 나오죠. 자, 544 제곱센티미터에서 무엇을 빼주느냐? 이 삼각형을 빼줄 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12 곱하기 16 나누기 2를 통해서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96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544에서 96을 빼줘야 되겠죠. 자, 544에서 96을 빼주겠습니다. 96 빼면 자, 이렇게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5, 4, 자, 또 받아내림 해주면 4, 그 다음에 4. 자, 요렇게 여러분, 여기가 5가 아니죠, 여러분들? 10에서, 14에서 6을 빼면, 그렇죠, 8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14에서 6 빼면 8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448.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 자, 이만큼은 큰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만큼 뺀 값. 448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른 모의 넓이 구하는 건데요. 마른 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해서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자, 보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직사각형의 가로와 똑같고 다른 대각선은 직사각형의 세로와 똑같네요. 그렇다면 24 곱하기 12를 해주고 나누기 얼마?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우리 얼마가 되느냐? 맞아요. 바로 14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14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17번 문제 정답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이 타일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600cm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400cm일 때 타일의 넓이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름모 넓이 구해보면 되겠죠? 자, 600 곱하기 400 해봅니다. 그러면 24만 나오는데 나누기 2 해줘야 되죠? 그러면 12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몇 제곱미터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뀌면 0이 4개가 사라지지요. 자, 따라서 우리 18번 문제 정답은 얼마? 12제곱미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마름모 일단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0cm인 원 안에 마름모를 그렸대요. 자,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자, 근데 반지름 그럼 이만큼도 20cm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분은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즉슨 여기도 20cm고 여기도 20cm라는 거예요. 그럼 한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40. 다른 대각선? 40. 자,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이거 하면 얼마가 되느냐? 800이 나옵니다. 800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전체 마름모인데 지금 보면 색칠한 부분은 마름모에서 딱 반만큼이에요. 두 개만 색칠돼 있으니까. 자, 그럼 800제곱센티미터 나누기 2 해주셔야 되겠죠? 하면 얼마? 400제곱센티미터다. 자,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에 400제곱센티미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0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자, 그림을 보고 보면 큰 사다리꼴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주면 우리 친구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과정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 204제곱센티미터 나오고요. 삼각형의 넓이 7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색칠한 거 구하는 거니까 204에서 72 빼서 132제곱센티미터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해결하면서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9번 문제처럼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정답과 이 풀이 과정 우리 친구들 EBS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 같이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건 복습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시험 만점왕 1회 문제를 만나봤죠? 네, 여러분 모두 잘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 궁금하죠?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밑면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이고 높이가 3cm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30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바로 9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시험 만점왕 2회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20문제 미리 다 풀었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만나볼까요? 여러분, 학교시험 만점왕 문제를 풀 때에는요,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40분이면 40분 또는 30분이면 30분, 여러분들이 목표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진짜로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가, 나, 다, 세 가지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죠.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단위는 무엇이 똑같아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모양 그리고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 나, 다에 사용된 쌓기나무 중에서 가에 사용된 쌓기나무만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쌓기나무를 사용한 바로 나와 다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쌓기나무가 몇 개나 사용되었나 이걸 세어보는 거죠. 2번에서 3번입니다. 두 상자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작은 상자를 담아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리고 나가 있죠. 가 상자와 나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작은 상자의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상자가 바로 작은 상자입니다. 몇 개만큼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자, 가로에 4개, 그 다음 4층으로 놓여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4, 즉 16개만큼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로에는 3개, 세로에는 2개, 몇 층으로? 3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2는 6이고 6 곱하기 3은 18이니까 18개만큼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는 16개를 넣을 수 있고 나에는 18개를 넣을 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되겠는데요. 3번, 부피가 더 작은 상자의 기호를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작은 상자를 더 적게 넣을 수 있는 상자를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자, 16개 그리고 18개니까 16개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가가 부피가 더 작은 상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가죠. 4번,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와 수를 써넣으세요. 가와 나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네모가 네모보다 쌓기나무 몇 개만큼 부피가 더 큽니다. 자, 아, 우리 부피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가는요, 쌓기나무가 몇 개 사용되었나? 2 곱하기 2,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몇 층 높이? 4층 높이로. 2는 4, 4, 4, 16, 16개가 사용되었고요. 나에는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 그 다음 3층 높이로 쌓았어요. 3, 3, 9, 9, 3, 27, 27개만큼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의 부피가 더 큰가요? 16개 사용된 거, 27개 사용된 것. 그렇죠. 27개 사용된 나의 부피가 더 크죠. 그러면 나는 나가 가보다 쌓기나무 몇 개만큼 부피가 더 큰 거예요? 27에서 16 빼면 11이니까 11개만큼 부피가 더 큰 거죠. 다음과 같이 써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5번,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을 알맞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 미터라 쓰고 읽을 때에는 1세제곱 미터라고 읽습니다. 1세제곱 미터는 자 무엇과 같을까요? 몇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을까요? 그렇죠. 바로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거죠. 다음과 같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세제곱 미터, 그 다음 100만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볼게요. 1미터 100, 아니죠. 1제곱미터 만, 아니죠. 1제곱미터, 그 다음 바로 100만, 아닙니다. 1세제곱미터 만, 아니죠. 1세제곱미터 100만, 그렇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일단 빈칸을 먼저 채워보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주세요. 6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이 경우 가로는 4cm이고 세로는 7cm이고 높이는 6cm이니까 4 곱하기 7 곱하기 6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4, 7에 28이에요. 28에다가 6을 곱하자. 8, 6에 48, 2, 6, 12, 그러면 168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68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세제곱 미터, 그 다음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세제곱 미터가 나왔죠.

아, 그러면 이 세제곱 미터와 세제곱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1세제곱 미터는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7.9 세제곱 미터는요, 몇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790만 우리 세제곱 센티미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쓰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 0 개수 몇개 써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0의 개수를 헷갈리지 않고 잘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큰 수이니까 우리 넷으로 이렇게 4개만큼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50만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러면 우리 이것은 0.5 세제곱 미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에도 역시 여러분 큰수 읽을 때, 우리가 큰수 읽을 때에는 일세 백천만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8번, 서우는 가로가 15cm, 세로가 20cm,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서우가 만든 떡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가로가 15cm, 세로는 20cm, 높이가 8cm인 떡이니까 부피는 다음과 같이 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계산하고 싶은 곳부터 먼저 계산하는데요. 15 곱하기 20을 했을 때 이것이 300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 300 곱하기 8을 합니다. 38에 24죠. 2400이 돼요. 아, 그래서 계산 결과는 2400이구나. 부피이니까 단위까지 써서 2400 세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겠네요. 9번. 전기돌을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봤거든요. 직육면체의 여섯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 다 더하기. 그 다음, 합동인면이 총세쌍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개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이를 곱해주기.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바로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겉넓이 구하기. 이 경우는 밑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면인데요. 밑면은 넓이 4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이 몇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4 곱하기 2 곱하기 2로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보니까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인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와 같겠구나.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즉 12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쓸 때에는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써도 좋고, 바로 10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3을 곱하여 옆면의 넓이를 구하자. 4이 8이죠? 8이 16이에요. 여기에 4이,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니까 12에다가 3을 곱했어요. 그러면 36이죠. 16 더하기 36을 하면, 그렇죠. 바로 5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다. 4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여기에 3을 곱하자. 그랬더니 넓이가 얼마? 52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2 더하기 4, 2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4 더하기 2, 4 더하기 2.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도 좋습니다. 10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에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먼저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7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산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계산해도 되니까 4, 5, 20을 먼저 계산하고 7이 14이니까 아, 140이네 라고 부피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해볼게요. 가로는 3, 세로는 6, 그 다음 높이는 8이에요. 3 곱하기 6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러면 3, 6, 18이죠? 18에다가 8을 곱해요. 8, 8에 64, 1, 8은 8이니까 144가 되죠. 단위는 144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이제 차를 구할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죠. 144에서 140을 빼면

그렇죠. 바로 4가 되는 거죠. 단위는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각각 구하고 마지막에 차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11번, 전기돌을 접어서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자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은 쉽죠.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6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전기도에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바로 나와 있진 않아요. 대신 여기 있는 모서리 3개만큼의 길이가 36cm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36을 3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12cm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cm네. 12 곱하기 12로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 여기에 6을 곱하여 정육면체의 겉면의 넓이, 즉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먼저 12 곱하기 12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12 곱하기 12는요, 144예요. 직접 계산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산을 해봤다면 이제 머릿속에 바로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144, 그럼 여기에다가 6을 곱하는 거죠. 144 곱하기 6입니다. 46에 24, 46에 24, 1, 6은 6, 그럼 864가 되죠? 그래서 864가 되고요. 단위는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겉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12번,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문제 선생님 진짜 너무 쉬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저는 차라리 계산을 할래요 이런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주변에 비슷한 물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두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께서 요리를 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이 두부. 두부 크기가 얼마나인가 보니까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색종이보다는 조금 작은 밑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약 10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cm, 10cm. 높이는 한 5cm 정도 되겠네. 10 곱하기 10은 100. 100 곱하기 5는 500. 아, 그러면 500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0.5 세제곱 센티미터 너무 작죠? 5 세제곱 센티미터도 너무 작아요. 5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어울리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0.2 세제곱 미터, 그 다음 2 세제곱 미터, 20 세제곱 미터, 무엇에 가장 가까울까? 자, 냉장고를 떠올려 보면 선생님 키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죠. 그런데 막 20m 정도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키가 1.6m 정도 되니까 2m 정도 약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냉장고를 앞에서 봤을 때 한 1m 정도,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도 한 1m 정도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2 세제곱 미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한번 길이를 어림해 보세요. 길이가 비슷한 것이 무엇이지? 내 키는 어느 정도지? 내 손바닥의 길이는 어느 정도지? 비슷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13번입니다.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의 나의 부피는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 두 개의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나의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둘의 부피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가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고 이 부피를 통해서 나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가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어요. 66에 36이죠? 36 곱하기 6을 해보면 66에 36, 36, 18, 216이거든요. 아,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야. 그럼 나도 역시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겠네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 9 곱하기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216이 되겠구나. 그럼 9, 3, 27이니까 27 곱하기 네모가 216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는 216을 27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16 나누기 27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27 곱하기 8을 했을 때 7, 8에 56,

28에 16, 그래서 216이 되니까 몫은 8이 되네. 아,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8이야. 다음과 같이 정답을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14번이에요. 밑면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직류면체의 겉넓이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겉넓이의 차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4번의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은요. 가로는 5cm, 세로는 6cm, 높이는 4cm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가로는 5cm, 세로는 6cm, 그 다음 세로는 9cm예요. 자, 겉넓이의 차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밑면의 넓이는 둘다 똑같죠? 자, 그러면 옆면 길이 더한 넓이의 합, 이것의 차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의 옆면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밑면의 둘레는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6. 즉, 바로 22인데요. 여기에다가 높이 4만큼을 곱하면 바로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22 곱하기 4는 88. 이것이 되는 거죠.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죠.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서 밑면의 넓이 제외하고 옆면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똑같이 22예요. 그런데 높이가 9이니까 옆면의 넓이의 합은 다음과 같이 22 곱하기 9로 구할 수가 있죠. 2구 18이고요. 2구 18이에요. 198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겉넓이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 198에서 88을 빼줍니다. 198 빼기 88이니까 바로 110이 되죠. 겉넓이의 차11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선생님처럼 밑면의 넓이가 둘다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옆면의 넓이들만 비교해도 좋고요. 또는 직접 겉넓이 전체를 구하고 겉넓이 전체를 구한 다음 비교해주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둘다 상관없어요. 15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3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은 이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3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대요. 겉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도형 여러분들이 면의 개수를 세어서 제대로 겉넓이 구해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새로운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도형에서 다음과 같이 도형이 쌓여 있다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쌓여 있는 거예요. 총 4개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의 겉넓이를 모두 구한 다음, 우리가 실제로 3개를 이용해서 쌓은 도형에서 없는 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형에서, 여기 우리가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도형에서 이 앞에 있는 이면 있죠? 이 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면이에요.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면 있죠? 이 면은 사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면이에요. 자, 그럼 이두 개의 면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면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면이에요. 자, 이 면. 실제로 3개를 쌓았을 때는 이 면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만큼은 빼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4개를 쌓았다고 생각하면 가로 10cm, 그 다음 세로는 2개만큼이니까 역시 10cm가 되죠? 10cm. 높이는 2개만큼 쌓은 거니까 8cm가 돼요. 그래서 겉넓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바로 한 꼭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10 곱하기 10은 100, 그 다음 10 곱하기 8은 80, 10 곱하기 8은 80 해서 100 더하기 80 더하기 80 곱하기 1을 통해서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80 더하기 80이 160이고 100이랑 더하면 260이니까 260 곱하기 2, 즉 520이 돼요. 자, 그런데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면만큼은 없단 말이죠. 이 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이에요. 4, 5, 20인데 20제곱센티미터짜리 두 개가 없으니까 40제곱센티미터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520에서 40을 빼면 바로, 그렇죠. 4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0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의 오늘의 문제 꽉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 소개한 이 방법을 기억해 두면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조금 더큰 도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겉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없는 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16번입니다.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 보세요. 자,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 센티미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의 건널비를 먼저 구한 다음, 아, 가와 나의 건널비가 같지? 이걸 활용해서 한번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가에서 한 모서리의 한 꼭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면 세 개의 건널비를 다음과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면은요, 6, 3, 18이고요. 2번 면은요, 6 곱하기 10이니까 60. 3번 면은요, 3 곱하기 10이니까 30이에요. 여기에 2를 곱하여 건널비를 구하자. 자, 60 더하기 30은 90이고, 90에다가 18 더했으니까 108이죠. 108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216이 되죠. 자, 그러면 나의 건널비도 역시 216이란 얘기예요. 자, 한 면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일 테니까, 여기에 6을 곱하여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21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216을 6으로 나눈 것과 같겠네요. 216을 6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6, 3, 18, 그 다음 66에 36, 36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수는? 그렇죠. 바로 6 곱하기 6이 36이 되기 때문에, 아, 한 모서리의 길이는 6cm구나. 정답 6cm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다음 17번. 그림과 같이 수조에 넣은 돌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돌의 부피만큼 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수조에 넣은 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수조에 다음과 같이 물이 담겨 있었어요. 가로 25, 세로는 20. 이런 수조인데 10cm 높이만큼 물이 차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 돌덩이를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높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18cm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10cm였는데 18cm가 되었어요. 높이가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그렇죠. 바로 8cm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돌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바로 가로는 25, 세로는 20, 그리고 높이는 8cm인 이 수조에 채워져 있는 이 물의 부피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25 곱하기 20 곱하기 8이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가 있고, 25 곱하기 20을 계산했을 때, 25 곱하기 2가 50이니까 25 곱하기 20은 500이 되죠. 500 곱하기 8을 했을 때 5, 8에 40, 바로 4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에 넣은 돌의 부피는 얼마? 그렇죠. 바로 4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18번 서술형 문제. J는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로 직육면체를 만든 후 위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J가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찍은 모양, 앞에서 찍은 모양에서 무엇을 알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위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에 뭘알수 있어요? 그렇죠. 가로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세로 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앞에서 찍은 모양에서 역시 가로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쌓기 나무 몇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가로에는 8개만큼 사용이 되었고요. 세로에는 4개만큼 사용됐어요. 몇 층으로? 3층 높이로. 그 다음 84, 32이고, 32 곱하기 3을 했을 때 96이니까, 아, 쌓기 나무 96개만큼 사용됐네. 우리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 사용했으니까, 즉 부피는 96세제곱센티미터겠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서술형 풀이의 답은 어떻게 쓸까요? 위에서 찍은 모양에 따라 직육면체의 가로는 8cm, 세로는 4cm이고, 앞에서 찍은 모양에 따라 높이는 3cm입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써주는 거죠.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바로 가로 8, 세로 4, 높이 3이니까 바로 96이다. 직육면체의 부피 96 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 넓이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넓이예요. 넓이도 우리가 단위를 두 가지 배웠어요.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제곱미터. 우리 한 가지를 통일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수가 커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제곱미터로 단위를 통일해 볼게요. 기역 55제곱미터입니다. 니은은요, 바로 70만 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할 것이 1제곱미터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제곱센티미터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만 제곱센티미터는 결국 몇 제곱미터가 되겠어요? 7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400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요? 자, 우리 한 모서리의 길이가 400cm라는 것은 결국 4m라는 거잖아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바로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6으로 구할 수가 있죠. 16 곱하기 6이에요. 그러면 16 곱하기 6이니까 66에 36, 6이는 6, 96이 되죠.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가로가 4m, 세로가 2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겉넓이 일단 4 곱하기 2, 8에다가 2 곱하기 3, 6에다가 4, 3, 12. 이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8 더하기 12가 20이고 20 더하기 6이 26이니까 26에다가 2를 곱한다? 그럼 52가 되죠.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넓이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봐라. 가장 큰 거 무엇인가요? 디귿 96이 가장 크죠.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바로 70이죠. 그럼 니은 써주고 그 다음으로 큰 것은 기역 55죠. 마지막 리을 52까지 다음같이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순서로 넓이를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겠네요.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가로가 5m, 세로가 3m, 높이가 4m인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에 그림과 같이 가로가 25cm, 세로가 30cm, 높이가 20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이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상자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가로가 5m, 세로가 3m,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500cm다, 300cm다, 400cm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는 500cm이기 때문에 500 나누기 25를 했을 때 20개, 그 다음 세로는 300cm이기 때문에 300 나누기 30은 10개, 그 다음 400 나누기 20은 20, 즉 20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20 곱하기 10 곱하기 20을 하여 우리가 총 몇 개의 상자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m는 100cm이므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로에 20개, 세로에 10개, 높이에 20개를 놓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쌓을 수 있는 상자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20, 즉 얼마요? 4,000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000개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꽉꽉 퀴즈의 정답도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학교시험 만점왕 2회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 볼까요? 화면을 잘 보세요. 지층을 조심조심 파다가 뭔가 나왔어요. 이거 과학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층 속에서 발견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돌멩이, 2번 벌레 사체, 3번 화석. 정답은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3번이죠? 돌멩이? 아, 그럼 고고학자들이 왜 이렇게 설렐까요? 벌레 사체? 수억 년 동안 썩지 않은 벌레라면 이거 뉴스감입니다. 3번 화석이죠? 네, 뻔뻔한 퀴즈. 아, 답이 너무 뻔해서 너무 쉬웠다고요? 그러면 솔직한 시간. 화석. 쉽게 맞췄죠? 그럼 화석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 옛날 생물, 그 돌이 된 거 말이 좀 멈추죠? 괜찮아요. 지금 상태, 이름은 알지만 말이 조금 헷갈리는 상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왕을 넘어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화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자 뜻풀이를 살펴보면요. 될, 화, 돌, 석. 아, 그러니까 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화석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요, 화석. 이렇게 석자, 돌이 있다 보니까요. 자꾸 화석은 꼭 돌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석이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화석 팩트 체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1번. 땅 속에서 나온 것은 모두 화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땅 속에서요, 땅을 팠는데 오래된 도자기가 나왔다고 그거 화석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럼 2번. 오래된 것은 다 화석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거, 이거 화석 같은데요? 그럴까요? 정답 X입니다. 자, 그럼 3번. 뼈는 다 화석이라고 할수 있다. 공룡 뼈 있잖아요. 뼈, 그거 오래된 뼈 화석인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입니다. 자, 오래된 뼈가 다 화석이라고 한다면요. 우연히 마당을 파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먹다가 내가 버려놓은 치킨뼈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치킨뼈가 화석인가요? 아니겠죠. 오래됐다고. 또 뼈라고 다 화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화석은 모두 돌로 되어 있다. 이거 오해하기 쉽다라고 했죠? 정답 X입니다. 자, 이네 개의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화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석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요, 화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옛날 생물 몸체 흔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보이는 모래에 난 사람의 발자국. 이거 생물의 흔적이잖아요. 이거 화석일까요? 화석이 아니겠죠. 왜냐면요, 옛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옛날이라고 하면 대체 어느 정도 옛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뭐 10년 전? 100년 전? 뭐이 정도인가요? 자, 우리 기준을 잡을 때요. 만들어진 지 최소 1만 년 이상이 된 지층 속에서 발견된 것이어야 화석이라고 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최소 1만 년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난 사람의 발자국은요. 생물의 흔적은 맞지만 1만 년된거 아니죠. 2, 3년 전에 먹었다가 발견된 치킨뼈도 아니죠. 그쵸? 1만 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 명확하게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짜잔. 고인돌이요. 고인돌 이거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화석? 아니죠. 분명히 선생님이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인돌은요,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화석이 아니라요, 우리 유물이라고 합니다. 옛 조상들이 남겨놓은 물건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오래된 것이라고 화석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어야 한다는 거,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잘 구분해 두고요. 자, 그렇다면요.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도 있다? 이건 대체 어떤 화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화석입니다. 자, 이건요, 호박 화석이에요. 요 안에 이렇게 생물의 몸체 보이죠? 그런데 호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그 호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옛날에 살았던 그 소나무 같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서요,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다가 굳는데요. 이게 바로 호박이에요. 이 끈끈한 액체 속에 생물이 갇혀서 그대로 화석이 된 거예요. 이건 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도 있다. 화석은 꼭다
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호박 화석뿐만 아니라요, 얼음에서 발견된 화석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매머드 화석이 있습니다. 매머드라는 옛날에 살았던 동물인데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빙하층에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 발견이 되었답니다. 얼음 속에 있어요. 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 화석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옛날, 1만 년 이상은 돼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고 꼭 돌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잘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석의 특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석은요, 종류와 크기가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동물의 뼈나 식물의 줄기, 잎과 같은 생물의 몸체가 화석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러한 화석을요, 말 그대로 몸체 화석이라고 합니다. 몸체는 뭐예요? 몸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몸의 전체 부분이 화석이 되기도 하고요, 몸의 일부분이 화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동물의 발자국, 그리고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는데요. 생물이 살았던 흔적, 생물이 남긴 흔적이잖아요. 따라서 이 흔적이 화석이 된 것을요, 우리 흔적 화석이라고 합니다. 동물 화석도 있고, 식물 화석도 있고, 몸체 화석도 있고, 흔적 화석도 있다. 아,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 벌써 여기에서는 지쳤을 거고요. 또 거대한 공룡뼈 화석. 우리 지금도 엄청 큰 공룡뼈 화석.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아주 작은 생물의 화석까지 그 크기도 다양하답니다. 그리고 화석을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화석 속 생물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니 어떤 종류의 화석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좀 궁금해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화석, 아까 뻔뻔한 퀴즈에 나왔던 그 화석입니다. 딱 보면 벌레처럼 생겼죠? 뭔가 막 마디가 있는 벌레처럼 보이고요. 또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타원형이죠. 자, 그리고 식물의 잎처럼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요. 뭔가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세 갈래로 갈라져 있죠. 자, 그래서 이 화석의 이름을요. 바로 삼엽충 화석이라고 합니다. 삼, 석삼.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엽, 뭐 잎엽이라는 뜻도 있지만 갈래엽이에요.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충, 벌레다. 그래서 삼엽충 화석입니다. 이제 이름 알수 있겠죠? 삼엽충 화석이에요. 이 삼엽충이라는 동물은요, 옛날에 바다, 또는 바다 그 바닥에 이 진흙 속에서 살았던 그 동물이래요. 지금은 다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딱 봐도요, 뭔가 식물이죠? 줄기도 보이고요, 잎도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보여요? 잎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산에 올라가면 고사리 볼수 있죠? 오늘날의 고사리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화석의 이름은요, 고사리 닮았네. 고사리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것도 딱 봐도 오늘날에 무엇과 닮았죠? 잎이죠? 마치 단풍잎 같기도 하죠? 잎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갈라져서요, 손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잇몸에 있는 가느다란 선인 잎매까지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화석의 이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뭇잎 같네. 그래서 나뭇잎 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많은 화석이 있죠? 또 어떤 화석이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날의 무엇과 비슷한가요? 여기 보니까 굵은 뼈가 있고요. 막 가시 같은 뼈가 많고요. 지느러미도 보입니다. 아하, 오늘날의 물고기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네. 옛날에도 이렇게 오늘날과 비슷한 물고기가 살았나 봐. 그럼 이 화석의 이름을 그렇죠. 물고기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화석이 있을까요? 이번에 잘 보니까요. 뭔가 발자국이 보입니다. 찾았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발자국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발자국? 이렇게.

이렇게 새 발자국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아하, 오늘 난 살고 있는 새 발자국 모습과 비슷하네. 이렇게 발자국 보이잖아요. 아, 새들이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이네. 새 발자국 비슷하니까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대로 새 발자국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밌죠? 자, 또 어떤 화석이 있을까요? 와, 이거 뭔가 동그란 알인데요. 알이 좀 큽니다. 이거 이렇게 타워.

이 알을 낳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화석 살펴보았는데요. 이 화석은 살펴보니까 화석에는 이 생물의 몸의 부분이 된 몸체 화석도 있고 발자국과 같이 흔적이 된 화석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화석 보니까 참 재미있죠? 자, 이 외에도 또 재미있는 화석이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없는 또 다른 화석도 소개해 줄게요. 자, 첫 번째 화석.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화석일지 한번 맞춰 볼까요? 어떤 생물일까요? 뭔가 머리가 굉장히 크고요. 이빨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자, 이 동물요.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바로 공룡의 모습입니다. 공룡 화석이죠? 공룡 뼈 화석도 있고 공룡 알 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 공룡과 관련된 화석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석은 무엇일까요? 뭔가 바닥에 쾅 하고 찍힌 발자국 모습이 보입니다. 발이 굉장히 큰가 봐요. 와, 발이 엄청 크네요. 어떤 동물의 발이었을까요? 바로, 맞아. 이것도 공룡의 흔적입니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화석의 이름,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와, 옛날에 이렇게 발이 큰 공룡이 살았구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또 어떤 화석이 나올까요? 자, 이번에는요. 뭔가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거, 우리 이거를 나선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껍데기처럼 두꺼운 것에 이렇게 마디도 보입니다. 오, 이 뭐지? 달팽이 화석인가? 뭔가? 그리고 잘 보니까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조개, 앵무조개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조개를 닮았네. 그러면 이 모습을 한 생물은 바다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했답니다. 이 화석의 이름은요, 조금 특이해요. 바로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왜 이름이 암모나이트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요, 이집트의 신 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암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신 암몬은요, 사람의 얼굴이면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면서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이요, 순양의 뿔로 이 암모나이트 모양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아하, 암몬의 뿔을 닮았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암모나이트라고 이 생물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 생물이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이므로 암모나이트 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좀 생소하지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 화석. 이거 뭘까요?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나무 줄기 같죠?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이테도 보이고요. 나무 껍질도 막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화석의 이름은요, 바로, 나무 화석입니다. 자, 오래된 나무, 이것도요,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여러 가지 화석이 많죠?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화석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조사해 보면요, 화석의 재미 속으로 풍덩 빠지게 될 거예요. 또 어떤 화석이 있는지, 아주 작은 화석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많이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화석을요, 이번에는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었죠? 아까 화석의 특징을 살펴볼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동물 화석, 식물 화석 분류하는 기준은요, 바로 그냥 오늘날 생물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화석 속 생물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 자, 이 삼엽충은 어떨까요? 딱 보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다리 있죠. 뭐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죠. 동물의 모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동물화석이다. 우리 동물화석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동물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 고사리 화석은요? 고사리, 오늘날의 식물이죠. 자, 식물화석은요? 이렇게 세모로 분류해 봅시다.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되고요. 나뭇잎 화석, 나뭇잎은
식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물 화석으로 분류가 될수 있고요. 물고기 화석은요, 오늘날에 당연히 동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동물 화석.

이고요. 자, 이건요? 이건 새 발자국인데, 발자국은 동물인가요? 그럼 발자국은 발자국 아니에요? 아니죠. 자, 새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인 새가 남긴 흔적인 이 발자국. 그러니까 동물 발자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남긴 흔적은 동물 화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룡 알두에 어떤가요? 공룡? 동물이잖아요. 자, 따라서 공룡 알도요, 우리 동물 화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로 정리해서 써보면요. 바로 동물 화석은 삼엽충, 물고기, 새 발자국, 공룡알 화석. 이렇게 동물의 몸체나 동물이 남긴 흔적은 동물 화석이 되고요. 고사리, 나뭇잎, 오늘날의 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식물 화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화석의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화석은요, 지층 속에서 발견이 되고요, 퇴적암처럼 단단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 꼭 돌은 아니라는 모든 게다 돌로 된 화석은 아니라는 거잘 구분해 두도록 했죠. 자, 그리고요, 화석에서 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화석은요, 지층 속에 남아있는 보물, 지층에 남아있는 그 생물이 남긴 편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물이 살았고, 나는 이런 생활 모습으로 살았어. 또 내가 살던 곳은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뭔가 옛날에 생물이 남긴 기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우리 꼭 기억해 왕, 왕자에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 낱말을 잘 적어 보자고요. 자, 오늘은 바로 화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화석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옛날 생물, 그 돌된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꼭 이야기해야 할 낱말이 있다고 했죠? 바로 옛날에 살았던 무엇? 생물. 이 생물의 몸체 또는 생물이 남긴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 자, 옛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만들어진 지 1만 년 이상은 된 것이라는 것. 자, 이네 낱말 꼭 화석 설명할 때 넣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념 공부 끝났습니다. 자, 과강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 배운 개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문제왕 타임입니다.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그럼 문제왕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자, 화면에 집중하면서 오늘 배운 개념 빈칸 채워봅시다. 자,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바로 화석. 아주 쉽게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물의 뼈나 식물의 줄기, 잎과 같은 생물의 무엇이죠? 뼈, 줄기, 잎은요? 몸의 일부분이에요. 몸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바로 몸체죠. 그래서 생물의 몸체가 화석이 될수 있고요. 또 동물의 발자국이나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몸체가 화석이 되면 몸체 화석, 흔적이 화석이 되면 흔적 화석. 우리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석은 거대한 공룡의 뼈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작은 생물의 화석까지 거대하다, 작다. 바로 화석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 알아봤고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화석 속 생물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화석의 특징을 쫙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화석 살펴볼게요. 자, 이 화석의 이름, 삼엽충 화석이죠? 자, 뭐가 있는 벌레처럼 보이나요? 바로 마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쭉쭉쭉 마디가 보이죠? 그리고 식물의 잎처럼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특히 세로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삼엽충 화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고사리 화석입니다. 식물의 줄기와 잎이 잘 보이는데요. 오늘날의 고사리의 모습과 비슷해서 고사리 화석이다. 자, 나뭇잎 화석은요. 잎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무슨 모양인가요? 손짝편, 그렇죠. 손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맥도 잘 보입니다. 나뭇잎 화석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화석을 보고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 화석, 뼈와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굵은 뼈, 가시, 지느러미. 아하, 오늘날의 물고기와 똑 닮았네. 그렇다면 이름은 물고기 화석. 자, 이번에는요, 뭔가 발자국이 보이죠? 이 발자국. 오늘날 살고 있는 새 발자국 모습과 비슷하네. 그렇다면 이름은 새 발자국 화석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와, 알이 크긴 크다. 바로 공룡의 알이네. 공룡이 옛날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 알, 공룡알 화석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석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기역, 니읒, 디귿 있는데요. 자, 화석이다 하면은 이네 글자 떠올려야겠죠.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오, 이거 옛날에 살았던 이렇게 다리 달리고 마디 있는 생물이 살았네. 지층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물의 몸체, 옛날에 살았던 몸체 맞네요. 화석입니다. 자, 2번 이건요? 생물?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아니겠죠. 이거 우리 고인돌이고요. 사람이 만든 것, 그리고 조상이 남긴 것, 그래서 화석이 아니라 유물이라고 했어요. 자, 디귿. 모래에 남긴 발자국, 생물의 흔적이니까 화석이 아니죠. 바로 옛날이 아니에요. 이건요, 옛날이라고 하면 만들어진 지 1만 년은 된 지층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옛날 것도 아니에요. 그쵸? 자, 따라서 화석으로 옳은 것은요, 옛날에 살았던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남긴 이 흔적, 몸체. 그래서 우리 기억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동물의 알은 화석이 될수 없다? 그런가요? 우리 여러 가지 화석을 살펴볼 때, 공룡 알 화석도 있었죠? 알도요,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네요. 공룡 발자국은 화석이 될수 있다. 공룡이 남긴 이 흔적, 발자국이라던가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맞는 설명이네요. 식물의 잎과 같은 생물의 몸체는 화석이 될수 있다. 우리 생물의 몸의 부분이 화석이 된 것을 몸체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화석 속 생물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식물의 모습과 닮았어. 그럼 그 식물. 이거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과 비슷한데? 그럼 동물.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5번, 거대한 공룡의 뼈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작은 생물까지 화석의 크기는 다양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2번, 3번, 4번, 5번 모두 화석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1번, 동물의 알도 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화석의 특징들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두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오른쪽에 삼엽충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 화석. 1번. 물고기처럼 보이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오늘날 물고기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지느러미도 있고, 막 뼈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렸습니다. 줄기와 잎이 잘 보인다고요? 이거 식물인가요? 아니죠. 들렸고요. 마디가 있는 벌레처럼 보인다. 뭔가 막 마디가 있고 다리도 있고 벌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벌레충자도 쓰여 있잖아요. 또 오늘날 열의 알의 모양? 알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타원형인데 타원형이 맞기는 하지만 전혀 알 같지는 않죠. 오늘날 살고 있는 새의 발자국 모습과 같다? 새의 발자국

0: 발자국 이렇게 생겼는데, 오, 아니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마디가 있는 벌레, 벌레, 충삼엽, 충화석. 이렇게 자, 답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석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중앙의 굵은 뼈와 굵은 뼈의 위아래로 가는 뼈가 보입니다. 이렇게 굵은 뼈가 있고 가는 뼈가 이렇게 막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꼬리에 지느러미래요. 아, 그럼 뭔가 이렇게 생겨서 꼬리에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었겠구나. 그림 그대로 그려보니 오늘날의 물고기와 닮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화석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물고기 화석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니은에 있습니다. 정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끝 아니죠? 자, 이제 정말 과학왕이 되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똥도 화석이 될수 있다. 동물의 똥도 조건이 되면 화석이 될수 있을까요? O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니 어느새 과학왕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도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모두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의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온다.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리니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5강에서 다시 만났네요. 5강은요, 산과 염기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이 시작되는 단원입니다. 이번 중단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까요? 얼른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5강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 질문! 산성 용액이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5강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한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장이나 운반 차량에서 염산이 새어나오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염기성 물질을 뿌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고라고 했어요. 사실 이 염산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한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 그리고 주변 물질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새어나오면 위험한 이러한 염산, 이 염산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수습을 할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염기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방독면과 보호장구를 장착한 사람들이 염기성 물질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산성이 강한데 염기성 물질을 뿌려낸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산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요, 우리 먼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묽은 염산 20ml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묽은 염산을 만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용액에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5ml씩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을수록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붉은색 계열에서 푸른색 계열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묽은 염산을 5ml씩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을수록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푸른색 계열에서 점차 붉은색 계열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에서요, 묽은 염산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린 다음에 묽은 염산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복기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요. 먼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린 어떤 용액에? 묽은 염산 용액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 용액의 성질이 어떠하다? 바로 산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묽은 염산 20ml에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5ml씩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할 겁니다.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염, 기, 성 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산성 용액이었었던 것을 염기성을 더한다라는 뜻인데요. 붉은 연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어떠한가? 맨 처음에는요, 붉은색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청록색 그리고 푸른색 계열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이 변화가 아주 아주 세밀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서 실험을 할때이 변화의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같은 묽은 염산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묽게 만들었는가? 그 농도에 따라서 조금은 색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정석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즉,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지 않았던 영회에는 진한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런데요, 1, 2, 3, 4, 5 하면서 5ml씩 조금씩 더해 갔더니 이 분홍색, 보라색, 청록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우와, 변한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 계열이에요. 그런데 염기성 용액에서 푸른색 혹은 노란색 계열의 색깔을 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려 놓았을 때는 맨 처음에 붉은색이었지만 점점 더 갈수록 청록색 이 푸른색 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이 처음에는 산성이었다가 점점 성질이 변하고 산성 용액의 이 성질이 약해지고 결국 염기성 용액으로 변했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산성 용액의 성질이 약해지고 성질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린 무엇?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입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무엇이에요? 염기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용액이죠? 그런데 여기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첫 번째로 떨어뜨렸더니 어떤 색깔이 나타났어요? 노란색 혹은 푸른색 계열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묽은 염산을 5ml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5ml씩 떨어뜨렸더니 0회에는 노란색 혹은 푸른색 계열이었다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라색을 거치고 분홍색을 거쳐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사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맨 처음이 노란색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푸른색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초록색과 같은 빛으로요. 그렇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라색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붉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묽은 염산의 농도도 여러분이 실험할 때마다 조금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거. 노란색이나 푸른색 계열에서 붉은색 계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거 무엇이라고 했죠? 노란색이나 푸른색 계열이었던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염기성이었단 말이죠. 염기성이었는데 여기에 무엇을 조금씩 더 넣었어요? 묽은 염산을 조금씩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록색, 보라색, 분홍색, 붉은색 계열로 변했으므로 성질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에는 염기성이었지만 그 다음 점점점 성질이 약해지고 마지막으로는 산성으로 성질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이 색깔 변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붉은색 계열, 그리고 염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란빛을 띠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을수록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산성 용액에서 약해지고 염기성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을수록 맨 처음에 강했었던 것은 염기성이었지만 그것이 점점점 산성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아, 성질이 약화되다가 성질이 변화하는구나라는 것 충분히 알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요, 이 성질 변화를 한번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산성 용액에, 맨 처음 시작은 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산성 용액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염기성 용액으로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염기성 용액이었는데, 여기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 맨 처음에 염기성 용액의 성질이 강했지만 점점점점 약해지다가 산성 용액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하는가? 섞은 용액 속에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서로서로 반응을 해서요. 더 이상 산성이나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공장이나 운반 차량에서 염산이 새어나오는 이 사고에서 왜 염

염기성 물질을 뿌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염산은 아주 강한 산이므로 이 산성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산성을 약하게 한다.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섞으면 서로의 성질이 약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꼭 챙겨가자고요. 이번에는요, 실험 관찰 탐구하기 내용 중에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홈판에 한 홈에 묽은 염산을 먼저 넣어 놓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붉은색으로 변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산성 용액을 만났으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는 없습니다.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챙겨주고, 이제 이 묽은 염산이 담긴 홈에다가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곧바로 붉은색으로 변해 있는 이런 장면이 나타났는데요. 맨 처음에 딱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갑자기 붉은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변화하지라고 기다리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묽은 염산이었고 산성이었는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염기성으로 변화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챙겨갈 수 있을까요? 여기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으로 변합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묽은 염산부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묽은 수산화 나트륨도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다른 홈에 2ml를 넣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 용액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붉은색이 관찰이 될수 있습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요거 확인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는 거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그러면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자마자 이렇게 무색 투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데 하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보이는 무색 투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었지만, 이 염기성이 담긴 용액에다가 묽은 염산을 한 방울씩 더하면서 결국 산성 용액을 더했더니 어느 순간은 이렇게 무색 투명해졌다. 무색 투명하다 무엇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더 이상 붉은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색깔 변화를 보아하니까 아,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이 산성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색이 된다. 용액의 성질이 산성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탐구 문제 풀면서요. 아, 이 실험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묽은 염산의 여러분 시작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묽은 염산 나왔으므로 이 친구는 산성 용액입니다. 그런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여기서 끊어갈게요. 산성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타이밍에는 무색 투명한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고요. 맨 처음에 시작은 산성 용액이었지만 더하기를 어떻게 한다? 염기성 용액을 더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산성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린 용액이 떨어뜨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을 더하면, 더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작은 산성 용액이었지만 염기성 용액을 더했기 때문에 산성 용액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색깔은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산성 용액이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는 니은이었다가 이제 점점 염기성 용액을 더하기 때문에 산성 용액의 성질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기역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앞 1번의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모든 용액에서 색깔이 변한다? 여러분, 이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모든 용액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에서 색깔이 변화합니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반드시 색깔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에 산성 용액이었을 때 아무런 색깔이 없었어요. 무색 투명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했나요? 염기성 용액이 되어서 붉은색으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반드시라는 말은요, 문제를 풀때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고, 색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색깔이 없었지만 붉은색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섞이면 서로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이 섞이면요, 서로의 성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요, 탐구 문제 2번에서의 정답은 바로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 이답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산성 용액이 시작이었다면 산성 용액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점점 섞으면 산성 용액의 성질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염기성으로 성질이 변하게 되고요. 염기성 용액이 그 시작이었다면 이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더하면 더할수록 염기성 용액의 성질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산성 용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과 같은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였다라는 것도 참고삼아 알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개념 확인했고요. 우리 이제 핵심 개념 문제 확인하면서 문제풀이 해볼게요. 1번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묽은 염산에 여러분 시작이 무엇이에요? 묽은 염산입니다. 그렇다면 산성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대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 용액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맞아요. 붉은색 계열로 변합니다. 아, 여기 붉은색 계열인 걸로 봐서 현재 시작 지점에서는 산성 용액이구나라고 하는 거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산성이었지만 무엇을 더하였다? 염기성 용액을 점점점 더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떨어뜨려져 있는 지시약은 무엇이에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잖아요.

붉은 양배추 쥐시약이 맨 처음에는 산성이었으니까 붉었다가 점점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분홍색, 보라색, 청록색이었다가 이제 염기성이 되면 푸른색 계열로 변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색깔 변화로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 붉은색 계열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여러분, 붉은색 계열에서까지는 너무너무 반가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은색으로 변한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쥐시약은요, 붉은 양배추 쥐시약입니다. 이 붉은 양배추 쥐시약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용액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억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고요. 푸른색 계열에서 여러분 이 시작부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정답이 되겠고요. 붉은색 계열에서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보기를 쓰자면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여러분 시작이 무엇인가요? 시작이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인 용액에다가 무엇을 더했어요?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묽은 염산을 더해 갔습니다. 묽은 염산이라 함은 산성 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염기성으로 시작했지만 묽은 염산을 더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염기성의 성질은 점점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 산성 용액으로 변화할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염기성이었지만 묽은 염산을 더하면 더하면 더하면 무슨 용액의 성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염기성이었던 용액의 성질이 약해진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묽은 염산의 5호 시작은 무엇이었다? 시작은 바로 산성이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넣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구나. 요렇게 정리돼야 돼요. 반응이 없었다. 무색, 투명하였다. 그런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넣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 용액의 성질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요. 묽은 염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었더니 아무런 색깔이 없는 이 모습으로 봐서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은 산성이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했다고요? 염기성 용액이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더 넣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붉게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 용액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가 지시하는 용액의 성질은요,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여러분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은 염기성으로 했구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후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이겠구나. 요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뒤쪽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기성 용액에다가 산성 용액을 점점 점점점 더한 것이죠. 그럼 염기성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산성 용액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나는 대화 중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정리해 보고 갈게요. 염기성이었지만 산성으로 점점 성질이 변화할 것이다. 이 중간에는 염기성의 성질이 약해지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붉은색에서
어느 순간 무색이 되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0: 요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한이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인 걸 보니 이 용액은 염기성이야. 오, 여러분 시작 지점에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이 용액은 염기성이 맞습니다. 지한이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여기 채은이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용액의 색깔이 무색이 된걸 보니 이 용액은 염기성이 더 강해졌어, 여러분. 무색이 된걸 보니 여기까지는 오호 잘 관찰했군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무색이 된걸 보니 이 용액은 산성이 더 강해졌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한이랑 채윤이 중에서는요, 바로 지한이가 옳게 말한 친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문제 너무 잘 풀어서 왔습니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무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넣었더니 이 색깔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번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2번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글도 읽고 문제도 풀고 열심히 독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글을 읽을지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과학과 관련된 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글은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이고요. 두 번째 글은 에너지를 절약해요 입니다. 모두 다 에너지와 관련된 글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 빨리 떠나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출발!

34쪽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글의 제목 크게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에너지 낭비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 에너지가 뭐예요? 낭비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글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는 평소 에너지가 낭비된다, 에너지를 절약하자 등 에너지와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요. 자, 에너지가 낭비된다. 낭비가 뭘까요? 낭비. 돈, 시간, 물건 등을 헛되이 함부로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헛되이 함부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절약은 뭐예요? 절약. 마구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자. 이게 절약하자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함부로 쓰고 있으니까 아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뭔데요? 선생님, 에너지가 뭔데요?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을 말을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전구가 불을 밝혀 실내를 환하게 해주는 것도 모두 에너지 덕분이에요. 전자레인지로 차가운 음식을 데울 때, 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릴 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이쪽 부분에서는요,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었나요? 그렇죠. 에너지가 무엇이냐? 에너지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일을 할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사용되는 이 예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요? 그렇죠. 여기 선풍기, 그리고 전구, 그리고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 모두 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겠네요. 에너지를 낭비하면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정전이 될수 있어요. 정전이 뭐예요, 선생님? 정전. 들어오던 전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전 된적 있나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지고, 더워가지고 선풍기 켜놨던 것도 꺼지고, 이게 컴퓨터도 하고 있었는데 꺼지고, 텔레비전도 꺼지고, 이렇게 정전된 적 있었어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해서 쓰면은요,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전이 되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없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게 돼요. 해가 진 뒤에는 집안을 밝힐 불도 켤수 없게 되지요. 정말 불편하겠죠?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에너지 낭비하면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다. 혹시 추운 겨울날 반팔 옷과 반바지를 입은 채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자, 난방기구가 뭔가요? 난방기구. 자, 난방이라는 것은요, 건물 안이나 방 안의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난방이라고 해요. 이때 난이요,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기구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라든지 전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난방 기구죠. 근데 겨울에 집에서 반팔 옷, 반바지 입은 채로 뜨겁게 따뜻하게 데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아니, 긴팔 옷 따뜻하게 입고 난방기구 좀덜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날이 추울 때는 긴팔 옷과 긴 바지를 입고, 그래도 추울 경우에 난방기구를 사용해야 해요. 혹시 보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전에 전원을 켜두거나 사람이 없는 방에 불을 켜두지는 않았나요?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사람이 없는 방이나 교실은 불을 꼭 꺼요. 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는 거, 긴팔, 긴바지 입고 나서도 추울 때 사용을 해라. 그리고 보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전 전원 켜두지 말아라. 사람이 없는 방에 불 켜두지 말아라.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어휘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하준이는 용돈을 낭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 하준이는 용돈을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 용돈을 낭비. 낭비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함부로 쓴다 이거예요. 절약은요, 아껴 쓴다. 용돈을 함부로 써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요? 아껴 써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요? 그렇죠. 아껴 써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죠. 온 동네가 정전이 되어 깜깜하다. 전기가 되어 깜깜하다. 정전은요,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깜깜하다라는 건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건물 안이나 방 안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 건물 안이나 방 안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자, 따뜻하게 하는 일, 차게 하는 일. 이거를 한번 찾아봐라. 자, 그럼 냉방, 난방이 있네요. 냉방, 난방. 많이 들어보았죠? 혹시 헷갈릴 때 없었나요? 따뜻하게 하는 게 난방이고요. 차게 하는 게 냉방이에요. 차게 한다. 이 냉이 차가울 냉이거든요. 그럼 냉이 들어가는 거또 냉방 말고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냉장고. 냉장고도 차게 만드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난방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 난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난로. 난로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구가 따뜻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지구가 환경이 오염이 돼서 온난화돼서 우리가 점차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냉장고와 난로를 생각을 하면 냉방, 난방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휘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또 독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자, 에너지의 뜻이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문에 가서요, 에너지 뜻 나온 부분 찾아가지고 밑줄 쫙 긋는 거예요. 찾아봐요. 어디 나왔어요? 그렇죠.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을 말해요. 라고 나와 있었어요. 찾았어요? 잘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힘. 일을 할수 있는 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X표를 하라 라고 했어요. 전구가 불을 밝히게 해준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게 해준다.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이 더 편리해진다. 보기만 해도 뭔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보기가 있죠. 하지만 우리 지문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짜잔! 여름철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전구가 불을 밝혀 실내를 환하게 해주는 것도 모두 에너지 덕분이에요. 우리 이 부분 지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전구가 불을 밝히게 해준다고 했고,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게 해준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거 아니죠? 띠띠띠띠띠.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한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교실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에너지와 관련하여 해줄 말을 알맞게 쓰세요. 자, 교실을 봤더니요,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교실이에요. 근데 여기요,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어요. 아니, 사람이 없으면 불을 꺼야 되는데 왜 불을 켜두고 간 거예요? 전기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는 무엇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지문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문에서요. 혹시 보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전의 전원을 켜두거나 사람이 없는 방에 불을 켜두지는 않았나요?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사람이 없는 방이나 교실은 불을 꼭 꺼요. 자, 이 부분 찾아서요. 밑줄 떡 쳐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줄까요? 불을 꼭 꺼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꼭 꺼요 라고 써볼게요. 불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잘 보이게 글씨를 좀 크게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또박또박 잘 써보세요. 불을 꼭 꺼요. 우리 친구들 글씨도 아주 잘 쓰고, 문제도 잘.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라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가장 처음에는요, 일을 할수 있는 힘, 즉 에너지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았죠? 지금 에너지가 넘치나요? 예,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이 넘치죠? 그렇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요. 그 다음 에너지를 낭비하면 생기는 일,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낼 수 없다. 정전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가 할 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뭐 하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 우리 함부로 쓰지 말자. 절약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글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정말 아껴 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나? 사람이 안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켜져 있나? 이런 거 있으면 전원을 끄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쪽으로 넘겼나요? 교재 36쪽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요. 제목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에너지를 절약해요. 잘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되느냐? 까닭부터 나왔어요.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전등,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은 모두 에너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예요. 자, 주변에 보면은 다 에너지가 필요한 기구들이 온통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구를 많이 쓸수록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에너지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그것과 관련된 이 어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환경이 오염돼요. 오염이 뭔가요? 오염. 더러운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염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까닭은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태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 해로운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자, 연료는 뭘까요? 연료. 태워서 빛이나 열을 내거나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연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는 까닭 봐볼게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을 우리가 연료라고 합니다. 이게 연료예요. 근데 이 연료를 태워요.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나와요?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울 때 해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이 해로운 물질 때문에 무엇이 된다? 환경이 지저분해진다. 오염된다. 환경 오염이 된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한번 오염된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바꾸려면 많은 돈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자, 얘네들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 때 이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도 절약하고요. 환경도 보호해야 될 것 같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 그 까닭이네요. 집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제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집안을 살펴보면 콘센트에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용하지 않은 이 플러그,

콘센트. 자, 이 선생님, 콘센트가 뭐예요? 자, 콘센트. 우리 친구들 여기에 전기 쫙 꽂는 거 있죠? 이게 콘센트예요.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거 플러그를 꽂죠? 이게 바로 플러그예요. 근데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놔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꽂아둘 때가 있습니다. 꽂혀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두고 필요없는 전등은 꺼야 해요. 플러그 뽑고요. 전등 끄는 겁니다. 또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고, 냉장고에 뭐 있지?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 자꾸 열고 닫고 하지 말아라. 여름철 에어컨 이용 시에는 적정한 정도가 알맞고 바른 실내는 방이나 건물 등의 안. 그냥 방이나 건물의 안이 실내면 그 밖은 뭐라고 할까요? 실외라고 합니다. 실외가 이 밖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을 이용할 때는요, 적정한, 이 알맞은 실내 온도인 25도에서 28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도록 해요. 정말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플러그 뽑자. 플러그 뽑자. 쭈중. 두 번째는요? 그렇죠. 전등. 전등 끄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냉장고 자꾸 문 열지 말자. 냉장고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에어컨 온도 너무 낮게 하지 말고 적정한 온도로 하자. 그게 몇 도예요? 25도에서 28도. 선생님, 이 정도면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빨래 한꺼번에 세탁할 때, 그때 에너지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더러운 상태가 된 무엇일까요? 그래요. 환경이 오염된다. 오염이 되겠습니다. 자, 방이나 건물 등의 안은 무엇이었죠? 그쵸. 실내였습니다. 오염을 넣어서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꾸 방귀 뀌지 마. 그 냄새가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잖아. 우리 친구들. 웃기다고 웃고 있는 거다 알아요. 자, 오염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실내. 실내 수영장에서 나는 수영을 배웠다. 실내 수영장은요, 저 건물 안에서 수영하는 거고요. 실외 수영장은 이 건물 밖에 있는 수영장을 말을 해요. 그래서 실내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책이 책상에 자 꽂혀 있다 할 때요. 꼬에 디귿일까요? 꼬에 지으실까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친구들 지문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줄넘기를 하면서 횟수를 세어보았다. 횟수를 세어보았다. 회 밑에 시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문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짜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면 콘센트에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 찾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책이 책상에 꽂혀 있다. 이거는 꼬에 지읒입니다. 그 다음, 또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고 여름철 에어컨 이용 시에는 적정한 실내 온도인 25에서 28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횟수는 회 밑에 시옷을 써줍니다. 이렇게 찾아서요.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기억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1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이 동그라미 표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료를 태우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그 태울 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요. 그 해로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쓰자. 이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까닭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요, 중심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은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연료 태우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중심 생각. 인것 같죠? 이 글을 읽고 우리 친구들, 아, 에너지 절약해야 되겠어. 아, 환경 보호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전등과 텔레비전은 에너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전등과 텔레비전은 에너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알리려고 지금 쓴 글은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환경이 오염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환경이 왜 오염됐다라고 나왔어요? 석탄, 석유 등의 연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우주로 보내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태울 때 해로운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 이거 혹시 헷갈린 친구들은요, 다시 또 지문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는 까닭은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태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 해로운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라고 나오는 부분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된 것입니다. 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5번까지 찾았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여름철 적정한 실내 온도는 몇 도에서 몇 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이 친구가요, 에어컨을 켰는데, 우와, 18도씨까지 내려놨어요. 엄청나게 춥게 슉 내려놨습니다. 아, 더워, 더워. 아, 온도 좀더 내려. 너무 덥잖아. 내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했던 기억 있나요?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 적정한 이 실내 온도가 있었습니다. 바로요.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고 여름철 에어컨 이용 시에는 적정한 실내 온도인 25에서 28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서 밑줄 한번 쳐 보세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적정한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8도씨다라는 거 써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4번 문제로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부분 어디 있나 찾아보면은요,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에너지가 될수 있어요.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충분하게 될수 있어요. 풍부하게 될수 있어요. 부족하게 될수 있어요. 만족하게 될수 있어요. 넘쳐나게 될수 있어요. 뭐예요? 그쵸. 부족하게 될수 있어요. 이죠. 지금 충분하게, 풍부하게, 넘쳐나게, 만족하게 다 많다는 거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내가 꼭 써야 될 때에는 못 쓰게 된다.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절약해요 라는 글을 읽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이 나와 있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로 인한 무슨 오염? 환경 오염.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려면 많은 돈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환경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집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지 나왔어요.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 뽑기, 필요 없는 전등 끄기 등을 실천한다.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하고 에너지를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머릿속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라는 글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크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요. 그 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조

0: 펼쳐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의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고요.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낼 수 없다. 부족하게 된다. 정전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글은요.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 나와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 왜 절약해야 되냐?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다시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집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필요 없는 전등 끄기 등을 실천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선생님이랑 글을 읽으면서, 불을 깜빡하고 켜놨네. 어머, 여기 플러그가 꽂혀 있었잖아. 하는 거 있으면 얼른 빼고요. 불도 끄고, 이렇게 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요,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바로 읽으면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은 다시 읽으면서 옆에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꼭꼭꼭 씹어서 이 글을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주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박수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랴.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아, 잠깐만. 죽겠다. 와.
2: 아,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3: 대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옛날 거라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쉽지 않은 작업.
1: 거기서.
0: 설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시간.
4: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0: 에어컨 청소 역시 설치 작업 못지않게 고됩니다.
3: 불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대를 쓰는 거거든요.
0: 청소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 환자나

0: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1: 분해한 부품은 고압 세척을 통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2: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꼰대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 편해요.
3: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1: 뜨거운 여름을 바쁘게 보내는 또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4: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칩니다.
5: 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1: 도어록 설치부터 변기 하부를 고정하는 작업까지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해 줍니다.
5: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1: 바쁘게 여러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 일 들어온 대로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네.
1: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경보가 예보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에어컨 설치와 청소를 하고 있는 문상철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필요 없으신 물건은 제가 매입도 하고요. 매입했는 물건을 제가 고치고 다시 세척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아직 일하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서 오셔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8: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9: 오세요. 왜 늦게 왔어요?
8: 비가 와가지고 오늘 차가 너무 막혔어요.
9: 여기는 저랑 3년간 같이 일하신 문명화 팀장님이고요.
8: 네, 안녕하세요. 문명화라고 합니다.
9: 여기는 저랑 같이 2년간 같이 일하신 이은호 사장님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1: 매년 3월부터 7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 그러니까 1년 중 지금이 가장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8: 원래 개인적으로는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약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1: 지금처럼 바쁜 여름철엔 두 명에서 세 명씩 팀을 짜 함께 작업을 합니다.
8: 일반 가정집 같은 벽걸이나 스탠드 설치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천장형 4A예요. 4A는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사다리도 타서 기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조건 두 명에서 세 명이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오늘 만났어요.
1: 그런데 이 통은 뭘까요?
8: 이건 질소통이고요. 저희가 오늘 작업할 곳이 기계만 뜯어내고 에어컨 배관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이제 비인화성에다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사용할 때는 이게 질소 주입은 필수입니다.
1: 무게가 무려 40에서 50kg에 육박해 운반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11: 요즘 많이 바쁠 때인가 봐요.
7: 네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요. 지금 설치도 많고 세척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11: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일을 하세요?
7: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씩 정도 잡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 3건에서 6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1: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작업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그런데 짐을 내리는 데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1: 짐이 뭐가 많네요.
7: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재들이 좀 많아요, 공구들이.
1: 설치 장비만 해도 대략 20여 가지, 무게는 무려 300kg 이상이나 됩니다.
11: 이게 혼자 못하겠는데요?
8: 절대 못하죠.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요.
1: 그래서 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장비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7: 얘도 안 되네, 이거.

0: 대차에 실은 채로는 승강기에 탈 수 없어 일일이 짐을 옮겨 싣습니다.
1: 후추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2: 그럴 땐 들고 올라가야 돼요?
1: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0: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0: 14년 정도 사용한 낡은 에어컨을 철거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새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정도가 한 3m 정도 나오실까요?
3: 3m? 네.
1: 일단 기존 그 실내기를 이제 저희가 가스 펌프 다운해서요. 네.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이제 그대로 새 제품을 이제 올릴 겁니다.
0: 새 에어컨을 설치하기 앞서 기존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작업자가 숙련된 손길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를 떼어냅니다.
4: 몽키 주세요. 밑에 조심해요. 턱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0: 시스템 에어컨은 사다리가 필수입니다.
4: 조심해. 응. 여기 하나 풀고 하나하나 풀어서 그냥 밀어넣자고요.
0: 두 명의 작업자가 힘을 합해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분리합니다.
4: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밀어줘요. 하나, 둘, 셋.
2: 아니, 안 돼, 안 돼.
4: 안 돼?
5: 네, 네, 여기서 풀어요, 그냥.
4: 아, 잡고 있어봐요.
3: 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배관 연결된 프레아노트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배관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5: 물 떨어졌어요? 어우씨. 잠시만요. 빨리 풀어버릴게요.
2: 일반 벽걸이나 스탠드랑 틀리게 물받이가 자동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 물받이로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0: 기계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2: 우와, 나 죽겠다. 와.
0: 사다리 위에서 팔을 올린 채 버텨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4: 아니,
2: 잠깐만요. 나 너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1: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50kg? 옛날 거라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고소 작업을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제작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3: 아이고, 팔이
0: 아파. 힘들겠다.
2: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뒷골이 땡기는데요?
2: 뒷골이 땡기죠?
0: 여기 천장에 설치하는 특성상 다른 에어컨 설치에 비해 피로가 곱절입니다.
2: 아, 저기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에어컨을 쓰던 거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물을 다 출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그 다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결국 하중을 줄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천장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데만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철거가 끝났는데 작업자들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2: 기계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0: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1: 아, 너무 더운데?
2: 그러게. 아, 덥네.
3: 와, 팀장님. 와, 땀 봐.
2: 와, 뭐야. 와.
1: 샤워했어요.
0: 이렇게 고된 일을 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원래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공중 냉동 시설 관리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분이 이제 에어컨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 이제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학원 이제 수강 등록해서 이제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5년 전 학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지금까지 줄곧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2: 네네.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구매팀이나 자재팀, 영업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갇혀있는 일을 했었었는데 사무실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도 싫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본 게 찾아본 게 이제 에어컨이었고 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어느새 오후 1시, 갑자기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0: 아, 지금 시래기 쪽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0: 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2: 안전줄을 난간에 연결하고 몸에 줄을 체결한 뒤 작업자가 창밖으로 나갑니다.
3: 조심하세요.
4: 네.
2: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3: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외부에 지금 실외기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일할 때 좀 위험한 게 좀 있긴 있어요.
4: 뒤에 먼저 확보해요, 공간. 뒤에 조심하시고.
2: 실외기 무게도 45kg이나 됩니다.
4: 네, 됐습니다.
2: 그런데 작업자가 실외기 설치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요?
3: 네, 지금 기존 배관 지금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여부 확인하려고 지금 질소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미세한 균열이나 냉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3: 지금 배관의 밀봉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얘를 용접을 해서 지금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2: 배관을 용접해 밀봉한 뒤 질소를 채워 넣어야만 누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네, 질소 주입하겠습니다.
2: 이제 드디어 고압의 질소를 배관 내부에 주입합니다.
3: 평균적으로 압을 지금 35kg 정도 지금 주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 주입한 상태의 이 게이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재장착을 할 거예요. 팀장님! 네,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시작해주세요.
2: 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밀 테스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자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6: 네,
5: 됐습니다.
6: 조수가 대충 딱 맞네. 네.
2: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담에 공간까지 좁아 이번 작업은 특히 힘이 듭니다.
7: 네,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납폭이라고 누설 방지제거든요. 요걸 한 번 더 발라줘서 사전에 미리 누설을 방지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거든요.
2: 기기 고정이 끝나면 이제 배관을 실내기에 직접 연결해줘야 합니다.
8: 배관 연결은 끝나서 이제 전기 작업이랑 실외기 이제 배관 연결하면 저희가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거든요.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산소랑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진공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제
2: 아찔한 높이의 실외기 앞 난간에 자리 잡고 있던 작업자가 진공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3: 이거는 진공 펌프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착하고 진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디지털 게이지예요.
2: 아이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3: 숫자가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배관 안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토르라는 그런 기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치는 0.05토르까지는 잡아놔야 배관 안에 진공도가 잘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2: 실내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전원선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에어컨 케이스를 끼우면 설치가 끝납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리는 대공사 끝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9: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10: 그렇죠.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2: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한 에어컨을 달기 위해 작업자는 늘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10: 살 것 같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니까 좋네. 너무 시원하다.
11: 땀만 좀 식혔다가.
10: 네, 땀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층 가죠.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일이다 보니까 이때 잠깐 시운전 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11: 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1: 네.
2: 무사히 첫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4: 안녕히 계세요.
11: 네.
2: 또 바쁘게.

0: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1: 지금 시스템 에어컨 4개 청소를 왔습니다. 지금
0: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라 청소 작업입니다. 설치만큼이나 의뢰가 많은 에어컨 청소. 이곳에서 진행할 작업만 총 4대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히 보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1: 이제 방수 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저희가 안 떨어지게 조심한다고 해도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방수 매트를 깔아서 고객님의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게 손상이 안 되게 보양을 해드린 작업입니다. 지금
2: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은 일단 분해하시고 이 팀장님은 세척 준비해서 저희가 분해해 주시고 바로 세척 작업 준비해 주십시오.
3: 네, 팀장님 차단이 내리겠습니다.
4: 약풀 뿌리고 물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기 위험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본격적인 세척에 앞서 먼저 분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5: 어떻게 분해하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6: 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됐습니다.
5: 아,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6: 아니요, 예. 제조사마다 다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0: 시스템 에어컨의 구조는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6: 입주하신 지 2년차 되셨는데 보시면 다 곰팡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물받이에서 뭐 내려와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펌프 안쪽에서는 곰팡이입니다.
0: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6: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0: 물받이에 고이는 물은 보통 300에서 500g 정도 됩니다.
6: 아, 증발기에서 결로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물받이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 우선 고인 물부터 깔끔하게 빼내고 분해한 부품들은 세척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7: 오히려 약을 대박이다.
0: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뽕기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로 변해요.
0: 먼저 친환경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먼지와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은 송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8: 방치를 하면 냄새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곰팡이에 대한 포자가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0: 에어컨 본체 세척에 앞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줍니다.
6: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가대를 쓰는 거거든요.
0: 에어컨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묵은 때를 싹 벗겨냅니다.
6: 바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능 시간 한 2-3분 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0: 특히 오염이 심한 송풍 팬과 증발기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면 내부에 붙어있던 시커먼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옵니다.
6: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0: 이제 세척을 마친 내부를 점검할 차례. 시커멓던 먼지는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해야겠는데. 오후 6시,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9: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6: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9: 못 먹을 때도 있으세요?
6: 네,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고객님이랑 약속 시간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업이 순탄하게 끝나면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가야 돼, 움직여야 돼요. 네.
10: 맛있으세요.
11: 네, 빨리 드십시오.
0: 역시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훌훌 말아 먹는 게 정답이죠. 아이고.
11: 야, 너무 고팠어.
12: 와, 맛있다.
0: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과연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1: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덜 바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받습니다.
0: 짧은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6: 이제 분해한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할 거거든요. 네. 네. 순서대로 이제 분해 요순으로 이제 조립할 겁니다.
0: 이제 말끔해진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6: 분해 이제 한 대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제일 보거든요. 오염 정도가 좀 더 심하면 좀 더 보고요.
0: 아이 방 한 곳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세대의 에어컨도 서둘러서 세척합니다. 에어컨 4대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4시간. 이제 마지막 단계, 에어컨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 가격은 얼마일까요?
6: 원래 대당 10만 원인데 지금 4대를 하셨잖아요, 고객님은. 뭐 대당 9만 원에서 36만 원에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네,
1: 고객님 감사합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번째 작업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맘때면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6: 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드 세척이 있어가지고요. 네. 스탠드 세척하러 가고 있습니다.
5: 스탠드 세척이요?
6: 네.
5: 아니, 지금 거의 8시가 다 돼가는데.
6: 그래도 뭐 고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오후 8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고객님.
1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탠드형 에어컨이고요.
6: 네.
13: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8년, 19년도 구입했습니다, 지금.
0: 구입한 지 7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6: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필터만 교체하셨으면 여기는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쪽 먼지랑 곰팡이가 좀 많을 것 같네요.
0: 기름때 많은 카센터라 가정집보다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분해와 조립 작업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6: 종류는 일단 옛날 구모델, 신모델 다 해서 서른 가지가 넘고요. 제품을 분해할 줄 모르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아,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6: 네. 해체할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얘는 안쪽에 또 송풍팬도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지만 저희가 증발기도 볼 수 있고 송풍팬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0: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분해해 나갑니다.
6: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청소의 주 목적은 여기 증발기를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분해를 했는 건데요. 여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바지가 있거든요. 여기 물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여기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청소를 하고 또 뒤쪽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0: 오호, 오염이 꽤 심하네요. 이제 전기 기판을 분해해줘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작업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6: 아, 분해 전 사진을 찍어놔야 저희가 조립할 때 원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원 통신 라인이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은 꼼꼼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떼어낸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네요.
1: 네, 아무래도 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다 보니까 그 볼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는 안 헷갈리고요. 조립할 때도 좀 이따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두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효율성이 좋죠.
6: 부품 분해 끝났거든요. 이제 세척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6: 자, 스탠드 세척할게요.
5: 네.
0: 에어컨 부품을 세척하기 위해선 약품 처리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야 해 실외로 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14: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방치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0: 때를 불리기 위해 약품을 도포하고 5분을 기다려준 뒤 고압 세척기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 시각 실내에선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청소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0: 지금 전기 배선 쪽 지금 물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요. 저희 최소한 이제 아래쪽 이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할 거잖아요. 약품을 뿌리고 이제 보합 세척도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가대가 없으면 물을 뿌리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1: 찬 바람을 만들 때 생기는 수분 때문에 증발기는 원래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증발기 구석구석에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뒤 고압 세척으로 때를 벗겨냅니다.
0: 증발기가 비싼 모양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쓸어내리듯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 증발기 틈새를 따라 쓸어내리며 청소해야 숨은 오염물까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오염이 심했던 물받이와 증발기뿐 아니라 송풍팬까지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 조립에만 또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0: 저희는 근데 뭐 떨기와 싸워야 되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0: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2: 예.
0: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2: 겉보기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이야, 완전 새 것때 냄새 그대로 나는군요.
0: 네.
2: 일단 에어컨을 틀면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느껴지니까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0: 자, 오늘
2: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0: 네,
2: 안녕히 가세요.
0: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잡아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70까지도 이 에어컨 일을 하면서 쭉 살아보고 싶습니다.
1: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를 찾아 서울 성북구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수리하고 있는 박총연이라고 합니다. 집수리 시작한 지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빠르게 제2의 인생으로 집수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집수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구를 챙깁니다.
4: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3: 아, 예, 여기 현장은 오늘 방충망 교체하러 왔습니다.
4: 방충망?
3: 예.
1: 좀 전에 수리 의뢰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마치 본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4: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요.
3: 아,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셔가지고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밀번호 제가 받아가지고 요것만 딱 제가 작업하고 이제 작업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사실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오래되어 낡고 구멍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3: 여기가 이제 좀 삭았어요. 삭다 보니까 여기 문 열 때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한번 교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1: 방충망 교체 작업을 위해 우선 창틀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3: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탈거 후에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설치를 해드릴 거죠.
1: 먼지를 막기 위해 작업은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창틀에서 기다란 줄을 뽑아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3: 가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방충망을 끼고 나서 방충망이 빠지지 않게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1: 가스켓을 떼어내니 창틀에 붙어있던 방충망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4: 왜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3: 저희 집 수리

0: 자체가 소소해서 네, 쉽게 식게 됩니다.
1: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재질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틈에 딱 끼게 돼 있어요.
2: 방충망을 완전히 걷어낸 뒤 먼저 찌든 창틀부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빳빳한 새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리고 작은 바퀴 모양의 도구를 굴려가며 다시 고무 가스켓을 끼워 넣습니다.
3: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1: 저희가 이 도구로 보시면은 낮은 곳, 높은 곳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사용하면은 망이 이제 안쪽으로 말리고 낮은 곳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2: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긴 쪽 롤러가 망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짧은 쪽이 고무 가스켓을 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가스켓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며 방충망을 사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방충망이 주름 없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1: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방충망 작업할 때는 방충망이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 가스켓을 모두 채워놓고 나면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분의 망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방충망 교체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창틀을 들고 들어와 제자리에 다시 달아주면 끝입니다. 구멍난 오래된 방충망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1: 네, 집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숙련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내는 편이고요.
2: 끝내고 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 위에는 좁은데 밑에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요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첩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 문 틈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2: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틀어졌던 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네요. 싱크대 상부장의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1: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이 잘못된 줄 알고 경첩을 교체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2: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다음 스케줄 있어가지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합니다.
4: 아, 거기 또 무슨 작업인데요?
1: 거기는 이제 양변기 백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양변기 밑에 시멘트 재시공하는 작업입니다.
2: 보통 하루에 4, 5곳 이상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이게 변기 밑에.
5: 예.
6: 예, 저게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5: 네.
6: 깨져서.
5: 깨졌네요.
6: 예, 예, 예.
2: 이렇게 시멘트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게 가요.
2: 먼저 변기가 다치지 않게 주변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전부 깨서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파편들은 말끔히 치워줍니다.
1: 보통 다 이렇게 떠있어요. 떠있는 이유가 이 타일을, 바닥 타일을 공사할 때 물이 여기 유가 배수 쪽으로 잘 빠지게끔 기울기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좀 더 붙어 있지만 이쪽은 좀 더 떠 있는 현상이 있어요.
5: 이렇게 했을 때
1: 굉장히 맞습니다.
2: 허허, 살짝만 건드려도 진짜 심하게 흔들거리네요. 허허.
1: 지금 보시면 고유모드 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백시멘트가 깨지는 거죠.
2: 또다시 시멘트가 갈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틈새에 고인목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수평을 똑바로 맞추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1: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뒷걸이죠. 요거를 이제 받치고 작업을 하면 백시멘트가 이렇게 이전처럼 금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2: 근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수리 일에 뛰어

0: 된 계기가 뭘까요?
1: 군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에 이제 삼촌이 집수리 분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0: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어엿한 숙련공이 돼서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춘 변기 하부에 잘 반죽한 백시멘트를 빈틈없이 밀어놓고 겉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리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1: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2: 한 달에?
1: 예. 네. 순수익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3: 고객님 작업 다 완료했고요.
4: 네. 예. 깔끔해지셨네요.
3: 예, 깔끔하게 제가 잘 마무리해드렸고요.
4: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냥 봐도 너무 예 깔끔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운데 과일 조금 드시고 가세요.
3: 아유, 과일 한
4: 네, 앉아서. 아유. 되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하셔요.
0: 만족해하는 모습에 수박이 더 답니다.
4: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누구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3: 고객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4: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비용 6만 원 드리면 됐죠?
3: 네, 맞습니다. 그럼 제 하시고 6만 원.
4: 네, 여기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너무 고생하셨어요.
3: 네, 다음에 또
4: 편하게
3: 연락주세요.
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한 끼도 챙기지 못해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요깃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3: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네, 빵 좀 먹으려고요.
0: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 요청도 많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3: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밥보다는 먼저 가서 작업을 빨리 해드려야죠. 저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5: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네.
0: 부지런히 서둘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3: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예,
6: 도어록 달러 오셨죠?
3: 예.
6: 예.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저 열쇠 도어록 달려고 신청한 겁니다.
7: 원래 이거 열쇠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3: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쇠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도어락 다른 집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저희가 해드려요. 예.
0: 작업을 하는 손길이 익숙한데요. 사실 도어록 교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리 중 하나입니다.
7: 아니 도어록 교체는 엄청 쉽네요. 간단하네요.
3: 네 맞아요. 사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제 라든지 이런데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0: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속도부터 다릅니다. 15분 만에 도어록 교체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도어록에 관한 중요한 팁을 하나 공개하겠다는데요.
3: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도어락 본체 보시면은 앞에 고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건전지를 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시면 도어락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0: 아하,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으로 문이 안 열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죠. 네.
0: 오후 4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3: 여보세요?
8: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혹시 하시는 분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8: 그 저희가 변기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3: 제가 바로 네네. 이동 가능하거든요?
8: 네네.
3: 네. 제가 한 시간 안으로 제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0: 어디 한 곳만 고장나도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들어오는 의뢰가 많습니다.

0: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부러지면 아예 그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1: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한층 빨라집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먼저 변기 물탱크부터 서둘러 분리하는데요.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2: 예,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장이어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3: 아, 이게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네요.
2: 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잘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문자로 이렇게 좀 작업 사진 남겨달라고 합니다.
1: 그런데 망가진 부품뿐 아니라 안에 든 부품 모두를 분리합니다.
2: 한 번에 그냥 교체할 때 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네. 또 중간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러진 부속은 이렇게 이제 부러진 부속이고 새로 설치할 부분은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속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금방 고장이 나죠.
1: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변기 안쪽 구석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3: 네, 청소까지 다 해주시네요.
2: 아, 맞습니다. 변기 물 탱크 뒤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독일을 저처럼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철거를 한 김에 제가 뒤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죠.
1: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부품일까요?
4: 물 내린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제 물이 변기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달로 내려가요.
1: 떼어낸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며 이제 새 부품들을 하나씩 정확한 위치에 조립해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물탱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린 뒤 고압 호스까지 연결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물 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덥네. 네, 많이 덥고 힘드시죠?
2: 예, 맞아요. 화장실은 공간도 좁고 그리고 되게 이제 작업 공간이 여유치가 않다 보니까 작업할 때 되게 덥고 힘들죠. 네.
1: 마지막으로 변기 물을 내려 수리가 잘 끝났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거기 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이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충분히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 곳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 야생. 이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이 녀석이 나타나면 일대가 긴장합니다.
1: 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0: 수직 강화와 잠수를 불사하는 물고기 킬러.
1: 이야.
0: 1년에 단 한 달 우리나라에 머물다가는 멸종 위기 중이죠. 오직 물고기만을 먹는 맹금류, 물수기를 찾아 야생으로 갑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원해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 겨울을 대비해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물수리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0: 탐사팀은 이곳에서 물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 박사님.
2: 네.
1: 저기 지금 그 똥 보이시죠?
2: 예. 지금 보시면 배설물이 굉장히 예. 신선하거든요.
1: 이것도 배설물인데요?
2: 예, 배설물인데.
1: 그럼 저 위에 여우에도 새가 많이 앉았던 얘기잖아요.
2: 네. 이 주변 전체가 이 하천에서 서식하는 새들이 날아와서 밤중에 여기서 잠을 자는 장소라는 얘기죠. 주변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1: 네.
2: 주변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0: 새들이 많이 날아 들어오네요.
1: 새들이 잠시 몸을 숨겨 쉬는 이곳. 일대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2: 아, 저기, 저기요.
0: 저기. 아, 네.
2: 예, 지금 저기. 예, 지금 저거가 뭐죠? 저거, 저 하나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날개 펴고 쭉 날아가는 거 하나 있죠.
1: 너무 멀리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2: 아, 예,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 네. 지금 저거요.
1: 아, 갈색 날개에 몸통과 정수리가 하얀 맹금류, 물수리입니다. 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어, 저기, 물수리. 어,
2: 저.
0: 예, 예, 내려가고 있어요.
2: 어, 저쪽, 내려간 것 같은데?
1: 남대천 상류 쪽으로 방향을 튼 물수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 아우, 저 앞에 새들이.
1: 주민들은 물수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2: 아, 혹시 여기 물고기에, 물고기 잡아먹는 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3: 해오리, 오리.
0: 네.
3: 그거는 사람 먹죠.
2: 아.
0: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잡는.
3: 그건 없어요.
2: 그건 없어요.
3: 갈매기가 날아와서 딸기하고 그냥 이제 채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2: 네.
3: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 아, 갈매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요?
3: 네.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0: 그 종종 보시나요?
3: 아니, 네, 종종 봐요. 네.
2: 아니,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네. 갈매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네, 갈매기는 아니고 아마 물소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물소리를 보려면 강으로 뛰어들어야죠. 남대천은 폭이 200m에 이릅니다. 우리는 물수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강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게 위장막을 칩니다. 물수리의 움직임을 500분의 1초까지 담아낼 초고속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남대천엔 수많은 텃새와 철새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오오, 물고기 잡았다. 매거 참 목이 길어가지고 이 창 역할을 하는 이런 이렇게 머리를 있다가 이렇게 축 들어가거든요.
0: 네, 그렇죠.
1: 목을 순식간에 뻗어 핀셋과 같은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외가리. 아무리 큰 먹이라도 일단 꿀꺽 삼키고 몸속에서 서서히 소화를 시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남대천의 기수역은 새들의 먹이터입니다. 특히 가을엔 숭어가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올라 많은 새들을 이곳 남대천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0: 이거 온 것 같아요. 네.
1: 왔어요?
0: 네.
2: 아, 이거.
0: 이거 어디요? 이거 아닌가요?
1: 맹금류는 맞는 것 같은데요.
0: 어디? 아, 말똥갈이 있네요. 네.
1: 요 앞에?
2: 예, 여기 위에 날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보시면 혹 길이가 짧고 약 둥근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 그리고 날개가 옆이 좀 짧네요.
2: 예, 짧죠. 예,
1: 주로 산가들에 사는 말똥갈이. 오늘은 나들이길인가 봅니다. 기리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0: 잠복 6시간. 물수리도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요.
1: 왔다 갔다 왔어. 왔어. 와. 왔어.
0: 드디어 저 멀리 물수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우리랑 밀당하는 걸까요?
2: 아, 돌아가네. 아, 저기가 마지노선.
3: 아, 저기네.
2: 저기서 다시 턴을 하면은 안 오더라고.
3: 저쪽에서 지금 사냥을 하는데 지금. 아. 그 매력 있네. 아, 쉽게 안 오네요. 매력 있어요. 예?
4: 순간에 날개짓 하신 거.
5: 이게 지금
4: 순간에 어우 날개짓을 하셨어요. 이게 좋으신데요?
5: 고속으로 찍었어야지 이게. 네.
0: 오후가 깊어가면서 강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2: 여기 왔어요.
1: 저기요.
0: 드디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물수리. 선회를 하면서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2: 지금 여기.
4: 와. 오우.
0: 잠복 6시간 만에 만난 물수리는 단 세 번 찰나의 몸짓만을 보여준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 아, 이러니까. 아, 이러니까 더 보고 싶네. 아, 나 정말.
0: 이날 물수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수리를 쫓아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도착한 그곳은 포항 형산강입니다.
4: 어우, 야, 이 물이. 물이 깊어 보이는데? 어우! 어우, 야, 이
3: 저도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저도 철남이죠. 제가 철새면 이동하는 만큼 저도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근데 길이 어디야, 이게. 하여간 길이 없지, 참. 야생에 무슨 길이 있어.
0: 미리 잠복해 있던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3: 감독님.
6: 아, 예. 아,
3: 물수리 왔다 갔어요?
6: 예, 두 번 내릴 거잖아요.
3: 아, 그래요?
0: 예. 반가운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새 기분, 새 각오로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남대천과 마찬가지로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한 형산강. 겨울이 되기 전에 충분한 지방을 비축하려는 새들의 사냥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물수리만 안 보입니다.
3: 남대천으로 또 올라가야 되나요?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게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남대천 내려오면 얘가 그쪽에 좀 나타나고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나타나고.
0: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야생이 아니겠죠.
6: 사실은.
3: 어? 어?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0: 긴 날개와 유연한 날개짓. 물수리입니다.
3: 아, 저쪽에서 돌고 있는데?

0: 가버리는 것 같은데? 가버리죠?
1: 올 듯 말 듯 좀처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2: 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계속 내려다보고 있네. 어? 들어간다. 아, 실패했네. 어, 지금 찾았다.
1: 다시 찾았어. 시도합니다.
2: 들어간다. 어? 야, 잡았어.
3: 잡았죠?
2: 이야.
4: 순식간이죠?
2: 순식간에 벌어진대요. 딱 비행하다가 쫙 들어갔더니 진짜 고기 한 마리를 딱 미사일처럼 딱 정착하고 있으니 지금 떠나는데요?
0: 이야, 진짜 사냥을 한 번에 쫙 돌다가 딱 성공해서 날아가네. 그죠?
1: 상공에서 수면을 응시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물고기 킬러라는 별명 그대로입니다.
0: 착! 계속? 비싸요?
4: 네.
0: 네. 계속, 이렇게.
3: 다 먹었어요.
5: 안녕하세요.
0: 아, 네,
5: 좀 늦었습니다.
0: 아, 오셨어요.
5: 어떻게 물수님 보셨어요?
0: 물수리요?
5: 예.
0: 예, 물수리 봤습니다.
1: 이제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해볼까요?
0: 어.
5: 자, 사냥합니다.
0: 들어갑니다.
5: 내려오고 있었네.
0: 들어가.
5: 어, 이겨냈어요.
0: 잡았어요.
5: 네. 놓쳤어요.
0: 놓쳤어요?
5: 네, 놓쳤어요. 회전을 해서 하류 쪽에서 다시 물고기를 찾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0: 네.
5: 네, 주변을 살피고 지금 아래 내려다보고 있죠. 네, 날개를 접으면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있어요.
1: 가깝게는 30m, 멀게는 100m 상공에서 다이빙을 하는 물수리. 목표물을 정하면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달려드는데요. 낙하시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이릅니다.

0: 물소리는 다른 맹금류에 비해서 굉장히 날개가 길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렇게 날개가 긴 새들은 탈공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1: 아,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0: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비행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 타령... 보시면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저렇게 비행 글라이딩 하듯이.
2: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에게 특히 유리한 비행법이죠.
1: 물소리 저 뒤에 꼬리가, 네. 꼬리가 역할을, 예. 저게 쫙 펴졌다가 저 뒤에 뒷부분에,
0: 네, 그렇죠.
1: 모아졌다가 펴졌, 저 뒷부분 있죠?
0: 예.
1: 지금 쫙 펴져 있죠?
0: 예. 아, 잘 보셨어요. 저게
1: 저 꼬리가, 예.
0: 브레이크의 역할도 하고요. 중간에.
1: 예.
0: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부채처럼 펴서 이걸 틀게 되면 마치 배의 키

0: 와 같은 역할.
1: 아, 그런 지금 꼬리가요?
0: 그렇죠.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1: 성공했네.
0: 예.
1: 잡았네.
2: 네.
1: 어, 한 번에.
2: 두 마리, 양발에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1: 어, 두 마리.
2: 예.
1: 어, 제대로 잡았네.
3: 물수리는 사냥에 성공하면 물고기를 쥐고 나무나 장대위 같은 높고 탁 트인 장소로 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먹이를 먹죠. 천적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는 맹금류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2: 네, 지금 보면 깃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깃털이 떨리고 있죠.
1: 네, 우회.
2: 예. 저런 형태로 바람을 가르면서 이동을 하는데 바람 방향이 뒤에서 불게 되면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는 거죠.
1: 지금 이제
2: 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1: 쭉 뻗는데 그
2: 발톱
1: 네.
2: 양쪽 팔에 발가락 네 개가 아주 균등하게 앞뒤로
1: 균등하게 그죠?
2: 예,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 여덟 개 발가락 중 하나만이라도 물고기에 걸리면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물고기를
1: 잡히는 거죠.
2: 건져서 네, 갈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인 맹금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1: 네.
2: 보시면 앞에 발가락이 앞에 세 개, 뒤에 하나 이런 네. 형태로 네.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1: 일반적인.
2: 예. 근데 물수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주행성 맹금류, 즉 낮에 사냥하는 맹금류 중에는 유일하게 발가락, 특히 가장 바깥쪽의 발가락의 위치가 바뀌어요.
1: 예.
2: 지금 앞에 세 개, 뒤에 하나 형태인데 사냥을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뒤로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게
1: 자유자재로.
2: 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움켜쥘 수 있게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움켜쥘 수 있게 하는.
1: 아, 그렇게 되었군요.
2: 형태로 되어
1: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1: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하는데
2: 네.
1: 이 앞에 게 뒤로 쫙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2: 네,
1: 그죠?
2: 그렇죠.
1: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콱 찍는다는 거죠.

0: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 기어를 내리듯 물소리는 양발을 앞으로 힘껏 뻗어 네 개의 발가락으로 물고기를 움켜쥡니다. 표면적의 70%가 물인 지구의 환경에 맞춰 물고기만을 먹는 전략을 택한 물소리. 그 몸 또한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1: 낚시하시는 분들은 네. 저 물소리의 그 발톱 저걸 이렇게 딱 찝는 그런 듯한 그 낚시 도구가 그거 만들어도 될 것 그렇죠.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2: 예, 실제로 그런 낚시관이 있습니다.
0: 물소리의 발 모양이 예.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거든요. 예. 요게 하나, 두 개만 딱 있으면 요게 딱, 고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훑치는 것이, 예. 딱 찝는 것이 물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훌치기 낚시에 도전해 봤습니다. 훌치기 낚시는 물속 고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날카로운 바늘로 고기를 훑쳐 올리죠. 물소리의 사냥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1: 오! 와! 와! 와!

0: 야, 이거 지금. 아, 나 이거 자세 안 나오네. 아니, 이거는 지금 외가리가 잡는 거고 그쪽이 완전히 그 물수리가 잡는 스타일이네요. 아우, 그거 뭐 제대로 훑었네요. 이러니까 이게 저 물수리가 고기를 낚아채면 못 도망가죠.
1: 그렇죠.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바늘, 예, 예. 바늘끝이 살을 아주 꿰고 들어가거든요.
0: 예.
2: 자연의 본능과 뭐 인간의 거죠. 지혜가 이렇게 비슷하게 통하고 있네요.
3: 물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50cm 안쪽에 있는 먹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m까지 뛰어들기도 해요. 근데 몸은 뛰어들더라도 최소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물에는 도움닫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날개의 힘만으로 다시 떠올라야 하는데 저렇게 날개가 길게 되면 훨씬 더 물 밖으로 날개를 꺼내서 날개 힘만으로 날개.
2: 길고 폭이 좁은 날개는 사냥과 동시에 비상할 때 날개가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힘차게 박차고 올라 순식간에 다시 떠오를 수 있게도 하죠.
3: 보통 300g에서 1kg 정도
4: 예, 예,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3: 따라서
5: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정도의 물고기를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사람 같은 경우는 쌀가마니 하나를 두 개를 들고 네. 뛰어가는 거랑
6: 똑같은 거죠.
2: 새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비상은 이토록 고되고 처절합니다.

물수리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고기의 유선형 몸을 날아가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잡고 비행합니다. 숱한 바람을 이기고 살아남아온 자연의 지혜입니다.

0: 탐사팀도 뒤늦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1: 제가 2주째 점심에 볶음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일단 면이 안 붓고.
0: 어? 왔어? 이랬던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2: 야,
3: 바쁘게 만드네요. 네.
2: 어,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
3: 내려갑니다. 오, 놓쳤어요. 또 놓쳤네요.
2: 일단 식사를 하죠.
1: 밥을 먹으라는 배려로.
2: 네. 밥 먹을 틈은 주는 것 같은데요?
0: 네. 이렇게. 물수리의 배려로 걱정했었는데. 고맙게도 밥을 마저 먹습니다. 야생에서 모든 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4: 이 집 군만두는 좀 촉촉하네요.
2: 어, 그래요?
4: 어, 맛있어요.
2: 물수리 발견했을 때보다 군만두 촉촉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가 눈이 더 커졌어요. 물수리 발견했을 때는 어, 이렇게다가 군만두가 올 때는 이렇게 물수리 표정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군만두 촉촉한 것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뭔 큰 뭐가 발견된 줄 알았어요.
0: 수많은 생명들을 끌어안고 흐르는 형상강. 수중 생태계는 생명들의 각축장입니다. 형상강은 회유성 어종들이 동해를 오가는

0: 길입니다.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황어는 이 길에서 새들의 사냥감으로 희생되기도 하죠. 곤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점프력이 대단하죠. 가장 분주한 사냥꾼은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민물 가마우지대가 나타나면 일대엔 접전이 펼쳐집니다.
1: 가마우지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아, 고기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크게 고기 도망가는 거. 와.
2: 나는 거 보셨어요?
1: 네, 나는 거 봤어요. 지금 쫓아가고. 야, 저 안에서는 지금 난리네요. 가마우지하고 고기 싸움이.
0: 가마우지는 수면은 물론 수중에서도 사냥이 가능한 멀티 사냥꾼입니다.

0: 물갈퀴가 있어서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심 2m 이상 잠수를 할 수 있는 가마우지는 집단으로 물고기를 몰아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 능력이 뛰어난 데다 무리져 살기 때문에 세력이 강력해 먹이 경쟁에서 단연 앞서고 있죠.
1: 아, 치열하네. 가마우지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박진감 있게 사냥을 제일 열심히 하고 집단 사냥을 하니까 마치 늑대, 네? 늑대가
2: 늑대 무리가 사냥하듯이
1: 거기 네, 아주 그냥 첨벙첨벙 하면서 아주 가마우지 좀 보세요. 저 고위에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2: 날리고 있죠.
1: 선배 싸우고 있어요.
0: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잠수할 수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꼭 이렇게 젖은 날개를 말려야 하죠.
3: 가마우지. 물소리는. 가마우지 나는 가마우지 나는 수준이 닭보다 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닭 쪽에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날개 타면 가마우지 정도는 난다.
0: 비행 실력을 뽐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가마우지는 원래 겨울철새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텃세화된 데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강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죠. 맹금류 물수리의 활동 무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늘 높은 상공에서 수면을 주시하죠.
2: 아니 박사님.
4: 네.
2: 지금 상태가 지금 이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물결 같은 경우만 보인단 말이죠.
4: 네.
2: 저 물소리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강물 물결도 치고 그래 잘 안 보이는데.
4: 우리가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반사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물고기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2: 네.
4: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파도가 어느 정도 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것이
2: 직각으로요?
4: 예, 직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빛의 산란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사냥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멀리서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구분하는 능력은 물수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 수면을 수직으로 바라보는 물수리. 직각으로 바라보면 반사광이 줄어들어 물속의 사냥감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늑대는 100m 상공에서도 특정 목표물을 포착해내는 데 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맹금류의 시각이 사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원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지
1: 땡겨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사람의 눈에 비해서 해상도가 5배에서 한 8배 정도는 시신경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점으로 보일지라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2: 수직 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빛의 반사를 극복할까요?
0: 새들의 눈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새들도 그런 평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3: 형광 필터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반사광이 없어졌죠.
4: 이야. 와.
3: PL 필터라는 게 이제 폴라라이즈드 필터라는 약자인데요.
1: 네, 예.
3: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편광 필터라고 합니다.
1: 편광 필터.
3: 예. 치우칠 편.
1: 예.
3: 예. 그래서
1: 한쪽으로
3: 한쪽으로만 보이게 광선을 한쪽으로만 보이게
1: 한쪽으로만
3: 예.
1: 몰아주는 거예요.
3: 네.
0: 물소리가 그런 편광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저 높은 상공에서 물소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빛을 걸러내고 높은 해상도로 바라본 강은 목표점이 명확한 사냥터입니다. 물소리는 사냥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이들을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서 살아남게 한 생존의 능력이자 본능입니다.

0: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오, 단단히 세워두었던 촬영 장비들까지 무너집니다. 오.
1: 이거 보수 좀 해야겠는데, 이거 버티 카메라 쓰러졌어요.
2: 자, 잠깐만 잡고 계세요.
0: 강바람이 여간 매섭지 않습니다. 무거운 돌로 고정을 시켜보는데요. 버틸 수 있을까요?
2: 돌로 저거를 좀 했는데, 돌로 했는데도 좀 밀고 들어왔네, 그죠?
0: 이토록 거센 바람 속에서 물수리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0: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 방향이 갈피를 네. 보아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기, 사냥할 때는 뒷바람을 타고 공격하나요? 맞바람을 가지고. 그럼 깃발 하나 꽂아 놓으면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보면 쉽지 않을까요?
1: 바람의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꽂았습니다. 바람이 왼쪽을 향해 붑니다. 물수리는 어떤 방향으로 사냥을 할까요? 물수리는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0: 바람이 네. 깃발이 깃발에... 이쪽으로 세게 부니까 네. 이쪽에서 공격을
1: 그렇죠. 합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모습도 역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0: 항상 바람을 맞고 있는 걸 좋아하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죠.
2: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물소리의 이동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대편에서 역시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1: 새들의 구조는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맞바람이 훨씬 더 자세를 유지하는
0: 데 좋다는
1: 유리하죠. 그렇죠. 보시면 만약에 뒤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 경우에는 깃털 안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0: 네.
1: 네. 그리고 자세를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깃털로 이렇게 네. 들어와서 네.
1: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2: 거센 바람을 이기며 물소리가 사냥을 시도합니다.
1: 지금 물고기를 찾은 것 같아요.
0: 또 저렇게 돌아서
1: 다시, 예,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하류로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바람을 안고 이동하면서
0: 항상
1: 물고기를
0: 사냥은 맞바람을 딱
1: 자, 사냥합니다.
0: 들어갑니다.
1: 내려오고
0: 있어요. 들어가.
1: 공격했어요.
0: 잡았어요.
1: 예, 놓쳤어요.
0: 놓쳤어요?
1: 네, 놓쳤어요.
2: 물수리 연이어 사냥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할까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0: 지금 물수리는 여기서 자기가 일일 대사량을 충분히 채우는 동시에 다음번 이동을 위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매일 1kg 이상의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1: 먹어야지만 돼.
0: 네.
2: 계속 사냥을 시도하는 물수리. 단 한 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냥 기술이 미숙한 걸로 봐서 어린 물수리로 추정됩니다.
1: 여덟 번째는
0: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1: 좋은
0: 다른 곳도
1: 곳이구나.
0: 살펴보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네,
1: 내려갑니다.
0: 내려갑니다.
1: 내려가. 잡았어.
0: 잡았어요. 잡았어요.
1: 잡았어.
0: 갈매기가 쫓아가요.
1: 갈매기가 쫓아가가지고.
0: 예, 갈매기가 쫓아갑니다.
1: 갈매기 쫓아간대. 갈매기 쫓아가. 먹이 뺏으려고. 와, 희한한 장면이네. 희한한 장면이야.
0: 네.
1: 계속 쫓아가.
0: 예.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를 놓치게 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1: 와, 희한하다.
0: 아, 결국 포기하네요, 갈매기가.
1: 저런 장면은
0: 아, 처음 보셨어요?
1: 처음 보는데요? 네.
0: 실제로 물수리나 다른 맹금류들은 언제든지 갈매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래서
0: 약간의 부상이라도 본인의 그러니까 물수리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0: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거예요.
2: 적은 사방에 있습니다. 이번엔 까치가 따라 붙습니다.

물소리가 까치를 따돌리고 인근 아파트 안테나 위로 휘신합니다. 공격자에 대한 응징보다 조금이라도 먹이를 안정적으로 먹는 것을 택합니다.

0: 다른 지역에서는 주변에 야산이나 나무 위에 앉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높게 있고
1: 있으니까.
0: 예, 둘러보기가 편하네요. 네. 앉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주변을
1: 저 피리침이 있겠네요. 네. 저 피리침에 저쪽으로 피리침.
0: 네, 다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탁 트인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에 앉아서 먹이를 찾거나 기다리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봇대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저는 피레침, 절벽 끝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구경당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소리가 번식하는 쪽은 시베리아 동부 지역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민물호수나 강, 저수지 이런 주변에 사는데 이런 도시에 오는 것은 이 물소리도 처음이에요. 철새들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텃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2: 낯선 도시 공간에서 인간이 만든 장애물에 걸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 달간 한반도에 머물며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 물소리. 깃털 사이사이 묻은 먼지와 진드기를 털어가며 목욕을 합니다. 보송한 깃털로 체온을 지켜 남은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챕입니다.

하늘의 최강자지만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여정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하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한반도에 기착한 물소리. 한 달간 물소리가 보여준 다이빙은 다시 날아올라 생애 여정을 떠나기 위해 기꺼이 온몸을 던지는 자연의 위대한 하강이었습니다. 물수리는 1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따뜻한 남쪽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0: 몇 학년이야?
1: 아, 중학교 1학년이에요.
0: 중학교 1학년에 이름이 어떻게 돼?
1: 아, 김청하요.
0: 아, 청하? 네. 아, 이름 좋다. 아, 물수리의 매력이 뭐야? 왜 물수리를 찍으려고 한 거야?
1: 날개를 접어가지고 달을 쭉 펴서 먹이끔 낚아치는 그

0: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1: 그 아까처럼 그 순간은 아직은 못 찍었지. 아직 못 찍었지.
0: 찍긴 찍었는데.
1: 찍었어?
0: 네.
1: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나? 찍었네?
0: 네.
1: 무수리가 고기를 낚아챈 걸 찍었는데?
0: 네.
1: 야, 이걸 어떻게 찍었어?
0: 이건 이제 올라오는 거.
1: 어.
0: 그리고 물수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하늘 비행하는 모습.
1: 야, 이걸 어떻게 찍어냈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올해 여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역대급 폭염, 최악의 열대야라는 말이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죠. 8월 말 처서를 기준으로 지독했던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모두가 처서 매직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날에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기상청이 새로운 보고서를 하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폭염백서. 이전까지 기상청은 태풍백서와 장마백서를 발간해 상세한 분석과 영향, 미래 전망 등을 정리하곤 했는데요. 올해를 비롯해 최근 폭염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하면서 극한 재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을 내놓은 겁니다. 올여름이 이렇게 무더웠던 이유는 지구 가열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11개월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산업화 이전보다 1.64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은 보통 1.5도 온난화라고 불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폭염과 가뭄, 폭우, 병충해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봄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극심해서 농작물 파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봄은 약과였나 봅니다. 올여름을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9월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배추값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진 속 배추 한 포기 가격은 무려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트의 배추만 유독 비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올해 여름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배추 모종을 심는 족족 다 타죽는 바람에 배추 모종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급량이 턱없이 줄어 배추값이 폭등한 겁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식 배추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배추는 18에서 21도에서 잘 자라는 채소로 높은 기온에선 배추 심지가 상하고 뿌리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름 배추들은 보통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은 강원도 고랭지에도 최근 3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국산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23년 기준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선 2050년쯤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고 2090년이 되면 한국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고랭지 배추에만 해당되는 얘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농산물 재배지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금사과 대란이 일었던 사과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산지로 유명했던 곳들, 청송, 충주, 예산 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청송에선 농장주들이 기후변화로 전체 과수원의 사과나무 10%가 말라 죽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과거 30년을 보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어떤가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올봄부터는 사과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배나 귤 같은 대체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대체 과일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의 날씨 탓에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워낙 잦아지고 있다 보니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밀 가격인데요. 2022년, 2023년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일어나면서 밀 최대 공급망 중 하나인 미국에서 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가 얽히면서 국제 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밀 생산이 많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 수출이 어려워지자 밀 가격이 전 고점을 연일 갱신했죠. 다행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밀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나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인도에서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도가 넘자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길을 가던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버리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반복되자 인도 총리가 수출 확대 선언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 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죠. 이후 세계적인 밀 공급망으로 불리는 미국, 우크라이나, 인도에서 밀 공급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식량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가 자국 경제를 위해 수출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식량 대란으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당장 우리 국민,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반도체, 석유가 세계 패권을 좌우하지만 밀과 쌀 같은 식량이 세계 패권을 좌우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직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들이 사라진다고 연일 보도가 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의 라면, 빵, 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어들겠죠.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식탁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안보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후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첫 번째,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

에서 아열대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일수록 상황은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귤이 노랗게 익어야 할 시기에도 익지 않아 상품 출하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병충해도 유입돼 방지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 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신품종 육성이 맛이나 수확 시기 분산에 집중한 개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질병에 강한 감귤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비단 남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작물 품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 두 번째, 변화된 기후에 대응 가능한 재배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올봄김 가격이 너무 올라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값이 오른 이유는 역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잦은 태풍으로 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처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는 실제로 국내 한 기업에서 실현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바이오 리액터로 불리는 큰 수조 안에 바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두고 여기에서 김을 양식하는 거죠. 사계절 내내 김재배가 가능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 미래 김 양식 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기후에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마다 그 숨은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대기와 바다, 땅, 식생 가릴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과 기업, 정부,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생존과 적응법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사과 대신 멜론이나 망고 먹으면 되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적응이며 시간과 돈,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랜 식성을 바꾸고 익숙한 음식과 작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밥상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전문기자 신방실입니다. 실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9월까지 길어진 열대야는 전국 평균 24.5일에 달하며 예상대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3,7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명 이상 나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으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기후위기는 쉬지 않고 태풍이나 해일, 홍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 나타나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월 말 미국의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남동부를 중심으로 200명 넘게 사망하고 6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헐린의 피해 상황을 보고 2005년 카트리나를 넘어 최근 10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헐린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인 2주 만에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연속 상륙으로 미국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유럽의 상황은 어떨까요? 비슷한 시기 폭풍 보리스가 유럽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폭우에 체코는 댐이 터지면서 성서에나 나올 법한 대홍수가 났습니다. 폴란드에선 교량이 무너지고 차와 주택이 파손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매년 가을에 발생했는데 이게 왜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헐린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지났을 때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2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강력한 허리케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통과한 경우 강도가 최대 35% 증가하고 강수량도 최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동반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헐린도 처음 발생했을 땐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 정도로 예측했었는데요. 뜨거운 멕시코만을 지나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4등급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밀턴 역시 10시간 만에 기압이 50헥토파스칼이나 급 강하하면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던 기상예보사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 보리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9월 들어 유럽 상공엔 북극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밀려왔는데요. 원래 지구엔 제트기류라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져 찬 공기가 남쪽으로 둑이 터진 것처럼 밀려온 겁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여름에 뜨겁게 데워진 지중해와 북해를 지나며 이례적으로 강한 폭풍으로 발달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폭풍 보리스였습니다. 지금은 폭풍과 허리케인의 피해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생긴 재해와 재난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은 홍수나 태풍, 산불 같은 단발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점진적인 기후변화로 아예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브라질 남부에선 최근 몇주 동안 폭우와 홍수가 지속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서 주민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리지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나마 같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거리 곳곳이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섬 주민 1,300여 명이 본토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난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이주민의 숫자인 2천만 명보다 많습니다.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많다는 거죠. 급격한 기후 변화로 기후 난민의 수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 걸로 보이는데요. IOM은 오는 2050년 전 세계 기후 난민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가운데 한 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한국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2023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KBS의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며 재난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매해 폭우와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입니다. 2022년 8월 8일 밤,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침수 대응책이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상도동에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고 올해도 반지하 침수 사례가 다수 신고되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2023년 여름 오송에선 폭우로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지나던 차량 17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었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부산에서 있었던 초량제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고립돼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였죠. 당시 유가족을 만나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라는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것만이 유가족의 상처를 아물게 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3년 만에 비극이 반복된 겁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또 심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후재난 시대에 생존하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후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엔 마운트 엘버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잦아졌습니다. 매년 폭우로 홍수가 나서 물이 주변 교회까지 흘러넘치는 큰 피해가 발생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이 도시는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2016년에 시작된 생태복원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과거 이곳은 하천 주변을 덮은 콘크리트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홍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하천가에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원래의 자연 형태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울 뚝에는 양배추와 갈대, 양치류, 습지식물이 무성하게 조성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공원 양쪽으로는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곳으로 물이 밀려오고 공공주택들은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세계의 환경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뉴욕시 한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2022년 여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지역의 한 중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운동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른바 빗물을 저장하는 운동장. 이 운동장은 기존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공간을 잔디밭으로 바꿨고요. 운동장 주변 땅은 수수성 포장도로,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스팔트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아래엔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모래를 깐 겁니다. 이 운동장이 도시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싶지만 잔디밭으로 만든 운동장과 투수성 포장도로는 비가 오면 빗물 약 9,400톤을 흡수합니다. 학교와 주변 주택단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양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향후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기자로 일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잠자던 집도, 익숙한 산책로와 지하터널도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당장 기후위기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도 다른 도시들처럼 기후재난을 막아낼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재난에 대한 대비는 지나칠수록 좋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평소에 수줍음도 많고 굉장히 앳돼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태권 소녀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학교 1학년 이소연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출연자 중에 저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자기소개 해주신 분은 당신이 처음이십니다.
3: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 엄마 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소연이를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 체육관 원장 신현무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소연이 양.
1: 네.
0: 태권도 잘하시나요?
1: 네.
0: 진짜 관장님. 이렇게 앳된 소녀가 진짜 태권도를 잘하는 건가요?
2: 예, 소연이는 본인이 태권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소연이는 할 수 있는 꿈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친구이자 선수입니다.
0: 그러면 우리 소연이 양은 태권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관장님이 운동하는 모습이 좋아해서 배우게 됐어요.
0: 관장님이 운동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1: 네.
0: 어떻게 좀?
2: 저희들 그때 프로그램에서 자기에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연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거기 동작을 저희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어머님, 처음에 소연 양이 이렇게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을 때
3: 네.
0: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3: 일단 네, 저희 소연이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주위에서 하는 걸 보고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좀 배우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서 사실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태권도가 동작을 외우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연이가 그게 될까? 라고 제가 일단 엄마인데? 이따 의심을 갖고 네. 했는데 정말 너무 하고 싶다 쫄랐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서 해봐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계속 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저희 소연이는 지금 지적장애 상급이에요. 이게 다른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0: 그런 친구예요.
1: 아니, 소연아. 네. 처음에 엄마 태권도 하겠다고 그렇게 쫄은 거야?
2: 네.
1: 실제로 나가서 태권도장에 와서 태권도 배워보니까 어땠어?
2: 괜찮아요.
1: 괜찮았어? 재미있었어?
2: 네.
1: 소연이가 이렇게 처음에 태권도를 했을 때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3: 태권도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연이는 그 동작을 외워서 전부 메모를 해서 자기가 외우는 걸 굉장히 많은 반복을 했어요. 그 좀 특이하게 그런 동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동률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굉장히 재능이 좋은 친구구나. 그렇다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죠.
1: 네.
3: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네. 어머님은 소연이가 태권도를 하면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0: 소연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집에서도 수시로 자기가 생각했던 뭐 생각나는 동작 같은 거 집에서도 꾸준히 하고 엄마 나 이제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만큼 이제 이 동작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오 잘했다 봐주고 칭찬해주고 오 동작이 더 늘었네 전에보다 이제 처음엔 사실을 할 때 흐물흐물한 동작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절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 볼 때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1: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소연이에 대한 네, 믿음이 네, 좀 생기신 거네요.
0: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미안해졌었어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관장님의 칭찬, 관심과 칭찬, 그리고 어머님의 믿음, 그리고 우리 소연이의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게 합해져서 이렇게 소연이가 지금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우리 소연 양이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2: 바로 이거입니다.
1: 오, 이거 품띠와 저 노트는 뭐예요?
2: 그 풍사할 때 적은 노트요.
1: 아,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소연이가 벌써 품띠를 차고 있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3: 아, 지금 그 품띠까지 가기는 일반 학생들은 보통 한 15개월 정도 수련하면은 품띠를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연이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15개월 정도 만에 품띠를 땄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소연이야, 저 노트 뭐예요?
2: 그
1: 한번 보여주세요.
2: 여기요. 여기요.
1: 태권도 기본 동작 15가지. 1번 아래 맞기, 2번 몸통 반대 지르기. 이걸 그러면 우리 소연이가 직접 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2: 네.
1: 이거 왜 기록했어요?
2: 그거 돼도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1: 이야. 아니 이거는 정말 소연이가 혼자 직접
3: 네.
1: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네요 진짜. 아니 소연이 이런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 덕분에 이렇게 소연이가 계속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3: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끔 품새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줘요.
1: 네.
3: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너 집에 가서 10번 연습해, 20번 연습해, 그럼 그걸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다음 날 보면은 정말로 많이 발전돼 있어요.
1: 우리 소연이가 실제로 네. 굉장히 꼼꼼한 성격인가 봐요?
0: 엄청 꼼꼼해요. 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수첩에 잡고 적는데 사실은 그게 무엇을 적는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 엄청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힘들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맞춰주는 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맞나? 저렇게 하면 맞나? 고민하게 되는? 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쯤 되면 항상 제가 또 이런 걸 또 배워보거든요. 우리 소연아,
2: 네.
1: 오빠도 할 수 있을까요?
2: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소연이가 너무 어려운 거 말고
2: 쉬운 좀, 것도요?
1: 쉬운 걸로 한 세 개만 좀, 세 동작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2: 어이!
1: 어이!

0: 어,
1: 어이!
0: 안 되네요. 안 되나 봐요. 어이! 이거, 이렇게. 아,
1: 뺐다가,
0: 아니, 어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이!
1: 어이!
0: 그리고, 어이!
1: 어이!
0: 허리에서.
1: 허리에서.
0: 허리에서.
1: 허리에서. 어이!
0: 그리고, 한 손을 이렇게. 어이!
1: 어, 제거는?
0: 이거 허리에서 또.
1: 어이! 아, 어이!
0: 이렇게요.
1: 네, 오케이.
0: 어이!
1: 이제 언제 끝나요, 우리?
0: 많이 나와요, 제가.
2: 그만 하면 될 것 같아.
1: 네, 아, 감사합니다. 아.
0: 어려웠어.
1: 아니, 서현아.
0: 네.
1: 그, 아무리 태권도가 좋아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힘든가요?
0: 다리 찢는 거.
1: 다리 찢는 거. 아, 너무 힘들지, 그거.
0: 동상교는 벌써 일자로 다 됐는데.
1: 어.
0: 안 돼, 나만 왜 일자 아니야. 안 돼.
1: 그러니까 소윤이가 태권도를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했지만, 네. 본인의 힘든 점을 네. 토로할 때는 없었네요.
3: 동작이 어려운 게 이제 올라갈수록 나는 이걸 왜 못 외우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근데 또 그 힘들어하다가 해냈을 때 이제 관장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엄청 좋아서 그 동작을 또 해요. 어. 엄마 나 이거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 찢기도 동생들은 정말 잘 찢어져요. 근데 안 돼요. 그래갖고 동생들 막 옆에서 할 때 자기도 막 따라하는데 안 내려가면 속상해서 많이 울고 네, 그러다가 계속 남몰래 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와서 다 이제 되면은 또 관장님한테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또 신나갖고 또 하고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진짜.
1: 야, 아니 소연이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혼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시간이 네. 진짜 있었나 보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국가대표 되면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0: 네.
4: 하나, 둘, 셋, 뒤로 물은. 뒷구리 한 손 날려놓기.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앞구비, 둘, 목표만 맞기, 셋, 하나, 둘, 셋.
1: 아, 소연아.
0: 네.
1: 아, 실제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굉장히 절도있고 제일 힘있어 보이는데 아,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소연이 너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
0: 네.
1: 아니, 지금 보니까 예쁜 동생들이랑도 같이 있는데 동생들이 잘 못 배우고 있을 때 소연이가 동생들을 도와주기도 해?
0: 네, 도와주고 있어요. 어려운 데나.
1: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연이가 진짜 선수 같다.
0: 네.
1: 둘! 앞으로도 이 태권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수련해 나갈 건가요?
0: 네.
1: 그러면 우리 소연이의 꿈은 무엇인가요?
0: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지입니다.
1: 와, 그럼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걸로?
0: 네.
1: 약속.
0: 네.
1: 그러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0: 저는 친구들의 희망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1: 와, 이건 또 박수 나와야 됩니다. 와. 아, 저는 우리 소연이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소영년처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도전해보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0: 나에게 태권도란 처음으로 갖게 된 간절한 꿈이었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과 직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럼에도 살아남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 변화의 중심축이 되는 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삶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학벌이 아닌 인성이 경쟁력인 시대. 인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1: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문학으로 나를 경영하라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뛰어난 인재일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여러분도 열심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인재가 나타납니다. 적합한 인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조직과 적합한 인재가 나타난다면 고민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저는 적합한 인재를 뽑을 겁니다. 너무 뛰어난 이들을 뽑아두면요, 왠지 다른 회사나 전문직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다윈이 말했습니다. 강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생존합니다. 바로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적자, 적합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스펙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능력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근육의 힘이 좋아도 로봇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요, AI의 계산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이제 로봇과 AI가 책임져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무엇을 바랄까요? 어떤 사람을 바랄까요? 저는 세상, 조직,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바로 적합한 인재이고 다른 말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갖춘 인재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인성.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의 첫 번째 요소는 전문성입니다. 스펙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펙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영어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전문성은 어떤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펙이 그냥 자격 조건이라면 전문성은 자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에서 전의 한자는 오로지 전을 씁니다. 문은 문문자인데

문외의 뜻도 있습니다. 자, 전문, 반대말로는 문외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문 밖에 있는 사람, 즉 어떤 일에 전문적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밌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전문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집가자를 쓰는데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보지식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전문가입니다. 대충 아는 지식은 로봇과 AI가 더 잘해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책 한 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2500년 동안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살아남은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논어입니다. 2500년을 글자 한자 안 바뀌고 모든 시대의 스테디셀러로 살아남은 책 논어. 여러분, 그 책을 펼치면 나오는 첫 글자가 무엇일까요? 학, 배울 학입니다. 그 힘이 25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자, 배움의 공간이 어디죠?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이어지죠. 사회교육의 최고봉은 고등학교입니다. 고위에, 높을 고위에 뭐가 있죠? 아, 높을 고위에 높습니다. 사실 대학은 옆으로 빠지죠. 사회 시스템 속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마치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학교 체제, 그리고 우리의 초중등, 초중,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달랐죠?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었습니다. 소학은 사자 소학할 때의 소학입니다. 대학은 지금의 대학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소학에서는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대학에서는 리더가 되는 법, 즉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은 전공 분야에서 지식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살 수 있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서는 당대를 이끄는 패러다임들이 있죠. 그것을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석사, 박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전문직으로서의 대학이 있다면 석사가 되면 그 전문 영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시각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석사학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논문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박사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대학과 석사와 박사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의 능력과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능력, 전문성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대학교에서 가면 생기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의 일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파고드는 곳, 그곳에서 전문성이 됩니다. 그 분야, 즉 도메인의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기업이 나를 찾습니다. 바로 전문성을 가져오는 것이 학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운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익히는 것, 습입니다. 습이라는 글자는 익히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습자를 가만히 보시면 위쪽에 있는 글자가 깃우, 날개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는 흰백입니다. 흰백, 하얀 색깔의 날개. 어떤 이는 흰백을 일백백으로 해석합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날개짓, 수만 번의 날개짓을 연습하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습자의 갑골문, 초기 한자이죠. 초기 한자를 보니까 백자가 아니고 날일자, 해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날개 밑에 해가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나는, 태양보다 더 높이 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새의 날갯짓이 태양 위에 있으니 아주 높이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하늘을 높이 나는 법을 익히기까지에는 아주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습자는 수없이 배우고 익혔다는 의미에서 익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습은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통달한 장인이 된다.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의 말입니다. 그는 책에서 비틀즈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라 1만 시간 넘게 노력할 만큼 음악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천재가 됐다고 한다. 여기서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 10년 동안 노력해야만 나오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동생이 회고하고 있는 글이 나타납니다. 14살 때였을 거예요. 폴에게 기타가 생겼지요.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폴은 완전히 몰입되었어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죠. 화장실에서나 욕실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바로 몰입과 집요함입니다. 그것이 습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취업하는 것 같은가요? 치열한 학과 습의 결과입니다. 또 학과 습을 할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과 습을 제대로 할 것이다. 자, 스펙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는 것, 얼치기가 아니라 1만 시간의 투자를 할 용기가 있을 때 미래 인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기쁨, 평생 학습의 기쁨을 아는 이만이 미래 인재로서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전문가, 우리는 그를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습을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으면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배운 것을 익히고 또 현실에 써먹어 보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달인이 되고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기쁨,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죠. 그런데 논어의 두 번째 구절로 가볼까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력 낙호와. 자, 어떤 뜻일까요? 멋이 있어, 멋이 있어, 멀리서 찾아.

보니 얼마나 기쁘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기뻐요. 사실 부조친구가 오면 난 너무너무 바쁜데 회사로 막무가내로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쁜가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붕이 왜 붕이라고 했을까? 친구 우자가 아니고 보풍자를 썼을까? 친구 우자는 오른손을 맞잡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풍자는 설문해자에서는 봉황이 날아갈 때 이렇게 무쇠들이 따라서 날아가는 모양을 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동문이 있고 동창이 있습니다. 동문은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죠. 동창은 같은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동문도 중요하지만 동창은 정말 정말 형제 같죠. 자, 붕이 동창입니다. 같은 스승의 같은 학문을 같이 배워나가는 사람들. 조금 확장하면 붕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론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면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분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도 같은 분야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벗이 있어 멀리서부터 찾아오니 선생님 제가 해남에서 왔어요. 선생님 제가 중국 산동성에서 물 건너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용하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중입니다. 선생님 저는 태평양 건너서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어때요? 멀리서부터 오면 올수록 기쁘죠? 그것이 뭡니까? 유붕이. 자,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 멀리서부터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 즐거움은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분야에 이렇게 이끄셨다고요? 제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셨다고요?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싶습니다. 어때요? 일의 기쁨이 바로 여기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령 낳고와 벗이 있어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님의 두 번째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배워야 합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유튜브든 내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과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더라도 나는 전문가로서의 내 할 일을 해낼 때 진정한 군자로서 진정한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 배워야 합니다. 자, 잠시 한숨을 돌려볼까요? 한 분야가 전문가가 되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저 자신은 스스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 세상에 살 수 있는 역량, 남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개를 결합하는 겁니다. 어떤 뜻인가? 저는 경영학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교수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다가 다시 철학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름이 멋진 게 탄생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경영 철학자가 된 겁니다. 경영학도 하고 철학도 했으니 경영 철학자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도 두 개를 결합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조금 잘하는 분야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만의 전공이 생깁니다. 도전해 보세요. 저도 해냈습니다. 자, 내가 잘하는 분야 하나 그리고 조금 잘할 수 있는 분야 하나를 결합해낸다면 그 결합된 문제

0: 보신 적 있나요?
1: 보신 분들은 떠오를 겁니다. 자, 우리 학습의 단계를 바다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일문입니다. 한번 들어보는 것. 야, 바다라는 게 있대. 야, 바다라는 게 말이야. 끝도 없대. 그게 일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일견입니다. 한번 보는 거죠. 처음 바다를 봤을 때 놀라움 기억나십니까? 바다를 한번 보는 순간, 이야, 이것이 바다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바로 한번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뭘 해야 되죠? 많이 가서 봐야 됩니다. 예, 관광을 간다고 하죠. 우리는 관광을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단어는 주역에서 나왔어요. 주역에서 관광은 관국지광입니다. 뭐죠? 국가의 빛을 보는 것. 한 국가를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문명, 아주 반짝이는 문명들을 보고서 자기가 배우는 것을 우리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일견이라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암기입니다. 암기해야죠.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 단계입니다. 저게 바다야. 예, 이제 바다를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햇볕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그리고 저기 밤에 달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바다. 그 바다들을 알아보고 저것이 바다인 것을 알 수 있는 암기. 세 번째 단계의 우리의 지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해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단계의 지식 필요합니다. 이해. 알아야 됩니다. 바다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공 지식을 가졌다면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는 말이야, 지구 표면에 약 4분의 3을 덮고 있어. 파도, 조석, 해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염화 나트륨이 약 85%를 차지해서 약간 맛이 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죠. 바다의 본질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식의 완성은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뭐죠? 체득입니다. 체득. 몸체자에 얻을 득자를 씁니다. 몸으로 지식을 얻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체득의 의미는 나 자신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나의 눈빛이 되고 드넓은 수평선이 나의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내가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체득입니다. 내가 전공이 된다면 정말 내가 그 전공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일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체득입니다. 그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학습에서 습은 그 배운 내용을 내 몸으로 직접 익히는 겁니다. 무엇이 체득을 만들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 지식이 나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줄까요? 단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 분야를 파고드세요. 그 끝에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이 있습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조건은 무엇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전문성이다. 2500년을 이어온 스테디셀러 노노에서 공정한 말한 첫 문장은 배울 학과 익힐 습, 바로 학습이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기쁨과 1만

시간의 연습, 그리고 융합을 통해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내 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 도전 정신과 열정, 그리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쌓는다면 머지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문학으로 나를 경영하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는 아닐까.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지키고 있다.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럼에도 살아남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 변화의 중심축이 되는 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삶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학벌이 아닌 인성이 경쟁력인 시대. 인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1: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피카소에게 창의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피카소입니다. 입체주의, 큐비즘을 창조한 피카소. 참 작품들이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내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와 팔, 귀여운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모양은 모두 하나의 경이야. 넌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베토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경이야. 파블로 피카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경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탄생 자체가 창조이지요. 그 창조를 만드는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창의성의 정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보자. 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첫 단계의 창의성의 원천은 숙련의 극치입니다. 숙련. 질문 하나 드릴까요? 피카소의 직업이 뭐죠? 어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피카소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그럼 두 번째, 피카소 아버지 직업은 뭐죠? 네, 어렵죠. 피카소 아버지 직업은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미술 선생님이었던 피카소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그림을 가르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술 선생님이었던 피카소의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참 놀랍게도 하나만 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비둘기 발만 반복해서 그리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비둘기 발만.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비둘기 발을 그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관절이 있는 것을 그려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키마우스 아시죠? 미키마우스를 보시면 의인화에서 쥐가 사람이 된 것인데 손가락 숫자가 몇 개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키마우스의 손가락 숫자는 4개입니다. 의인화했으면 5개로 그렸을 만한데 왜 4개를 했느냐 했더니 초기에는 만화 영화를 1초에 8장의 컷을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5개의 정교함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가락을 4개로 했어요. 손가락 4개를 그리면 상당히 쉬워지죠. 비둘기 발 그리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발 이야기 나오니까 용의 발톱. 용은 발가락이 몇 개일까요? 재밌죠? 용 발톱은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3개는 제후가 쓰는 것입니다. 4개는 왕이 쓰죠. 5개는 황제가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숭례문에 천정벽화에는 용의 발톱이 4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근데 근정전의 천정벽화에서는 용의 발톱이 7개입니다. 우린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자, 황제가 5개, 왕이 4개, 제후가 3개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교함의 차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황제가 썼던 물건들, 기물들은 굉장히 정교한 조각들이었겠죠. 그래서 발톱의 숫자가 높아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 발, 사실 그리기 정말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비둘기가 가만히 내가 그리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비둘기를 그리라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비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친구예요. 보려고 다가가면 멀어져 버리거든. 자, 피카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관찰의 힘입니다. 매서운 눈으로 본질을 파악해내는 관찰력이 미술의 기출을 이루죠. 그리고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살이 되자 나는 사람의 얼굴, 몸체 등도 다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비둘기 발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모델 없이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추상화가로 유명하지만 미술을 처음 배울 때는 세밀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죠? 비둘기 발을 숙련의 극치 그려내는 힘들이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가서 사온 것들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미술품들인데요. 예, 이쁘죠? 비둘기.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경 케이스예요. 이렇게 피카소는 나이가 들었어도 비둘기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아마 어릴 때의 그 애정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숙련의 극치에서만 창의성이 나옵니다. 숙련의 극치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말은 반대 뜻은 꼼수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꼼수 한번 써서 만들어 놓고서 이게 창의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꼼수는 라면 수프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쓰면 못 써요. 하지만 창의성을 여러분 개발하고 나시면요, 마치도 곰국의 그 깊은 맛이 여러 번 우러나는 그 수프와 곰탕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 꼼수와 창의성의 차이입니다. 그 창의성은 숙련의 극치에서 나옵니다. 숙련의 극치에서 창의성을 가지면 곰탕처럼 깊은 맛을 여러 번 우려낼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의성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손에 그것이 붙어있는 숙련의 극치에 갈 때 우리는 창조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의성의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는 피카소 그림 같아요. 하나는 극정밀합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소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통점이 둘 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는 1896년에, 하나는 1938년에 그렸습니다.
1896년에 그린 그림이 자신의 여동생을 그린 첫 영성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면사포에 흐르는 저 세밀한 그림들, 그 선들, 그리고 저 빛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피카소가 1938년에 배를 든 소녀라는 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피카소가 입체주의, 큐비즘의 시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는 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입체주의란 대상을 복수의 각도로 보고 기하학적인 면으로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미술 기법으로, 영어로는 입방체를 의미하는 큐브에서 큐비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결코 육안으로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시점을 동일평면에 나타낸다는 발상. 피카소가 이 큐비즘을 탄생시킨 원조입니다. 동일한 사물과 프로세스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늘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늘 새롭게 보려는 노력.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을 선호하거나 즐기는 성향이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가 조합해내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존의 것 두 개를 결합해서 조합해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조합해내는 것 융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융합의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는 퓨전입니다. 퓨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퓨전은 퓨처의 비전이다. 퓨전은 바로 미래의 비전입니다. 미래 세상은 융합의 힘에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각해 보십시오. 내연기관과 전기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은 바로 기존의 조합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각이 기성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전문성이 의사결정력이라면 창의성은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기성세대가 바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의사결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창의성입니다. 항상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셋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는 몰입의 극치가 유레카 창조를 가져옵니다. 자, 피카소는 경이로움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경이가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렇게 이륙하는 거 보셨죠?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거, 저렇게 큰 비행기가 사람을 수백 명을 가득 싣고요, 날아올라요. 그리고 지구의 반바퀴를, 지구의 한 바퀴를 돌고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저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자, 저 경이로운 비행기. 또 질문 하나 할까요? 아니, 왜 자꾸 질문만 하세요? 근데요, 앞으로는 답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다고 해서 저도 질문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비행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세밀한 비행기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무려 1485년에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비행기 설계도 보이시나요? 멋집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903년입니다. 1903년 10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옆에 포토맥 강가에 기자, 정부 관계자, 군인, 교수,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 이들의 눈은 모두 강 한가운데에 떠 있는 커다란 하우스보트로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비행가인 세뮤얼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협회장이었고요. 당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많은 대학에서 수학, 천체 물리학 강의를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무인 비행기 개발에 성공하자 정부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5만 달러나 지원했어요. 여기에 대해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2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비행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7일 오전 10시입니다. 위로 날아가야 될 비행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강물로 향하는 거예요. 아유, 포토맥 강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인명 손실이 혹시 생길까 걱정을 해서 강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강물로 고꾸라진 비행체와 허우적거리며 익사 직전까지 간 조종사를 구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처참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신문기사가 났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회반죽처럼 물 위에 내려앉았다. 이거는 양반 표현이에요. 두 달 뒤에 사건이 다시 터집니다. 12월 8일이었습니다. 2차 실험을 했습니다. 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문들이 이렇게 썼어요. 말동가리가 난파되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천체 천문학자인 사이먼 뉴컴 교수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간은 절대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거를 역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론까지 발표했습니다. 야, 인간의 꿈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근데 포토맥 강의 실패 후에 단 9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오크 해변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12시 정각입니다. 형인 윌버가 가솔린 엔진으로 59초 동안 260m를 날아가는 동력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동력비행에 성공한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라이트 형제의 라이트 플라이어입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릴까요? 라이트 형제,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날렸던 라이트 형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전거 가게 수리공입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17년을 연구한 교수는 실패하고 자전거 수리공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동력비행에 성공했을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온 거죠? 랭글리 박사는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보트 위에서 마치 우주왕복선을 발사시키듯이 비행체를 하늘로 쏘아올렸습니다. 떠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높은 언덕 위에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라이트 형제의 방식대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주로에서 충분히 질주해 줍니다. 그럼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위쪽에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동체를 밀어올리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뜨는 것보다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가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굴러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균형

여왕을 잡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자전거를 만들어냈던 우리 라이트 형제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비행기도 조정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전하게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날개 끝에 조종할 수 있는 조종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를 중앙에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0번의 실험이었습니다. 1000번의 실험. 이렇게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사진에 비행기에 올라탄 라이트 형제, 형 윌버가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습니다.

0: 성공의 비법이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답이 이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조종사를 태웠던 랭글리 박사와 직접 비행기에 올라탄 라이트 형제. 지난 시간에 체득이라는 지식의 최고봉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몰입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이트 형제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비행기를 만든 혁신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생각하고 창조하라. 혁신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창의력을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의 상상력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자, 저는 어떻게 창의성을 개발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간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저의 시각을 가미해 마치도 피카소처럼 경영의 실무와 그리고 이론과 그리고 철학의 측면에서 그 책을 재해석합니다. 그렇게 CEO 서평을 쓰면서 창조의 기쁨을 매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서평을 쓴 시간은 1만 시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다른 매체와 다르게 책은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 그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 저자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창조성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고수가 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시각입니다. 눈을 뜨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의 몰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숙련과 새로운 시각과 몰입에서 열립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창의성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창의성은 숙련의 극치를 통해 나타나며 기존의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과 현장의 몰입을 통해 그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창의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에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0: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과 직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럼에도 살아남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 변화의 중심축이 되는 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삶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학벌이 아닌 인성이 경쟁력인 시대. 인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1: 네,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왜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까? 네, 반갑습니다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반을 채워줄 분이 바로 당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우,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여러분 반을 찾아내는, 그 반과 함께 잘 지내는 얘기입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 스펙이 경쟁력인 시대, 학벌이 경쟁력인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제는 정말 인성이 경쟁력인 시대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능력에서 AI와 로봇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일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집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무엇이죠? 참, 인성으로 직장에서 사람을 뽑고 인성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데 인성이란 무엇인지 한 번도 정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인성은 인간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인간의 성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을 가운데 두고서 한번 조합해 볼까요? 인간, 인성, 인품입니다. 자, 그럼 인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인자를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공수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사이는 간격이면서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간격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확립되고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늑대 소녀는 그냥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어떤 거죠?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물건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무엇이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성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양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죠. 다른 동물들처럼 수평적으로 고개를 들게 되면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직립을 하면서 손도 자유로워졌지만 말이 성대가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가 가능해졌죠? 협동과 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맘모스를 잡을 수 있는 힘은, 그렇게 힘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말을 통해서 협동할 수 있는 조직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말스먼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의 말스먼을 붙이면 오, 믿을 신자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개에다가 말스먼을 붙이니까 잘 모르시는 한자죠. 으르렁거릴 은자입니다. 으르렁 어르렁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인의 예지를 중시하는 나라냐면, 한양성, 우리 서울을 보시게 되면은 인의 예지가 도심 속에 완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숭례문, 예의 상징입니다. 도니문, 서대문이죠. 흥인지문, 인을, 어짐을 흥하게 하는 흥인지문. 그리고 북쪽에 홍지문이 있습니다. 지식을, 지혜를 넓히는 인의 예지가 우리 서울에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인간의 본성을 잘 구현하면서 사는 나라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동중서가 만든 오상에는 크기에 하나를 더했죠. 인의 예지 신입니다. 오, 신은 어디에 가 있죠? 보신각입니다. 종로 한복판 가장 중앙에 보신각을 만들어 가장 중요한 신 믿음이라는 것을 타종을 하면서 사대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토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인간관계뿐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신뢰입니다. 인성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 사이, 인간에서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될 덕목이 신뢰인 유의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인성으로 가볼까요? 인성에서 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 타고난 사람의 천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질, 사물의 본질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명, 목숨이라는 뜻과 마음이란 뜻도 있고요. 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성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성이 붙은 인성을 방금 살펴봤던 인간성으로 해석해 보면, 인성, 인간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자는 마음심의 날생자죠. 상대방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성품을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아, 저 친구 인간성이 좋아. 어떻습니까?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인성의 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고전이 중용입니다.

은 사서인 노노맹자 대학 중용의 마지막이 바로 중용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 중용의 첫 구절 읽어볼까요?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천명지위 성이여,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솔성지위 도요, 그 성을 따르는 것, 그 성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수도지위 교, 그 도로를 닦는 것을 교육, 가르침이라고 한다. 다시 살펴보면요, 천명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 직심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마음은 뭘까요? 직심을, 그 바로 직자의 마음 심자를 붙여서 쓴 게 우리가 덕덕자, 아유 덕이 있는 분이네 할 때 덕덕자의 고어입니다. 덕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이라고 합니다. 요성을 따라가는 것, 솔성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라고 합니다. 야, 이 성을 따라가는 길이 여기야, 방법이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솔성지위 도죠. 그 가는 길을 닦아주는 것, 길을 이렇게 잘 닦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단어가 뭡니까? 성이죠. 성입니다. 자, 중용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의 한 단어만 찾으라면 성일 겁니다. 자, 이름 성을 찾으면, 인성의 그 성을 보면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는 거죠. 성이라는 한자를 뜯어보겠습니다. 마음심의 날생입니다. 생명할 때 그 생자죠. 날생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가장 근본에 흑토가 있습니다. 흙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이 어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봄에 저렇게 우리 저 꽃들이 만발한 화단에 들어가 보셨어요? 봄에 아주 매화 꽃이 피어 있는 그 나무 밑에서 향기를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저기 꽉 채운 우리 그 벚꽃의 꽃잎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생입니다. 살려는 마음이에요. 천명은 살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죠? 남보란 듯이 살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성입니다. 맞죠? 제가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도 졸리면 자요. 완전 죽을 것 같거든. 그게 뭐라 그래요? 성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살려는 마음들. 내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배가 고프면 온 방을 다 뒤집니다. 먹을 거 있나? 왜 그래요? 살려는 마음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근원적인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천명을 나만 받았겠어? 우리 모든 인간이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상대를 밟고 이랬으면 될까요? 인성이 좋은 걸까? 내가 기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고객을 속이고 성공하면 될까요? 부하 직원을 밟고 일어서는 선배, 직원을 밟고 속이고 일어서는 CEO, 그리고 CEO를 속이는 우리 직원들. 인성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성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상생의 정신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기 때문에 함께 살려는 마음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 조직이 원하는 인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인재가 바로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가 아닐까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회사들, 협력 회사들과 다 함께 성공하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겁니다. 우리 내 제품을 쓰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정말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행복해하고 성공하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성공하는 인성이 좋은 기업일 겁니다. 어떤 정신이죠? 상생의 정신입니다. 자, 천명지위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마음 뭐다? 살려는 마음이다. 그 살려는 마음은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에 함께 살려는 정신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성입니다. 자, 그럼 인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품은 사람인의 품격 할 때 품을 씁니다. 자, 품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품이라는 글자는 입구자가 세 개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갑골문을 보면요, 품자는 우리 그 한글로 보면 비읍자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은 언제 많이 썼습니까? 우리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많이 썼죠. 제사 지낼 때 많은 그릇이 올라갔다. 그러면 많다는 뜻도 있지만 많은 그릇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격이 있는 제사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 것이 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인품 어떤 뜻인가요? 높은 수준의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품의 경쟁력 참 멋지죠? 다시 성품 볼까요? 성품은 성격과 성질, 품격이 합쳐진 말이다. 자, 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걸 아시겠죠? 품과 격. 그리고 성격은 정신적인 바탕, 본디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독특한 바탕을 의미하고, 품격은 인간됨의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된 모습을 얘기하죠. 자, 그럼 인품의 품격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품격의 모습으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절입니다. 예절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에티켓을 지킬 때 상대편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더라.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절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배는 선배로서 대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배는 후배로서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사장님은 사장으로서 대해주는 것입니다. 동료는 동료로서 존중해주는 것을 우리는 예의 바르다, 예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절이 마치도 교통 법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차량이 법규를 지킨다면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근데 단 한 대가 교통신호를 마구 어긴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절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품격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역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겸손한 취준생, 또 겸손한 신입사원, 아, 이런 거죠. 어우,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유, 부장님, 요즘은 드론이 대세인데 한번 드론 한번 띄워서 촬영해 보셨나요? 우리 이 직원을 어떻게 하죠? 아유, 요즘 3D 프린터가 이렇게 대세인데 혹시 부장님 3D 프린터로 한번 이렇게 제품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이 직원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야지 회사에서 먹힐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게 조직 속에서 행동하게 되면 어떤 기회를 잃어버릴까요? 조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왜 생존일까요? 자,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지반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0: 병사들을 호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때 맹지반이 외칩니다. 야, 내가 역시 제일 용감한 병사야. 내가 말이야, 저렇게 무섭게 적들이 달려오는데도 맨 뒤에서 저 적들을 막으면서 앞에 있는 우리 병사들을 다 보호해서 내가 성곽으로 안전하게 퇴각시켰어. 그러면 24시간 안에 맹지반은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제일 용감했어라고 막 돌아오는 순간에 앞에 먼저 도망온 장군들은 뭐예요? 맹지반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사회예요. 내가 정말 용감한 병사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그 최선을, 그 성과를 떠드는 순간 나는 경쟁자일 뿐이에요. 자,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겸손이 생존이란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맹지반은 막 돌아와서 성문이 딱 닫히자 쑥 주변을 보더니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채찍을 꺼내서 그 말을 때립니다. 내가 빨리 도망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도망왔는데 이 말이 느려가지고 맨 뒤에 겨우 살았잖아.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고 말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저봐.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맹지반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겸손한 거죠. 근데요, 정말 앞에 갔던 장군들이 맹지반이 가장 용감한 장군임을 모를까요? 알죠. 만약 다음에 출정을 한다면 맹지반을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겸손은 어떤 거라고요? 겸손은 생존입니다. 자, 인품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의를 아는 것,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둘 다 뭐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겸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하나를 찾았습니다. 겸손보다 겸허입니다. 겸허는 비울 허자를 씁니다. 다 비우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태도. 저를 버리고 다 비우고 나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잘나고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게 겸허입니다. 겸손은 생존이지만 겸허는 정말 미덕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추계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인성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은 경쟁력이다. 첫 번째, 인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혼밥 편하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기회가 펼쳐집니다. 인성, 같이 살려는 마음입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인성이 좋은 인재로서 서로서로 함께 살리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품. 정말 수준 있는 인재가 되십시오. 인품 있는 인재가 되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과연 누구인가? AI와 로봇의 능력을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시대. 과거는 학벌과 스펙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인성이 경쟁력인 사회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시작은 인성이 아닐까? 인성은 신뢰의 기본이며 모두를 상생하게 하는 힘이다. 나만이 아닌 모두 함께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과 직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럼에도 살아남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 변화의 중심축이 되는 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삶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학벌이 아닌 인성이 경쟁력인 시대. 인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1: 네,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전문성, 창의성, 인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전문성, 창의성, 인성의 완성입니다. 착한 사람의 경쟁력이죠. 예, 착한 사람 손해보죠. 착한다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호구를 당합니다.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쓰게 되는데요. 항상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버와 테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의 와튼스쿨의 애담 그랜트 교수가 한 말입니다. 기버는 항상 베푸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테이커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면요. 항상 계산해서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테이커가 되고요. 기버는 속도 없이 막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착한 사람이죠. 그러면 기버와 테이커 중에는 누가 성공할까요?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베푸는 기버 중에는 저성과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기버들은 남을 돕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정작 자기 일에는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동료들이 요청을 하면요, 거절하지 못하죠. 예, 이런 테이커들의 호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버들입니다. 그럼 기버들, 베푸는 사람들은 정녕 이렇게 못 살기만 할까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조직 내에서요,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가장 높은 성과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기버라는 점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성과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성과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버들은 상대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버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인맥, 정보,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비단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기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높다는 것은 결국 베푸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베풀고 살 것이냐, 챙기고 살 것이냐,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삶의 기준으로 저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푸는 삶 속에 행복이 있을까? 내 것을 챙기는 삶 속에 행복이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분배를 똑같이 해야만 행복하다라는 물질적 행복론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과 복이라는 단어로 합쳐진 것이 행복입니다. 그 두 글자는, 행은 정신의 행복을 의미하죠. 복은 이렇게 시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밭전자는 쌀가마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쌀가마니가 뚝뚝 떨어져요. 아유, 저 집 복 많네. 물질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정신의 행복과 물질의 행복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물질의 행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4분의 3을 정신의 행복인 행위 결정을 하고요. 4분의 1만 물질의 행복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Happiness is not in your hand, but in your mind.

행복이라는 것은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인사하는 말들이죠. 올해 몇 번 들으셨나요? 많이 들으셨을수록 올해 잘 사신 겁니다. 그 베품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전혀 재산이 들어가지 않은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바로 무죄 칠시, 재산이 없이도 일곱 가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배려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일곱 가지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배우려면 머리부터 이렇게 쭉 한번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눈으로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베푸는 안시는 사람을 만날 때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호의적인 눈길로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째려보는 것, 그리고 질시, 나쁘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납게 째려보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밉게 바라보는 눈, 째려보는 눈, 흘겨보는 눈, 그런 눈길을 받으면 그 사람 만나기 싫죠. 요즘처럼 서로를 극복해야 될 경쟁자로 느끼는 시대에서 강한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빛을 계속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경쟁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불신하게 됩니다. 서로서로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눈빛 하나가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바라볼 때, 선배를 바라볼 때 지긋한 눈빛,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베품입니다.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언시. 언시는 어디죠? 내려오니까 입을 만나네요. 입은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따뜻하고 온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좋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살지만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세상이 너무너무 짧아요. 근데 왜 나쁜 말로, 이간질하는 말로, 욕하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말 한마디로 청년 빛을 감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아, 우리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악플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악플들 하나하나는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험악한 말들, 가시돋친 말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아, 저분 참 좋은 분이다, 아, 저 친구 예의 바른 친구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말로 베푸는 언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 얼굴 전체로 베푸는 겁니다. 화안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는 온화한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안시 잘 보셨나요? 저는 언제 보냐면요, 혹시 한 살짜리 어린아이 자주 주변에서 보시나요? 요즘 참 보기 힘든데요. 보통 한 살이 되면 엄마를 알죠. 그래서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아빠가 안고 있어도, 할아버지가 안고 있어도, 그리고 할머니가 안고 있어도 사실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두리번 두리번 하고 노는데 노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문을 빼꼼히 열고서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의 얼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 얼굴, 그 얼굴이 화안시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옆에 있던 우리의 동료들이, 상사가 환하게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회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환하게, 내 친구들에게 환하게 미소 띈 얼굴로, 자비로운 얼굴로 사람을 대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바로 그 세 번째가

환시입니다. 자, 넷째는 이제 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시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거죠. 야, 따뜻한 마음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려와 배품에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배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배품이 나머지 모든 것보다 중요할지도 몰라요. 자, 어진 마음, 어질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질인자를 보면 사람인의 둘이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두 명이 잘 지낸다는 것, 그게 어질겁니다. 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싸우죠. 왜 싸웁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죠. 누구 하나도 어질지 않거든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이 잘 싸워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가 한없이 어질기 때문입니다. 사람 두 명이 있을 때 서로 잘 지내는 것,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경쟁에 찌들어 있다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생하려는 인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이 있어도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베풀어주는 것이 심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찰시입니다. 찰자는 살필 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피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살피는 것은 마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는 것.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서 남의 어려움을 살펴주면 정말 사회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자, 살핀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늘 물어주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것 없어?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자,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다 한번 부하 직원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다음 주에 근무 시간이. 자, 내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친구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얼굴이 안 좋은데 내가 도와줄 게 있니? 항상 물어주는 거, 살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찰시는 항상 주변에 내가 베풀 것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가볼까요? 몸으로 베풀어주는 신시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 봉사하고 친절한 것.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시입니다. 신은 서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람의 몸가짐, 태도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아주 공손한 자세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서 이렇게 인사할 줄 알고 몸으로 남을 돕는 이런 행위가 바로 신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사업을 하다가 또 요즘처럼 힘들어서 이렇게 집을 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렵죠. 그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친구야,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자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통장에 50만 원 보내줬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사에 좀 보태주면 좋겠어. 이사에 보태서 이렇게 잘 옮겨.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내가 어려울 때 잊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7시에 누가 벨을 눌러요. 다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새벽에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친구야, 나도 어렵지 않냐.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사라도 도우려고 찾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비를 내줬던 친구 정말 고맙죠. 그런데요, 그 앞에 나를 돕겠다고 자신이 직접

직접 온 친구를 보면 정말 껴안고 울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힘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신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상좌시. 좋은 자리, 앉을 자리나 누울 방을 양보해 주는 것, 거처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유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분을 만날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정말 좋은 배품이죠. 참 그분 앉으면서 고마워하면서 앉는 모습들을 보면 아, 배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상좌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회식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여섯 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이 일이 덜 끝났습니다. 한 시간 늦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한 시간 뒤에 친구야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섯 명이서 열심히 판을 벌려서 먹고 마시고 어지럽혔습니다. 예, 거기에 친구가 또 우리 동료가 왔어요. 오, 어디 앉지? 아, 뭐 앉든지 말든지 그냥 뭐 와서 뭐 먹어. 어때요? 그런데 만약 다섯 명이 앉으면서 조금 늦게 우리보다 일을 더 하고 오는 친구, 우리 동료를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수저를 예쁘게 놓고요, 의자 빈자리를 하나 준비해 놓고 식어도 괜찮은 음식 하나를 세팅하고 이렇게 덮어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왔을 때 어머 나는 한 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떤 모임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가야 될 모임은 어딜까요? 상좌시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배품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는 것. 비어있지만 그 사람의 자리를 챙겨주는 게 저는 상좌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품은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최고의 상좌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과 맞는 직업과 직장을 찾아주는 것만큼 큰 상좌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죄 7시, 재산이 없어도 7가지 베푸는 방법을 봤습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베푸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물질을 이렇게 손해보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회와 사람과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으로서 이렇게 베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무제 7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무제 8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제 8시는 청시입니다. 귀로 듣는 것, 귀를 베풀어주는 것. 청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 조직을 이끄는 리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의 소통과 외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바로 듣는 겁니다. 이거를 고사성으로는 이청득심이라고 합니다. 써이 들을 청, 얻을 듯 마음심.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자를 한번 파자해 볼까요? 청자는 귀의 임금왕의 열십의 눈목의 한일의 마음심입니다. 예, 좀 어렵지만 설명드리죠. 왕처럼 큰 귀를 가지고 열 개의 눈을 뜬 듯이 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들을 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크게 열어서 정신을 집중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마음이 넓은 리더야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듣는 것으로서 우리는 득심, 마음을 얻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는 기업과 조직 구성원의 마음이고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이청득심이라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0: 것이 듣는 것, 경청입니다. 경청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경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기울경에 들을 청자를 써서 귀를 기울여 들음을 의미합니다. 고객을 향해 조직 구성원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서까지 당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대화와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를 잔이로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애기에게 다가가면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이렇게 기울이면서 애기의 옹알이까지 들으려는 마음, 그 어머니 마음이 경청이죠. 그런데 사전을 보시면 경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경은 공경할 경에 들을 청자를 써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고객을 경청하고 시장을 경청하고 세상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경청을 하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신뢰를 형성합니다. 자, 귀로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사람들은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한 것의 두 배만큼 듣고 살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것을 베풀지 않죠. 미래학자 피터 드러크는 내가 만일 경청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는 경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무제 7시 플러스 하나, 무제 8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제 8시의 결론 하나입니다. 기버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이 설명해 줍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렇게 선을 베푸는 곳, 선을 이렇게 쌓는 집에 여분의 경사가 저절로 찾아오더라.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성공하더라. 막 챙기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임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사는 인성을, 그리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인품을 갖출 때 우리는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더라. 거기에 전문성과 창의성이 합쳐질 때 우리 사회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에 의해서 모두 함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창의성, 인성의 완성은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서로 베풀 때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인재는 누구인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착한 사람의 경쟁력이 그 핵심이다. 인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융합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른바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가 되는 길이다.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인문학으로 나를 경영하는 이유다.

0: 정말?
1: 자, 주스 마시면서 놀자.
2: 잘 먹겠습니다.
1: 어?